0: 6월 27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런 사람이기를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새롭게 도전할 때 느끼는 짜릿함도 좋지만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서 절대 배신이나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들이 더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매일 먹어도 맛있는 음식, 언제 가도 즐거운 장소, 늘 봐도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런 편안함 속에서 체력도 마음도 천천히 에너지 충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이 시간에도 괜히 뭐 도전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있다면 그만 네 멈춰주세요. 네 그냥 익숙한 봉디 목소리 들으러 오셔야 돼요. 옆집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호기심 땡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옆집은 뭐 비슷해요 다. 네. 어 그냥 좀 들어요. 궁금해하지 마.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구구돌스 아이리스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518님 신혼 2년 차 새댁입니다. 며칠 전 시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라 시부모님 만나서도 살갑게 어머니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뵐 때마다 반가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신청곡은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르신들은 다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아이가 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게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뭔가 무리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557님께서 냉장고 정리하다가 남은 재료들로 요리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잘 돼서 가족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괜히 하루 종일 뿌듯하더라고요. 신청곡은 10cm의 콘서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네요. 남은 재료들로 요리했는데 냉털. 사실 냉털은 아주 맛있게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우선 그걸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요리를 기본적으로 잘하시나 봐요.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에 이어서요. 10cm의 콘서트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정희님께서 대학생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국토대장정을 간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하죠? 아이들 자꾸 커가는데 저는 걱정이 앞서네요. 아직은 아이들이 떠난 빈둥지가 무서운 엄마인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말로는 뭔가 아이들 독립에 관련된 얘기들을 자주 하지만 막상 독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밖에 나가서 잘할까, 혼자서 잘할까 뭐 이런 걱정 있잖아요. 알아서 잘하는데. 근데 그거는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특히 엄마 마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엄마가 아니고 아빠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배우자랑 그런 얘기 할 때면은 확실히 아빠랑 입장 차이나 시각 차이나 마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오바해서 얘기하다가 혼날 때도 있어요. 네. 박혜진 님이 10년 전 남친이자 현 남편이 된 사람이 지금 운전 중인데 갑자기는 안 틀어주냐고 하네요. 제가 봉디한테 틀어달라고 졸라야 틀어준다고 했더니 어서 문자 보내래요. 봉디, 남편이 요새 빠져있는 아이유아의 갑자기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어서 내놔요, 내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안 되네요. 이거 한번 했었는데. 아이유아의 갑자기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고 치킨.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1: 아, 저는 상반기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집중해서 올해 목표 꼭 이뤄볼게요.
2: 저는 여행을 조금 많이 다녀보려고요. 아니, 상반기에 제가 진짜 일만 계속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3: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쳤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하는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2부 시작을 했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0592님께서 5월에 돈 나갈 일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우리 돈 좀 아껴 쓰자고 했는데요. 뭐 택배 뜯을 때마다 돈 아낀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세수할 때 물 틀어놓은 거 가지고도 돈 아낀다며, 요거트 뚜껑 그냥 버리니까 돈 아낀다며 하네요.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좀. 아유, 남편분이 혼나야 돼. 남편이 이렇게 하면 혼나야 돼. 네. 아니, 당연히 이제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혹은 이제 살림을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아끼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내가 부담이 느껴지는 거.

괜히 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김은아 님이 봉디의 음악 취향 너무 좋아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200일인데 점점 예뻐 보이고 사랑도 쑥쑥 자라나네요. 라우브의 All for Nothing 듣고 싶어요. 250일이 되고 300일이 되고 뭐 400일이 되고 600일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뻐요. 사랑은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요.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신청곡 라우브의 All for Nothing, 혼내, 대의원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복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현주님께서 오사카로 여행 왔습니다. 2박까지는 혼자 있었는데 곧 친구가 도착해요. 11시쯤 도착 예정이라 그때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시간 때우려고요. 오사카 왔으니까 박효신의 동경 신청합니다. 도쿄 가려다가 말았거든요. 무슨 상관이죠? 도쿄를 어쨌든 가려다 말고 오사카를 간 거잖아요. 뭐 근데 일본이니까 같은 일본이니까 뭐 인정. 네, 박효신의 동경에 이어서요 에즈원의 12화까지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

0: 아닐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목 2부 끝곡으로는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봉보드 차트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토요일 3부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도 차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금방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차트 Hit it! 주말 아침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 되잖아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음악 취향을 가진 리스너거든요. 오늘 준비한 뮤직 키워드는요. 바로 동화 기획입니다. Hit it! 네. 동화 기획은 1980년대 탄생한 한국 대중음악 레이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언더그라운드. 제야의 고수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수많은 레코드, 레전드 곡들을 남겼습니다. 그 시절 레코드샵에 가면은 동화기획에서 새로 나온 거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할 정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믿고 듣는 동화기획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 봉디가 추천했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뭐라고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없다고요? Hit it! 네. 오늘만큼은 저도 나름 믿고 듣는 봉디 믿드봉. 네, 봉드로 가볼게요. Hit it, hit it. 사람들에게 동화기획이라는 이름을 각이시켰던 가수가 있어요. 바로 들국화입니다. 방송 출연 없이 라이브 공연과 입소문만으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던 한국 락의 자존심인데요.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요. 발라드, 블루스, 록, 밴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했던 가수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데요. 영원한 가객, 고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까지 듣고 올게요.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까지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봉보도 차트 동화 기획편 이어가 볼게요. 동화 기획에는 노래 부르는 가수만 속해 있었던 게 아니라 기타, 드럼 등등 다양한 악기를 잘 다루는 아티스트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밴드도 많은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들은 오랜 기간 사랑받은 그룹의 노래입니다. 워낙 명곡들이라 리메이크 버전으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원곡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가사가 쏙쏙 꽂히는 곡입니다. 어떤 일로 꿈을 나눠주고 살며 이래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네, 저 봉디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사랑 가득한 그런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홍학표, 채시라가 나온 드라마 샴푸의 요정의 OST 데모 버전으로 만든 노래인데 노래가 히트쳐서 발매하게 됐다고 해요. 퓨전 재즈 스타일인데 독특한 그루브가 중독적이라서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저도 봉글의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네요. 네, 뭐라고요? 소금이 아니라 싱거운 농담하는 사람이라고요? 흥! 차단할게요. 히릿 히릿!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조금 이따 들으시고요. 푸른 하늘의 멤버 유영석이 중학교 3학년 때 가슴 아픈 짝사랑을 하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야, 중3 때 이런 감성이라니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천재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정말로. 제가 천재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 하는 짝사랑이 정말 찐이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저 봉디가 아직 사춘기를 겪는 중이거든요. 변성기도요. 물론 저는 짝사랑은 아니에요. 저는 쌍방향 뚜루러브. 푸른하늘의 겨울바다까지 듣고요. 4부에서도 계속해서 동화기획 노래 이어드릴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혹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시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 국민의 아침 결식률은 약 35%. 3명 중 1명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건데요. 특히 20대는 62%로 아침 결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허기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밥을 허겁지겁 먹고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빈속으로 오전을 보내고 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급하게 하면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부족한 날이 많다면 요거트 몇 숟가락이든 삶은 달걀 하나든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봉보도 차트 이어가 볼게요. 4부에서도 계속해서 동화 기획 노래들로 들려드릴게요. 동화 기획에서 나온 음반에는 동화 기획 패밀리 모집 안내서가 동봉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레전드 가수들이 있었던 만큼 그 팬덤도 엄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패밀리라고 이렇게 돼 있었대요. 네,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콘서트도 할인을 해주고 신보가 나올 때마다 안내 카탈로그를 엽서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요즘에 약간 그 팬클럽 가입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우리 황 PD도 엽서를 받아봤을까요? 네, 황 PD는 분명 2세대 맞거든요.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히릿. 이번에는 여성 가수들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2: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1: 카리스마 있는 첫 소절을 들으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새벽부터 엄마 아빠를 찾는 소리에 숨었던 기억이 나네요. 휴, 오늘은 애들 데리고 또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정말 주말마다 아우 히릿히릿. 네, 저 대신에 우리 애들이랑 놀아줄 사람이 매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럴 일은 없겠죠? 한국 블루스의 여제, 한영의 누구 없소입니다. 장필순.

네, 안개 같은 섬세한 목소리와 보사노바의 세련된 리듬이 어우러진 곡이죠. 어느새 저 봉대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침만 되면 아침봉을 틀고 어느새 문자를 보내고 있으시다고요? 이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장필순의 어느새까지 듣고 올게요.

한영의 누구 없소에 이어서 장필순의 어느새까지 듣고 왔습니다. 동화기획 대표님이 김현철 씨를 보자마자 그 재능을 알아보고 골프 가방에요 돈을 현찰로 담아서 계약하자라고 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황 PD는 뭐 안 가져왔나요? 네, 센스 천재 봉디랑 같이 하면서 뭐라고요? 빈손이라고요? 네, 뭐가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따드리겠다라고 지금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따도 잘 안 사요. 김현철의 추천 가는 기차입니다. 네.

동화 기획이 요즘 말로 하면 영크크,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였던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잘하는 가수, 아티스트가 있으면 추천하고 영입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김현철이 추천을 해서 데리고 온 가수가요. 바로 이소라라고.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매년 동아기획 가수들의 합동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인기가 63빌딩을 꽉 채울 정도였더라고 하네요. 네, 오늘 끝곡은요, 이소라의 난 행복해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오늘따라 앵간히 말을 안 듣네. 오늘따라 앵간히 말을 안 듣네. 자주 쓰는 두 표현은 꽤 혼동하기 쉬운데요. 둘 중에 앵간히만이 바른 표준어입니다. 앵간히 또는 앵간히를 자주 쓰곤 하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된 올바른 표현은 앵간히뿐입니다. 앵간히는 앵간하다의 부사형으로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게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어지간히는 정도가 상당함을 뜻합니다. 어지간히는 정도가 상당함을, 앵간히는 적당한 선을 지키라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아디, 요즘 홍보 아디, 요즘 인쇄 아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

0: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3, 2, 1 가평으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5에서 카우걸 장난감 제시는 다시 한번 어린 주인과 이별을 합니다. 반복되는 헤어짐에 제시의 마음엔 커다란 멍이 들죠.

즐겨. 근데 장난감과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고 언젠가는 서로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렇다면 멀어진 관계는 모두 의미가 없는 걸까요? 훗날 제시는 알게 됩니다. 오래전 자신의 주인이었던 에밀리가 함께 상상의 세계를 만들던 그 추억 덕분에 멋진 어른으로 자랐단 걸요. 그 시절 여러분의 장난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눕히면 눈을 감던 인형, 로봇팔이 쑥 빠지던 변신 로봇까지. 그 녀석들과 만들던 상상의 세계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듣고 왔습니다.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보니의 새 친구가 된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제시, 우디, 버즈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아, 뭐 제가 담은 건 아니고 네. 토이스토리 1편이 95년에 나왔대요. 세상에 벌써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절 장난감이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상상하던 초등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 어른으로 자랐을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 또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루마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태명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레노
3: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르노
4: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애니메이션 라푼젤에서 I see the light 듣고 왔습니다. 자옥님이요. 며칠 전 한쪽 눈을 다쳤대요. 아유, 어쩌다가 눈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년 만에 라디오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아이 키운다고 이 좋은 걸 잊고 살았습니다. 이 감성을 오랜만에 아우 시네타운 듣고 있으니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고. 아유, 그래도 저희가 위안이 되니 다행이네요. 어여 나으시기를. 한쪽 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7743님은 강동원 배우 주연의 영화 와일드 싱 보고 왔습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노래가 많이 들리길래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했어요. 배우들 각자 개성에 맞는 코믹 연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정세 배우 이렇게 재밌는 분인 줄 몰랐어요 하셨어요. 아, 이분의 이제야 빠지셨다면 코믹 연기에 그 예전에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오정세 배우님이 톱스타로 나오는데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6016님은요, 저 사촌 언니랑 함께 시네타운에서 주신 예매권으로 신사 악귀의 속삭임 보고 왔어요. 언니가요, 영화 보여줘서 고맙다고, 맛있는 저녁도 사줘서 얻어먹었다고, 시네타운 덕분에 생색도 내고 언니랑 간만에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하루였다고, 고마워요 시네타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문화선물 신청하셔서 데이트하세요. 어디 가봐요, 영화표 공짜로 주냐고. 예, 시네타운은 준다고. 네. 6752님은 베이킹을 하면서 시네타운 듣고 있대요. 올리브 치아바타 만들려고 지금 반죽한 다음에 발효하고 있다고. 30분 기다려야 예쁘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좀 따뜻한 데 두면 더 빨리 부풀어 오르죠. 맛있게 구워서 한 주 동안 가족들 아침 식사로 먹을 거래요. 아유, 가족들 아침 식사를 이렇게. 아, 맛있겠다. 영화 The Last Black Man in San Francisco에서 San Francisco, 영화 You've Got Mail에서 Cranberries의 Dreams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Hey, hey, yeah.

영화 The Last Black Man in San Francisco에서 San Francisco, 영화 유부간 메일에서 Dreams 듣고 왔어요. 우리 용주님은 백룸을 보고 왔어요. 심야로 새벽 1시에 시작하는 영화였다고. 1시에도 하는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스릴러 너무 좋아해요. 시각적인 효과도 탁월했고 무엇보다도 백룸이라는 곳이 밝은 공간이면서도 오싹함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 색다른 공포였다고. 아, 이게 또 입소문으로 계속 링크에 올라오던데 재밌군요. 저는 얼마

0: 얼마 전에야 살목질을 봤어요. 네, 무서웠어요. 혼자 보기는 무서워서 혼자 영화 보는 건 좋아하는데 무서워서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 출장 갔었거든요. 이제야 봤는데 무서웠어요. 그 낮에 귀신 나오는 게참 헐리우드 영화스럽고 뭔가 귀신도 헐리우드스러워서 귀신 자체는 안 무서운데 그래도 꽤잘 만든 역대급 1위 공포 영화잖아요. 우리나라 백룸도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약간 너무 웃겼어. 계속 문자를 했었거든요. 출장 가 있을 때도 이거 볼거안볼거안볼 거면 혼자 보고 있대. 계속 두 번이나 연락을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길래 아왜 이렇게 답을 안 해? 이랬는데 와서도 볼래? 그랬더니 아 약간 막 겁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겁쟁이 겁쟁이 이러니까 봤어요. 네, 아, 겁났었나 봐요. 우리 정웅님은 아빠 모시고 전주 가는 길이래요. 시네타운 들으면서 영화 얘기 가고 하니까 뭐 지루하지 않네요 하셨어요. 요거 좋다. 긴 이런 막히는 길에는 요먼 길에는 이렇게 영화 얘기하면 끝이 없죠. 서로 뭐 무슨 영화 좋아해? 뭐 요런 게 요즘 뭐 서로 이제 취향을 아는데 성격을 아는데 좋다던데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아하는 영화 뭐야? 5개만 대봐 이러면서 네. 1시간 뚝딱 갈 겁니다. 2065님은 언니 저는 빵을 만들면서 매일 시네타운 듣고 있대요. 아, 빵 만드는 사람 많네. 우리 빵 노동요네. 네. 영화를 좋아하는데 육아 일에 지쳐가지고 요즘은 언니 라디오에서 하시는 연기로 대리만족을 한대요. 신청곡은 빵을 훔친 장발장이 나오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입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한 시간씩 끊어봐요. 피곤하면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한데요.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시원한 옷차림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5도가량 높겠고요. 수원과 파주 31도, 대전 광주도 32도, 대구 29도, 부산 27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잭 블랙이 부른 Let's Get It On 듣고 왔습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지구 위기의 상황, 슈퍼 히어로들을 불러 모아 세상을 구하는 작전이 벌어진다. 빨간 슈트를 입은 재벌, 아이언맨, 과거에서 온 군인 캡틴 아메리카, 망치를 휘두르는 외계 왕자 토르, 러시아 스파이 출신 블랙 위도우, 화나면 몸이 초록색으로 커지는 헐크까지. 그런데 에이스들만 모아놨더니 싸워야 할 상대보다 서로가 더 골칫거리? 과연 이들은 최고의 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사고 뭉치가 될 것인가. 이 음악은요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음악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어벤져스였어요. 들려드린 곡은요, 영화 어벤져스에서 알란 실버스트리의 The Avengers였습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이죠. 뉴욕 전투에서 어벤져스가 처음으로 한 데 모여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순간 카메라가 영웅들의 얼굴을 하나씩 비춥니다. 바로 그 장면에 흐르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요. 이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테마곡으로 자리를 잡았죠.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퀴즈 넘어가 볼까요? 슬라임 음악 퀴즈.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립니다. 우리 귀가 좋은 테리우스 여러분, 과연 이 음악 어떤 작품에 나온 음악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약간 90년대 유행가 느낌이 나죠? 그럼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공주가 나올 것 같아. 누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이 가수가 누군지 또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영화 제목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힌트송 나가요. 정답인 이 영화에서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작품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영화 와일드 씬. 최근 개봉한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오정세 주연의 영화 와일드 씬. 여기서 오정세 씨가 연기한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뭐 최성곤, 오정세 뭐 이렇게 보내면 틀려요. 네, 영화 와일드 씬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트라잉글에 밀려서 38주째 2위에 머무른 곡이었는데 요즘 참 현생에서는 많은 사랑 받고 있죠. 시네타운 신청곡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하나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볼게요. 지금 든 생각인데 공주 생각이 나요. 뭐 약간 약간 요술봉 들고 한 번 더 릴스 찍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까요? 아, 질리지도 않네. 영화 와이드싱에서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쇼리 실라 고려 깊어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7: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3: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끝곡으로는 전민경 님이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신청해 주셔서 요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

0: 나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1: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무표정인데 화난 거 아닌데 억울했던 주주님들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보세요. 양손 검지손가락을 입술 왼쪽 오른쪽 끝에 올려주시고요. 그 손가락을 위로 슝 하고 올려보세요. 그 상태로 손가락만 떼주시면 주주님 뭐예요? 지금 웃고 있네요. 이거 봐요.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 입꼬리 살짝 쿵 올려주면서 화난 것 같은 무표정 대신 은은한 미소 장착해보자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오늘 주주님들 입꼬리는 제가 책임집니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무표정이 화나 보인다라는 말.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예전에 평소에 워낙 제가 웃상이고 잘 웃다 보니까 쉴 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는데 예전에 어떤 광고 촬영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딱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그냥 보고 있었는데 뭐 아마 SNS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한영아 혹시 오늘 촬영하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런 아무도 없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거기 관계자분께서 한 분이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했대요. 근데 제가 아마 좀 초반이었어요. 거예요. 좀 이렇게 데뷔 초반에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억울하다기보다는 아 나의 무표정이 누군가한테 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은 뭐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도 되지만 뭔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쉬는 시간에도 저는 웃으면서 핸드폰 하고요.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피곤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는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피곤한 거는 집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쉬는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오는 거고 밖에서는 어쨌든 저도 이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사실 억지로 그렇게 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좀 은은하게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나 자신을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은은하게 한번 미소를 장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7450님은요. 주디 저는 여자 화물기사예요. 매일 주디 라디오 듣는데 너무 재밌고 힘이 난답니다. 저한테 미소를 선물하는 주디 항상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7450님 아무래도 화물기사님이다 보면은 진짜 뭐랄까 조금 더 운전하고 이걸 또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늘 안전 조심하시고 몸도 잘 챙기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자 오늘 1부는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지난주에 처음 선보였던 신상 코너인데 다행히도 주주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최첨단 인공지능 주피티에게 노래 선곡을 의뢰해 주신 주주님들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과 노래가 소개될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2, 3부에서는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그리고 키썸씨가 주주님들의 입꼬리 리프팅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닦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닦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6: 에어컨 청소 네거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7: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8: 사연을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주피티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주피티 축구박스 쭈쭈박스. 지난주에 처음 선보였던 신상 코너죠.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주주님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버전의 주피티가 등장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주주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86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피티야, 나는 원래 지금쯤이면 가족들이랑 서해 캠핑을 떠났어야 했는데 지금 집콕 중이야. 왜냐고, 남편이 주말 긴급 출근을 했거든. 지금 캠핑장 예약 위약금까지 날려서 너무 속상해. 이 우울한 기분을 좀 날려버릴 수 있게 노래 좀 추천해줘.
9: 자, 0863님, 기대했던 캠핑이 취소돼서 속상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아, 그래도 주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잠시 털어내고 기분 전환하시라고 노래 준비했어요. 서해 캠핑은 취소됐지만 기분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잖아요. 답답한 마음을 한 번에 뻥 뚫어줄 시원한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오늘 못 간 서해를 음악으로나마 만나보시라고 유피의 바다 추천드립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취소된 캠핑의 아쉬움은 잠시 내려놓고

네, 아버님 GPT가 추천해 주신 노래가 이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유피의 바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박스로 접수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최혜진님께서 하이 GPT, 나 어제 너무 피곤했는지 화장도 못 지우고 바로 잠든 거 있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끗이 씻고 지금 마스크팩 하고 있어. 내 피부가 다시 탱탱하게 리셋될 수 있도록 알잘 딱깔센하게 노래 추천해줘. 최혜진님, 어젯밤 화장도 못 지우고 잠들었다니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혜진님의 피부 컨디션 회복을 응원하며 추천곡 골라봤습니다. 먼저 밤사이 지친 피부가 다시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며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그리고 마스크팩 효과로 예쁨지수 쑥쑥 올라가시라고 카라의 프리티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은 피부도 기분도 탱탱하게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레이입니다. 작품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후배의 열정 있는 자세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선배님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친근함을 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밝은 기운으로 지친 동료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면서 즐겁게 주어진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레이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닭고기 하면 하림.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0: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소다 한 사발 참견 두 스푼 혼수는 무한 리필. 주주님들의 고민에 선 넘고 물 건너 때로는 T처럼 때로는 F처럼 참견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해리포터 씨 기썸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우리 작가님 필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4: 때로는 T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F처럼.
3: 정말 적절하게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번 주도 무탈하셨죠?
5: 아, 뭐 무탈했고요.
3: 어땠어요?
5: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계신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4: 너무 가족적이야 이 직장이.
3: 견학 오셨으니까
5: 그렇죠. 제 견학을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당신이 견학을
3: 저희도 처음이었어요. 네. 뭔가 우리 게스트 분의 어떤 가족분들께서 오셔.
4: 아, 우리 아들이랑 아내는 네. 왔었는데 그럼요, 그럼요. 어머님이 맞지. 오신 건 처음이.
5: 맞아.
3: 그러니까
4: 또 어머님이 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키썸 씨가 라디오계에서 좀 전설의 게스트로 진짜 패널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5: 오래되긴 했어.
3: 그러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4: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머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지금.
3: 그러니까. 아유, 키썸 씨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5: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약간 파이팅 해야 돼요. 우리 현영 씨랑 저희 포토 씨랑 파이팅 해야 돼요.
4: 많이 도와드릴게요.
3: 네. 아니 우리 포토 씨도 뭐 얘기할 만한 이슈 없어요?
4: 저는 이사를 네. 했어요.
3: 맞아. 이사를.
5: 큰 이슈죠.
4: 금호동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형제 동네 옥수동으로 가게 됐는데
3: 아, 옥수?
4: 이제 그러니까. 금옥수 동시 이제 다 보안관 활동을 해야 돼가지고
3: 좀 바쁘다.
4: 조금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해야죠 그래도.
5: 전기장구 그 바퀴 바람이 이렇게 남아나질 않겠네.
4: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는
4: 배터리가 이제 계속 다를 거예요 이제.
3: 아니 진짜 왜냐면 이사를 가셔도 네. 우리 금호동 주민분들은 우리 포터 씨의 활동을 계속해서 바랄 거란 말이에요.
5: 그럼요.
4: 그리고 저희
3: 놓쳐선 안 돼요.
4: 아내 또 오피스가 또 금호동에 있으니까. 너무 자주 가고 이사하는데 또 배우 주종혁 씨가 수박을 갖다 주고 왔어요.
3: 너무 스윗한 남자다.
4: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펼쳐질 옥수동의 삶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3: 진짜로 네,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4: 감사합니다.
3: 바랄게요.
4: 선물 뭐 필요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3: 네. 그래 주세요. 차라리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5: 맞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4: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3: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5: 네.
3: 우리 112사님이요 SBS 파워FM 애청자로서 제보할 게 있다고. 아침봉의 봉디가 해리포터랑 송하빈 씨를 만나셨는데 두 분이 하도 요즘 힘들다고 징징대갖고 봉태규 씨가 1차, 2차를 둘 다 사셨어요. 사셨다고 참 투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좀 와전된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좀 들어볼게요.
5: 현실인지.
4: 그걸 떠나서 당황스러운 게 이거를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3: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5: 알
3: 계시죠.
5: 알 수 있지 않을까.
4: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제 사려고 이제 조금 성의 있게 좀
5: 했는데.
4: 접근을 했는데 아, 뭐 형으로서 절대 너네가 사는 걸 볼 수 없다 해가지고 1, 2차 다 계산해 주시고.
5: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4: 네.
3: 근데 이러면은 우리 포터 씨가 봉태규 선배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네.
3: 지금 방송에서는 요즘 힘들다고 하도 징징대갖고 네. 내가
5: 1, 2차를 다
4: 하빈 씨가 좀 징징대는 스타일이라 보니까
3: 진짜로?
4: 그래서 1, 2차 다 사주길래 택시비도 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5: 네. 거기서 왔어요. 이제 네. 약간 힘들구나라고 느끼셨을
4: 맞아.
5: 수도 있고요.
4: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3: 근데 하빈님은 왜 힘드실까? 사실은 고양이들이 더 힘들 텐데 그쵸? 실제로 네. 일하고 있는 게 우리 고양이님들이시잖아요.
4: 고양이 뭐 건강검진도 받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5: 그럼요.
4: 진짜로. 장수해야 된다고.
5: 그럼요.
3: 장수해야 돼. 건강해야 모든 동물들 건강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첨지랑 춘봉이는.
4: 맞아요.
3: 그렇죠. 자, 우리 이서민님께서 우리 키썸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5: 정말 소개하고 싶지 않은 사연인데요.
3: 아, 빨리 읽어주세요.
5: 키썸 언니 별그램 보는데 너무 동질감 들어요. 남들은 주식해서 돈 번다는데 왜 제 계좌만 팔았나. 홀로 외로웠는데 언니도 저랑 같은 과시더라고요. 저희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근로소득 최고. 어머. 저는 네. 매-

0: 작은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1: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무슨 이거 무슨 일인지 지금 그러니까, 주주님들 모르시는 것 같아.
0: 그러니까 요즘에 불장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불장이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제가 흐름에 탔죠, 당연히.
1: 네. 아, 진짜?
0: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 아니었고 계속 빨간불이 들어서 드디어 내 인생에도 약간 볕들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1: 웬일이야?
0: 웬일이야 이게? 진짜로? 지금 포토시 복장과 우리 네. 커튼 저 색깔이
1: 색깔이
0: 제 지금 주식장에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3: 아,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얀 티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1: 그러게. 아니 우리
0: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예.
1: 듣고 계시는 어머님께서 약간 좀 표정이 묘하세요.
0: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니 안 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맞거든요 사실.
3: 뺐어요.
1: 아, 뺐어.
0: 뺐거든요.
1: 아 이렇게 아니 왜 저 어머님 지금 입이 떡 벌어지셨어.
0: 네.
1: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진짜 주식이라는 게 일일비 하면 안 되겠더라고.
3: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레슨 일일비 안킨데
1: 네.
0: 제가 일일비 해버려가지고
3: 주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지구력이야. 이게 까먹어야 돼 그냥.
0: 그러니까 저 차라리 비밀번호를 다섯 번 틀려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몇 개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1: 아이고야.
0: 그냥 반려주식이라고 하죠.
1: 반려주식.
0: 그냥 반려주식으로 냅두고 있고요. 그냥 성투하세요 여러분.
3: 잘 되길 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1: 기도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좀 이것 때문에 심란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지혜 좀 주세요. 우리 같이 좀 힘을 내게. 이게 사실 번 사람들의 말보다 같이 잃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약간 힘이 되더라고요.
1: 그쵸. 네.
0: 그래서 얼마나 본인들의 그 주식 계좌가 파란색인지 한번 저에게 DM을 좀
3: 그래.
0: 주시면
1: 한번
3: 그래.
1: 또 나눠보시고요.
3: 네,
0: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고
0: 그럼요.
1: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법이죠.
0: 네. 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일 좀 많이 주세요. 네.
1: 자, 그래. 스키썸스 일단 당장 우리 좀 선 넘으면서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0: 네, 바로 하겠습니다.
1: 바로 시작해볼게요. 예. 자, 선 넘는
3: 참견.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0: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집이 민박집이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섭씨가 소개해주세요.
0: 예. 제 고향은요. 떠나요
1: 땅땅.
0: 둘이서
1: 땅땅땅.
0: 모든 걸 훌버리고
1: 버리고
0: 제주도
1: 이스푸른밤
0: 급여를 아래 거든요. 파란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와 반짝이는 바다, 창밖으로는 귤밭과 돌담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예요.
1: 좋겠다.
0: 그래서 얼마 전 대학교 방학을 하고 본가인 제주도로 내려왔는데요.
1: 혜령아, 우리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가려고 하는데 코스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3: 혜령스, 그냥 코스 추천도 해주고 너희 부모님 집에서 우리 좀 재워주면 안 돼?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어딨냐, 학생인데.
1: 우와, 그럼 너무 좋겠다. 혜령아 괜찮아? 안 그래도 숙박비 비싸서 우리 고민 중이긴 했는데.
3: 혜령스 알지? 우리는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0: 나 근데 일단 그 부모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 혜령이 부모님 뭐 좋아하셔? 아, 선물 사가야지. 가서 인사도 제대로 드려야지.
3: 아니 그냥 나랑 용호랑 민지랑 현이까지 딱 이렇게 넷만 단촐하게 갈게. 괜찮지?
0: 저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한 것 같은데 대학 친구들 단톡방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축제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도 거절을 참아 못했는데요.
3: 혜령스, 우리 길게도 안 있을 거야. 3박 4일 일정이니까 딱 3일만 재워주라.
0: 며칠 동안 손님 4명을 받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 쉬운 일인가요?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친구들이 온다면 진짜 잠만 자고 가는 건지 아니면 밥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어렵다. 어려워요.
0: 아니 이거는 좀 약간 너무나 민폐.
3: 제주도에 숙소가 한 4만 개 정도 있을 텐데.
1: 그러게요.
0: 아니 요즘 그 어플도 너무 잘 돼 있고.
3: 그러니까요.
1: 일단은 어떻게 공기청정기 선물 한번 챙겨드릴게요.
0: 예. 진짜 프레시한 에어 마셔야 돼요.
1: 그러세요. 아니 진짜 위험한 게 이러다가 진짜 사연자분의 집이 제주도 하면 이 공식 숙소처럼
0: 네.
1: 그 친구들한테 그런 공식 숙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3: 제주이기도 하니까 뭔가 친구들은 조금 이제 제주 친구네 가면 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사실 잘 알 테고 하니까 돈도 많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0: 하는데. 네. 네.
1: 아니 근데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넷이에요.
2: 넷이서 3박 4일이면은 숙박비로 따지면은 한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 아니 이건 좀
0: 이거 약간 대처를 어떻게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머리를 다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터 씨가

0: 걸로.
1: 그럼요. 당연히죠.
0: 퇴실 조치를 하죠. 와이프가 이제 가셔라 이렇게.
2: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아내분께서. 아,
0: 우리 와이프는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맞아요. 잘하니까.
2: 근데 그게 막 가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진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1: 약간 이만큼 놀았으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2: 내가 염치가 없었구나.
0: 주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한 새벽 3시까지 안 가니까 와이프가 그냥 이제 좀 길게 가라?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현영아 가 이제.
2: 환영아. 한 언니가 그 눈을 반쯤 감고 환영아 이거 진짜 이것만 먹고 가. 아 진짜 이것만 먹고 갈게. 그러면 잠깐 그럼 라면만 끓여 그것만 먹고 가.
1: 아니 우리 현영 씨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2: 아 너무 행복했어. 아,
0: 워낙 토커티브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부모들은 셋이면 이제 바로 그럼요, 이제 전원이 차단이 돼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2: 가 했더니
0: 웃으면서 스르륵 가더라고.
2: 웃으면서 웃으면서 집도 가까웠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 조용히 웃으면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서 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토토 씨 같은 경우도 집에서 숙박을 하는 건 확실하게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그쵸. 거절을 하는 편이다.
0: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매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그치.
0: 뭐 하루 정도는 사실 뭐 정말 기분 좋게 초대받으면 잘 수 있는데 예. 내가 먼저 3박 4일을 내가 부탁을 해서 자는 거는 조금 힘들죠.
2: 염치 쓰다 살짝.
1: 아니 이거 심지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네. 되지 일단 이렇게 약간 확정 짓고 얘기를 한 거잖아.
0: 맞아요.
2: 근데 나는 좀 안 믿겨. 친구들
1: 거짓말인 것 같아.
2: 거짓말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친구들이 다
1: 냈다 이럴 순 없어.
2: 냈다 다 이제는 갈게 괜찮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 그럴 수
0: 너무 들떠서 너무 그 다른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2: 분별력을 잃은 것 같아 사실.
0: 만약 주디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요.
2: 네.
0: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1: 별장이면 괜찮지 않아?
0: 부모님 집이 있어.
1: 아, 부모님.
0: 근데 저랑 키썸이 이제 라디오 끝나고 아 우리 제주도 가는데 거기서 한번 이 방만 잡게.
2: 아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적적하실 텐데 너무 좋아하시겠다. 좋다 좋다. 한 1박 정도 그렇게 하고 2박부터는 오바지.
1: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0: 오바가 좀 세게 다가오네요.
2: 오바지. 2박부터는 부모님도 힘드시지.
0: 이게 원천 봉쇄야. 오바라고 하는 건 1박만 주어진 거니까 난 그 1박도 난 감사하지.
2: 그럼 엄마 아빠 기빨리 줘. 힘들어. 이렇게
1: 딱 야 부모님도 계신 집에 무슨 3박이야 이러면
2: 3박이야
1: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 염치 챙겨.
0: 키썸 씨는 왠지 느낌이 1박도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1: 전 당일로 바로 이제 배송화 당일 배송이죠.
2: 저는 당일 이제 밥 시켜버리듯이
0: 그냥 가자마자
1: 탁송이지. 당일 딱 이제 한 2시 정도 새벽 2시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이다 이제 그럼 가라.
0: 맞아 바로
2: 그치.
1: 손절 치는 편입니다.
2: 아 그러면 우리 이것도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1: 네.
2: 두 분이 만약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별장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짓고 싶어요?
1: 아 진짜 그냥 아무 걱정 없이요?
0: 저 솔직히 얘기해요.
2: 걱정 없이
0: 경제적인 걱정 없이 별장을 지을 수 있다? 저는 서판교회 짓고 싶어요.
1: 오 되게 특이하다.
0: 왜? 거기 고급 주택 많거든요.
2: 아, 그 서판교회.
0: 재벌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2: 지금 경제적인 걸 아예 따지지 않는다면.
0: 나 멀리 안 가도 서판교회에서 그냥.
1: 저 근데 진짜? 전 외국 생각했는데.
2: 나도 외국. 나는 막 하와이 생각했어.
1: 나도 하와이 생각했는데.
0: 아 외국으로 가면은 그 비버리 힐스로 가야죠. 비버리 힐스 가가지고.
2: 비버리 힐스에서 저스틴 비버 옆집에다가.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1: 그러면 국내로 저도 하면.
2: 국내로 한다면.
1: 제가 얼마 전에 북한산 쪽을 갔다.
0: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말도 안 되게 그 경치가 지금 심지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와 여기 진짜 살면 너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진짜
0: 맞아요.
1: 너무 좋겠다.
0: 맞아요.
2: 저는 예전에 그 학교 교수님이 별장에 초대해 주셔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단양인가?
1: 단양?
2: 뭐 아무튼 아니야. 단양도 아니야. 제천인가 그랬어요.
0: 충북 제천 좋아요.
2: 충북 제천이었는데 제천의 시골 마을에서 별장에 갔었는데 야 진짜 거기에 그냥 눌러 앉고 싶더라고.
0: 거기 그러니까. 막 호수도 좋고 막 거기서 송어회 같은 거 다 마늘장이랑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2: 그래서 사실 막 그쪽 시골 마을 쪽으로 가고 싶지.
0: 네.
2: 어디까지나 꿈이니까.
0: 갑자기 그럼요. 우리 얘기를 막
1: 갑자기
0: 뭐 살고 싶은 얘기를.
1: 참견 아니고.
0: 네.
2: 뭐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 우리 8274님께서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제주도 주주입니다.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 이 말 믿고 친구들 초대했다가 냉장고 다 털리고 제 사비로 고등어회부터 갈치조림 다 대접하고 심지어 지인들 돌아갈 때 한라봉 한 박스씩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1: 근데 그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왔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내 고향에 왔으니까
2: 온 김에
1: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2: 그래.
1: 야 돌아가는 김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사실
0: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제 저도 선물 받는 게 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뭐
2: 맞아요.
0: 올리브유 뭐 하나씩 다
2: 맞아요.
0: 챙겨서 옷 이런 거 다
2: 나도 몇 개 가져갔어. 카레랑
0: 카레도
2: 그거.
0: 있고 뭐
1: 나만 못 챙겼네.
0: 로션도 좀 챙겨주고 하는데

0: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오빠가 내가 쓰려고 놔둔 거야.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고죠.
1: 끔찍하다.
0: 왜 오빠가 알아서 그렇게 다 퍼줘? 딱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등에 이제 식은땀이 나면서 약간 퍼주기 좋아하는 아저씨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프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써야 될 건 안 되는 거니까 혼날 나는, 때가 있죠.
2: 나는 엄청 비싼 조끼를 남한테 주는 걸 보고
1: 그니까 되게 저희가 그때 기분 좋게 저희끼리 술 한 잔도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실 분별력이 이성이 약간. 그렇게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비싼 조끼를
2: 진짜.
1: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손님한테 친구가. 그 친구가 오 이거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하니까
2: 그거 그냥
1: 약간 되게 좀 당황스러워 하다가도 약간 기분 따라서 옛다 맞아, 맞아, 하고 준 느낌이 있었어.
0: 약간 취하면 그냥 입던 옷도 벗어줄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그럼 안 되는데.
1: 이게 막상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또 우리 0032님은요. 네?
3: 숙소 예약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렌터카 예약이며 제주도 관광 코스는 다 짰겠습니까?
1: 그치.
3: 그냥 사연자분만 믿고 몸만 덜렁 오는 거예요. 친구들 여행 오면 바로 제주도 여행 가이드 되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1: 이왕이면 너가 제주도 여기 별장도 있고 한데
2: 바로
1: 맛집 알려줘.
2: 바로 팔자 주름 짙어지고 있어.
1: 바로 생기지.
2: 아,
1: 그러니까
2: 진짜.
1: 이거 어쩔 수 없어.
0: 차라리 그냥 밥 한 끼를 사주고
2: 그래.
0: 숙소는 너네가 해라. 우리 어머니가 조금 편찮았어.
2: 어머니 편찮음 이슈로
0: 우리 어머니가 걷다가 다리를
1: 그렇게 또
2: 차라리 그 우리 엄마잖아 지금.
1: 아니 늘 우리 가족이 써먹으면. 아프다고 늘 얘기를.
0: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시고 지금 힘들다. 네.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봐야죠.
1: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 만약에 저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시긴 하겠다. 근데 지금 많이 편찮으시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오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티 안 내실 거야. 아프신 거.
0: 어머님 부모님을 끌어들이는 순간 사실 친구들은 두 손 두 발 들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1: 바로 그냥 항복인 거야.
2: 그렇죠. 거기서 더 밀고 들어온다?
1: 그거는
2: 불안하면 완전 손절 라인
1: 손절 각이야.
0: 맞아.
1: 아 이거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참고 한번 해주시고
2: 네.
1: 우리 7423님은요. 저도 부산 사람인데요. 서울 친구들이 야 부산 가면 너네 집에서 자도 되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집도 똑같이 아파트고 집에서 바다도 안 보이고 부산에 오션뷰 숙소 많아 라고 처음부터 잘랐어요.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2: 맞아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초반에 그냥 딱 거절하는 걸 팁으로 주시네요.
1: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오히려 그들한테 나은 걸 수도
2: 그쵸?
1: 있어요.
0: 맞아요.
1: 그쵸. 우리 4450님은요.
3: 네, 친구들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불편해하셔서 숙박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핑계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 배려잖아요.
1: 그쵸. 괜히 불편하시고 음식 애들도 챙겨준다고.
3: 그럼요.
1: 괜히 무리하실 거거든.
0: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챙겨주면 또 와서 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1: 아, 맞아.
2: 이상한 이슈야.
1: 보통
0: 구황작물이라도 삶아주시지 않나 뭐 이러면서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
1: 아, 오면은 제주도식 집밥 먹어보나 했는데
2: 그래서
1: 아 내일
0: 좀 먹어보나 아무것도 안 되죠.
1: 그러니까 또 아유 안 돼요.
2: 아니지.
1: 또 우리 7832님은요. 숙박은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 거 대신 맛집이랑 관광코스는 내가 확실히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도 덜 서운해하고 사연자분과 부모님도 덜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 고향까지 오는데 저 정도 대접은 해줄 수 있죠.
0: 그래요. 저도 뭐 하나 정도는
2: 그렇죠.
0: 한 정도는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우리 주주님께서 숙박은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네. 대신에 뭐 맛집이든 관광 코스든 아니면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시든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싶어요. 자, 저희는 사연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2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실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연형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참견.
1: 해리포터 씨 키썸 씨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3146님이요. 저는 7살이에요.
3: 왜요 갑자기?
1: 저 이름은 선우고요. 사랑해요. 재밌어요.
3: 아 귀여워.
4: 아, 너무 귀엽다.
1: 보내주셨어요.
3: 아, 녹음하고 싶어요.
1: 어머 이거
3: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저는 7살이에요. 저 이름은 선우고요. 사랑해요. 재밌어요.
4: 그 주디가 아직 잘 모르는 게 네. 7살은요. 아, 말을 곧잘 합니다. 아,
1: 네. 내가 아니, 주변에 7살이 없어.
4: 4살로 표현했어요.
1: 아, 이런 거
4: 우리 아들이 7살이잖아.
1: 맞네.
3: 아, 맞네. 아,
1: 오케이 오케이. 비상시 자 건아
3: 버전으로.
1: 건아 버전으로 한번 가보자. 아드님 버전.
4: 저는 7살이에요. 저 이름은 선우고요. 사랑해요. 재밌어요. 요 정도네요.
3: 아, 정말요?
4: 아, 진짜로?
1: 너무 그냥 포터잖아.
3: 네.
4: 아, 근데 내가 아들 성대모사를 해본 적이 없어.
3: 진짜?
4: 성대가 이미 많이 갈렸어.
3: 아, 맞아.
1: 이미 할 수가 없구나.
4: 알코올이 너무 오고 갔어.
1: 맞아.
4: 이 안으로.
1: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 선우님 너무 고마워요. 또 우리 이미지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3: 네. 이제 곧 7월인데 두 분은 세 분은 휴가 계획 없어요? 아 그냥 우리 셋이잖아요.
1: 셋으로 하자.
3: 예, 세 분은 휴가 계획 없어요? 저는 슬프게도 없어요. 이번 여름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휴가도 반납하고 일할 예정인데 남의 휴가 계획이라도 듣고 설레고 싶어요.
1: 진짜로 미지님 원하세요?
4: 진짜로? 한 번씩 얘기할까요?
1: 이걸 원한다고?
4: 우리 주디 어디 가세요?
1: 우리 주디는 일단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사실 네. 집에 있는 고양이들 때문에 어디 멀리 갈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동남아 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남아로 저는 그래도 4박 5일은 가고 싶어요.
4: 아직 정해놓은 거 티켓팅은 안 했고
1: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안 했고
3: 아,
1: 휴가 갈 수 있다면 가가지고 막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너무 망고도 좋다. 많이 먹고 가고 싶어요.
3: 망고예요.
1: Yeah.
4: 제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요?
1: 오케이 네. 레슨
3: okay, 레슨
4: 뭐 설레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이미 다 예약을 끝내놨고
1: 제대로 설레게 해주세요. 지금
4: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네. 14박 15일간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3: 와 2주를 네. 가네요.
4: 주정강화 포트와인이 유명한 네. 곳이 죠. 그래서 동루이스 다리가 유명하고 에펠탑 제자가 만든 다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자전거도 타고 힐링을 하면서 정말 일 안 하고 충분히 휴식을 갖고 올 생각입니다.
3: 패밀리 베케이션인가요?
4: 패밀리 베케이션. 온리 그냥 일 안 하고.
1: 솔직히 말해도 돼요?
3: 예?
1: 좀 배 아파요, 저.
3: 아, 아니 그러니까 이슈는
1: 아니 직장인 여기 지금 SBS에 출근하는 직장인이신데 지금 2주 동안 다녀오시는 게 말이 되나요? 빨리 다른 사람 구해요.
4: 변명을 하자면
3: 구한 것 같더라고요.
1: 아 맞다. 다행이다.
4: 야 왠지 2주 뒤에 이 자리에 이재율이 네. 와 있을 것 같은데.
3: 덴저러스해요 지금.
4: 아니 이게 네. 1년 전에 예약해 놓은 거예요. 1년
3: 아,
4: 전에
3: 그럼요.
4: 엄청 와이프랑 그 카드 비즈니스 네. 그 마일리지 되는 걸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364일 전에 오픈이 돼서 오케이. 예약을 하고 그렇게 간 거여가지고
1: 갔다 와서 열일 해줘요.
4: 야 키썸씨 어디 가세요?
3: 아 저요 골드코스트.
4: 골드코스트가 어디죠?
3: 골드코스트가요
1: 재밌겠다.
3: 그 호주 이렇게 바다 쪽에 있는데 거기가 날씨가 늘 따뜻해서 일단 그 서퍼들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네. 그 골드코스트 비치가.
1: 아니 우리 키썸 씨 키썸 씨 어머님이 듣고 계신데, 예. 우리 키썸 씨랑 같이 예. 여행 가고 싶으실 텐데.
3: 그러니까.
1: 그렇죠. 우리 왜 어머님은 안 들을 거 가요?
4: 어머님 저희 내년에는 제가 효도 여행 가라고 다 스케줄 짜줄 테니까 다녀오세요.
1: 그러니까. 예.
4: 제가 스케줄만
3: 짜야 할 거죠.
4: 어머님 제가 식사라도 할 수 있게.
1: 여기 키썸 씨 동네 네. 뭐 아는 또 지인분 맛집 있으면.
4: 하나 부킹 해드릴게요.
1: 하나 부킹 해주세요. 포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3: 모든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토요일 오후 선남놈 참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남놈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다들 저한테 이러세요?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포터 씨가 소개해주세요.
5: 저는 거래처를 돌아다니는 외근직입니다.

0: 자, 그런데 거래처에만 가면 이상하게 다들 저를 불러놓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뭐 회사 관련, 영업 관련 얘기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요.
1: 그 규상씨 예. 좀 앉아보게. 예, 예. 그 예전에 공부 잘한다던 우리 손준놈이지. 예, 예. 예, 그놈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뽑혀서 뭐 이게 뉴욕에 간다 봐봐. 아니 뭐 환율도 비싼데 뭐 미국까지 간다고. 근데 교환학생이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2: 어머 윤대리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진짜 귀여워요. 완전 대박인데 보실래요?
0: 이런 식으로 다들 저를 붙잡고 자랑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리액션 잘해드리면서 들어드렸는데요.
3: 규상씨 예, 예. 우리 남편이 주식 감이 진짜 기가 막혀. 남편이 사기만 하면 이거 쭉쭉 오르거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똥손인지 몰라.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뭘 샀냐면.
0: 아니 근데 저 곧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2: 규상씨 예. 내가 우리 딸 사진 보여줬었나? 우리 예. 딸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거 알지?
0: 그래요?
2: 걔가 유치원 장래희망에 대통령이라고 써냈던 애잖아.
3: 진짜?
2: 사진만 봐도 야무지가도 똘똘해 보이지?
3: 대박이다.
0: 그렇게 주식 수익 인증샷부터 자식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사진까지 쭉쭉 이어서 보다 보면 제가 일하러 온 건지 전국 자랑대회 심사위원으로 출장 나온 건지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다들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네. 내가 원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나 왜 이러고 있지?
0: 약조하셨나요?
1: 나 왜 이러지?
0: 제가 너무 리액션을 잘 해드려서일까요? 요즘은 거래처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자식 자랑일까, 주식 자랑일까, 손주 자랑일까 예측부터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랑을 듣느라 정작 업무 얘기는 제대로 못 나눈다는 건데요. 이럴 땐 리액션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영업 스킬이니 앞으로도 계속 자랑을 들어드려야 할까요?
3: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 공기청정기 보내드리고요. 네. 자, 일단 우리 주주님이 진짜 리액션을 잘해주시거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 근데 요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3: 그쵸. 네.
0: 좋은 리스너가 된다는 건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그쵸. 이렇게 자랑을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면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3: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네. 힘든 일들도 이제 막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
0: 지금까지 다행인 건 자랑이어서 다행인데 힘든 얘기는 약간 나도 우울감이 밀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3: 영향을 받는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주님이 너무 다른 분들한테 평판이 좋고 뭔가 사회성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2: 그러니까
3: 그런 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근데 또 이제 그 직장이고 또 거래처 분들이다 보니까
3: 영업을 하시잖아.
2: 네, 그러면 사실 계속 들어드리고 경청해드리면 더 뭔가 좋지 않을까요?
3: 경청하면서 오히려 연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분이 영업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0: 네,
3: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리액션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객님들과 상대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스킬들을 좀 연마할 수 있지 않을까.
2: 그럼요.
3: 나도 이거를 그냥 뭔가 진심으로 들어주되 약간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다가 연습하는 개념으로
2: 연마 스킬로?
3: 연마 개념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0: 저도
3: 싶기도
0: 그냥
3: 해요.
0: 일종의 일의 일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왜냐면 나한테 자랑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그래도 호감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3: 맞아.
0: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3: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일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도 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3: 그럼 포터 씨는 네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끝도 없이 자기 자랑을 좀 하는 친구?
0: 제 주변에 자랑하는 건 저밖에 없어서 남들은 저한테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3: 알 수가
0: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은 키썸 씨가 오빠 뭐다 뭐 주식 올랐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2: 맞아요.
3: 맞아.
0: 안 하잖아. 우리 주디도 뭐 오빠 나 뭐 촬영하게 돼가지고 뭐 너무 기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3: 그런 편이 그러네. 그런 네. 편이네.
0: 제 주변에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3: 왜 안 하게 되는 걸까?
2: 약간 근데 괜히? 호재를 굳이 어차피 알게 될 거면 그냥 알게 되는 거고 굳이
0: 맞아요.
2: 내 입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원래 자랑은 조금 숨기는 게 더 매력적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랑거리를 좀 숨기는 게.
2: 근데 포토 씨도 사실 막 네.
0: 아, 그러게 저 포르투갈 간다고 너무 자랑했잖아요. 방금 전에.
3: 아, 이렇게 생각한다. 네.
2: 맞긴
3: 저는 우리 포토 씨가 우리한테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건 네. 포토 씨가 우리한테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2: 맞아.
3: 하는 게 아닐까?
2: 근데
3: 아니에요?
2: 여기서 하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믿음이 있는 거죠.
0: 그럼요.
3: 그렇죠.
0: 대중을 상대로 자랑을 한다는 게
2: 쉽지 않아요.
0: 꼭 보기 싫을 수도
3: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그럼요.
3: 자, 그러면 최근에 들어본 자랑 중에 네네. 제일 부러웠던 자랑, 또 진심으로 배 아팠던 자랑이 있어요.
0: 이런 것도
3: 저는 오늘이었네요. 얘기죠.

0: 어떤 거?
1: 어떤 거죠?
2: 우리 호터씨 포르투갈 가는
0: 거. 아니 트래블? 우리 썸씨도 가잖아요. 골드코스트 가잖아요.
3: 근데 14박 15일은 세요.
2: 아, 이건 좀 세. 14박 15일은 잠깐 한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잖아.
0: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너무 길게 다녀오는 점.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2: 그래도 변하는 거 없고.
0: 없어요.
3: 이미 배 아프고.
0: 네네네.
2: 그러니까 저는 이건 혹시 두 분 있어요? 최근에 들어봤던 것 중에 뭐 배 아픈 것까진 아니더라도 부럽다.
0: 저는 이런 게 명확하게 있어요.
3: 어떤 거죠?
0: 한 5년 전에 친구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재개발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야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3: 그러니까.
0: 살살.
2: 야,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가 모르겠네.
3: 그러니까 그게.
0: 그것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 건데.
2: 그래요.
0: 그런 게 이제 맞아. 잘 맞아 떨어지는 친구의 모습 보니까 너무 이제 좋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 나도 그때 조금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3: 전 진짜 요즘에 꿈을 많이 꾸거든요.
2: 뭐요?
3: 과거로 돌아가는 꿈을 많이 꿔요.
0: 나는 상상 많이 상상.
3: 10년 전으로만 딱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곳에 투자를 하겠다.
0: 저도 그곳에 할 거예요.
3: 진짜 그곳에. 그 생각만 그러니까 계속 꿈에
2: 나왔고
3: 그래서 그곳으로
2: 요즘에 너무 붑니다.
3: 네, 주식 돈으로 이제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게 제일 열받죠. 아, 열받는 건 아니고 배 아프지 않나?
2: 아니, 요즘 시기가 그쵸. 굉장히 또 이 주식이 핫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0: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다 같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지금쯤 미국에 있는 별장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겠죠.
3: 진짜 베버리 힐스가 뭐예요?
2: 진짜 너무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얘기다. 그렇죠.
0: 네. 아, 상상 그만하시죠.
2: 그만해요.
3: 네. 우리 현실을 따라 여러분.
0: 맞아요.
2: 열심히 살아봐야죠.
3: 일 좀 주세요.
2: 그럼요. 네. 아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3: 그럼요.
2: 두 분 다.
3: 파이팅 해야죠.
2: 자, 그러면 저희 또 주주님들께서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8405님이요.
0: 네. 전국 사장님들 특징이죠. 나 원래 자랑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셔놓고 자랑 줄줄 늘어놓으시는 거야.
2: 근데 솔직히 이런 말 안 해본 사람.
3: 나 원래 자랑 안 하는데 이런.
2: 전 해봤는데. 저는 해봤어요. 한번 막 실수 얘기해놓고 근데 나 원래 이런 얘기 진짜 막 부끄러워하는데. 근데 나 그랬잖아. 이렇게.
3: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인가 봐요. 그쵸?
2: 그랬나 봐. 그 사람이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0: 맞아, 맞아.
2: 거지.
0: 편하니까 그쵸? 얘기하는 거야.
2: 편하면
0: 보니까.
2: 얘기하는 거야. 맞아. 또 우리 육육이사님은요. 네.
4: 저는 보험 설계사인데요. 고객님들 자랑부터 인생사 고민 들어드리는 게 일의 절반입니다. 가끔은 계약보다 말벗이 더 필요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그렇지, 그렇지.
0: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인
2: 맞아요.
0: 거죠.
2: 그렇지. 네. 그러다 이제 그 틈을 봐서 이제 싹 적절하게 이제 싹 녹여 들어가는 거죠.
0: 맞아요.
2: 우리 5182님은요. 저도 거래처 다니는데 완전 공감해요. 업무 얘기보다 손주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저를 더 챙겨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애기들 사진 보면 귀엽기도 하고요. 그렇죠.
0: 좋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또 우리 8563님은요. 영업은 사람 장사입니다. 자랑 들어주는 것도 영업의 일부예요. 다만 30분 이상은 안 됩니다.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운을 띄워보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은 40분 뒤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3: 이것도 스킬이다.
2: 그렇죠. 우리 주주님들이 참 이런 스킬들을 좀 많이 갖고
3: 너무
2: 생활하고
3: 좋다.
2: 계시네요.
0: 영업하는 분이니까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네요.
3: 맞아요.
2: 네. 우리 주주님도 한번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0: 않았네.
1: 네,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왔습니다. 선남는 참견 리포터 씨 키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고민 사연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m not a potato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이거는 저 말고.
2: 네. 왜요, 왜요? 해주세요.
1: 내가 할까? 그럼 저는 초등학생 몇 학년? 네. 1학년으로 할게요. 1학년은,
3: 초등학생은 네. 그 발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 말 잘해요.
1: 초등학생. I'm not a potato. 초등학생 박이준입니다. 어느 날부터 친구가 저한테 감자라고 부르는데 자꾸 듣다 보니 제 얼굴이 감자처럼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2: 짱구 아니에요?
3: 초등학교 1학년이죠? 6학년 아니죠? 아,
1: 친구는 그냥 제가 귀여워서 감자라고 부른다는데 친구가 감자 대신 제 이름을 부르게 할 순 없을까요? 왜 멋진 이름도 고 감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2: 어, 근데 진짜 초등학생 말투 같아요.
3: 초등학교 남자, 남학생.
1: 남학생 1학년 정도.
3: 성우에도 잘할 것 같아. 오.
1: 시켜주세요.
2: 더빙에도 너무 잘할 것 같아.
1: 시켜주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3: 어, 목소리가 진짜.
1: 아니, 왜냐면 저희 원래 어렸을 때는 꿈이 배우이기 전에 성우도 꿈꿨었어요.
2: 아, 정말.
3: 저도 한때는 성우의 꿈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1: 어우 답답해.
2: 절들 약간 신문선 씨가
1: 나는 감자 먹다가 맥힌 것 같았어.
2: 약간 이 느낌이어서.
3: 자, 우리 이준 씨가 지금 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감자라고.
1: 아, 우리 이준이 어떡해요. 감자라고 부른대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제 네.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감자였습니다.
3: 아, 진짜요?
2: 어떻게?
1: 왜냐면 제가 강원도 삼척에 좀 오래는 아니고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야 강원도에 감자 많잖아. 야, 감자 하면서 저를 감자라고 불렀고 심지어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하니까 더 그리고 심지어 지금보다 더 약간 피부가 약간 좀 까맸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다 빨간 안경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감자 같다고.
3: 너무 귀엽다 근데.
1: 감자라고.
2: 느낌 있다.
1: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스트레스였어.
3: 그치.
1: 왜냐면 나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 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3: 되게 어린 친구들은 좀 재치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직관적인 별명을 짓잖아요. 뭐 감자. 뭐 그치. 아니면 조금 저도 어릴 때 약간 통통했을 때 약간 그냥 돼지? 거기서 하얀면 백돼지, 검은색이면 흑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2: 상처를 돼지 다 있죠.
3: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감자 말고 그냥 포테이토라고 별명을 바꿔달라고 얘기해 보는 거
1: 친구들한테 제안해보자.
2: 야 포테이토.
3: 감자야. 스윗 포테이토 뭐 이런 것들.
2: 고구마로? 고구마로 변경?
1: 고구마로 변경하던지 스윗 포테이토 아니면 포테이토. 야 포테이토.
3: 그냥 친구들한테 포테이토라고 해달라고 해요.
1: 이 정도는 뭐 이준 씨 이거 이 정도 좀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3: 그 이준 씨 감자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맞아요. 신경 쓰지 말고.
1: 맞아요.
3: 이왕이면 이제 자전거 한번 타다가 그 포테이토는 어때?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쭉 던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2: 멋있게 포테이토
1: 얘들아. 포테이토 어때? 약간 이런
3: 그러니까
1: 식으로.
3: 막 너무 막 부탁하면 또 애들이 안 들어줄 수 있으니까 쭉 던져 그냥.
1: 정확하다.
3: 자전거 타다가
2: 계속 포테이토
3: 톡 던져.
1: 제대로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 안 되는 거야.
3: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1: 자전거 타다가
3: 자전거 타다가
2: 톡 던지는 걸로.
3: 포테이토는 어때? 하면서
2: 귀엽다.
1: 우리 이준 씨 잘 들으셨죠?
3: 네.
1: 자, 그러면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맛으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8: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즐거운 토요일 오후였어요.
11: 맞아요.
10: 고마워요.
11: 토요일은 항상 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10: 맞아요.
12: 토요일은 너무 설레요.
10: 나 고민했어. 토요일 밤에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11: 근데 이게 키스엄 씨가 베테랑인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안 거치고 바로 나오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10: 진짜.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이렇게 베테랑 따님을 라디오 베테랑 따님을 둔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
11: 네. 아유, 엄지를 다 올려주셨어요.
10: 날리셨어요.
11: 이렇게 딸이 커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뿌듯할 것 같아.
10: 자랑스럽지.
11: 진짜로.
13: 신기할 것 같긴 해요.
11: 저도 그러니까 다음에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도 돼요?
13: 아, 그럼요.
11: 어머니 지금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가셔가지고 다음에 스케줄 미리 어쩌고.
10: 아, 또 우리 포터씨 덕분에 또 다 가셨구나. 아이고.
13: 여기 지정석 여기.
11: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석이 있네.
10: 어머님 네, 저기 두고요.
11: 난 주디 아버님도 뵙고 싶어 한번.
13: 그럼 아버님
11: 아버님 한번 뵙고 싶어.
10: 너무 웃길 것 같아.
13: 그럼 부모님 약간 초청석으로
10: 재밌다. 한번 해보자.
13: 너무 재밌겠다.
11: 토요일은 왜냐면 주말이고 가족들이 뭉쳐서 들으니까 괜찮다. 그것도 추석에. 너무 따뜻할 것 같아.
10: 그리고 저희 좋아. 셋이서 머리를 맞대도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11: 어른의 지혜로.
10: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네. 한번 해보자고요.
11: 이제 끝내기 전에 또 키썸 어머님 오셨으니까 한마디 드리고 싶어가지고
10: 나중에
11: 혹시 집에 놀러가면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 또 엄지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0: 숙박은 안 돼요.
11: 네, 아, 숙박은 안 돼요.
10: 숙박은 안 돼요.
11: 오후 9시에 집에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10: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 다시 만나고요. 저희는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0: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0: Don't worry, be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낮 기온이 오르면서 몸이 축축 처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하는 6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더위를 날려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돼 더욱 신선하고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에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믿고 마실 수 있죠. 지치기 쉬운 초여름입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0303님이요. 주디, 저번에 마늘종 비빔밥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살면서 마늘종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주디 얘기 듣고 궁금해서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대박! 저 마늘종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완전 반해버렸습니다. 주디 덕분에 새로운 최애 음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요, 아삭아삭하고 약간 그 쎄한 맛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지만 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마늘종 그 반찬도 참 맛있었어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그것도 양념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간장도 들어갔을 것 같고 그쵸, 뭔가 물엿도 들어갔으려나 뭐 다양하게 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늘종은 반찬으로도 그리고 또 비빔밥으로 해도 참 맛있죠. 또 우리 2081님은요. 남편이랑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겨서 각자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밖에서 서로 보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안 맞으면서 옷 스타일은 잘 맞아서 짜증나요 정말 하고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근데 급하게 외출하셨다기에는 지금 두 분이 너무 커플룩이에요. 위아래가. 위에는 그 까만 색깔 똑같은 티셔츠 입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청바지, 심지어 청바지 핏도 좀 비슷해요. 참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으면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노래 듣고 오실 건데요. 3730님께서 보내주신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그리고 1731님께서 신청해주신 현아의 버블팝 두 곡 듣고 올게요.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그리고 현아의 버블팝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196님이요. 쭈디, 저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자빵에 들어갈 감자 분할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즘 저희 직원들 모두 주디 라디오 들으려고 12시만 기다린답니다. 주디도 감자빵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이렇게 삼삼한 뭐 크림빵도 좋아하지만 요런 뭐 술빵이라든지 감자빵 요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강원도 가면은 그 감자빵 파는 그런 엄청 큰 카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꼭 감자빵을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먹을 때는 커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따뜻한 커피로 해가지고 먹으면은 든든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0196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1680님은요. 주디, 저는 요즘 레몬물에 푹 빠졌어요. 탄산음료 줄이려고 레몬 원액을 사다가 물에 타먹고 있는데 이거 은근 괜찮네요. 물도 훨씬 많이 마시게 돼요. 평소 물 마시기 힘드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긴 하지만은 특히 여름에 수분 보충할 때는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동안 이 레몬물에 빠져서 하루에 레몬물을 진짜 한 너무 많긴 한데 2리터 정도는 레몬물을 먹었었는데 그때 레몬을 많이 탄 게 아니고 한 번에 그 2리터 물병에다가 한 세네 방울 다섯 방울 진짜 조금 떨어뜨려서 먹었었는데 그때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피부에서 막 속에서 광이 나 막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레몬물이 진짜 이 미백에도 좋고 뭔가 수분 보충에도 확실히 피부에 좋다고 느꼈어요. 또 우리 3041님은 8개월 아기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아기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아침부터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열이 내려서 한시름 났습니다. 오늘도 주디의 예쁜 목소리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들려주세요. 이 노래는 우리 주주님이 이 8개월 된 아기에게 아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담겨있는 곡이겠어요. 그쵸? 아무튼 열이 내려서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어릴 때는 좀 많이 아프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우리 3041님께서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0: 조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넌 대체 누구야?
3: 건방진 녀석, 코코리.
4: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5: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4: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5: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4: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5: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4: 실장 혜진 초이,
6: 난 조디다냐.
7: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4: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7: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4: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8: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7: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4: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8: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7: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8: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4: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끝곡으로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 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2시 자청 카드 쇼! 어허허. 2시 탈출 컬투쇼가 좋아. 웃겨서 좋아. 자, 오늘 6월 27일

0: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 정민의 유상균 여러분의 균디와 함께 오늘도 녹음 방송으로다가 오프닝을 열고 있습니다. 자, 뭐하고 어디서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랑 어디서 놀러가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도 컨디션은 언제 어디서나 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갑게 여러분을 맞아줍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균디와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재밌게 한번 놀아봐요. 자 토요일 예약 문자 소개하고 있죠. 지난주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강나영씨가 오프닝 문자로 뽑혔어요.
1: 클라이빙을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요. 막상 도전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매번 미뤘어요. 근데 더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기로 했죠. 비록 나이는 50대 후반이지만
0: 강나영씨 나이 누나 50대 후반이면 저보다 누나네요. 나이 누나 대단한데요.
1: 주눅 들지 않고 꼭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50대 주부도 할 수 있다. 잘하고 올게요 경기.
0: 나이 누나 성공했나요? 아, 클라이밍 어렵죠. 이게 악력도 되게 중요하고 전신에 그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좀 단련을 좀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좀 해놨어야지 될 텐데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나이 누나 힘들 텐데요. 몇 단계도 못 올라가고 바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도전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이 강나영씨 파이팅! 자 오늘 첫 곡 틀어드릴게요. 이매진 드래곤스입니다. 아 배우 이매진씨가 키우는 용이죠. 이매진 드래곤스 워킹 더 와이어.

0: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킹 더 와이어. 와이어 줄 위를 걸은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블루베리를 드립니다. 오늘 예약 문자 소개되신 분께는요, 블루베리. 아, 오상석 씨.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집콕을 했는데 입덧이 드디어 가라앉았어요. 그 한 1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16주, 임신 4개월 정도 되면 입덧이 딱 이렇게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하니까 휴게소 간식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네요. 아내를 위해서 휴게소 맛집 투어를 가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임신했을 때는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는 이제 뭐 그 천땡 사이다 있죠. 그거 구하기 힘든데 그게 그렇게 땡겼다고. 그래갖고 지방 공연 갔다가 오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래갖고 가게를 몇 군데나 들렸나 봐요.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한 집이 그게 있다 그래갖고 그걸 두 박스를 다 사버린 거예요. 거기 갖고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래갖고 사갖고 왔는데 몇 병 안 먹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자, 5057님. 6월 27일은 친구 결혼식입니다.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하는 결혼식.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 명이 같이 동시에 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검은 머리 파벌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하는 결혼식이 뭐야? 이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밑에 있어요? 아, 2세가 생겨서. 아, 나 깜짝 놀랐는데 무슨 세 명이 결혼식. 야, 세상이 허리우드 이거 뭐야, 영화야 뭐야. 나 그렇지, 세 명이 같이. 자, 그렇죠. 2세가 이제 뱃속에 생겨서. 아니면 좀 미리 낳고 하는 결혼식일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자, 1344님. 아내 생일이라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 미역국만 딸랑 끓여주면서 하하 내년엔 기대했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어떻게 된 게 작년보다 더 돈이 없어. 그건 그냥 진짜 난감하지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요. 원하는 게 뭔지 딸딸 긁어다가 그냥 해줘요. 빚내서 생일 선물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식을 좀 해보시지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가진 돈을 갖고 쓰다 보면 이제 아내랑 약속을 했으면 1년에 적어도 그 생일 선물을 아내 결혼 기념일만 하는데 우리는 생일 선물까지 해주나? 평소에 뭐 원하는 걸 좀 사줘서 생일날 딱히 뭘 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같이 식사하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사주는 어떤 형편이 되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주면 좀 남편으로선. 1343님 좀 더 열심히 사세요. 화이팅.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1077 긴 문자는 합쳐버리면 고릴라네 좋아요. 자, 광고 듣고 백투더컬트쇼로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 예약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요. Here we go.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청소기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러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함께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0: 하이마트로 가요.
3: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0: 하이마트로 가요.
3: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4: 두시타츠 컬투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꽃배달 전문업체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1: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여행 백투더 컬투쇼. 아, 여행 떠나자 얘들아. 여기 타 빨리. 시간여행 가자. 자, 어디로 떠나볼까? 우리는 오늘 2014년 12월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2014년 12월에는요 12월 3일날 담뱃값이 2,000원이 인상이 되면서 어허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식. 우리 애연가 여러분들 아주 그냥 개통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겠지만 저는 그전에 담배를 끊어서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적용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국내 담배값은 4,500원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때 뭐 올릴 때 담배 끊으신 분들이 꽤 있었나? 아, 쉽지 않을 텐데. 전자담배가 아마 동시에 나오면서 같이 그쪽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영화 인터스텔라가 외화영으로는 세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인셉션 다크나이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인데 SF 영화 중에서 명작으로 꼽히죠. 아, 2014년 12월 우리 쇼다노들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이번엔 컬투쇼 2014년 12월로 떠나봐야죠. 그 당시 사연 증품 명품

0: 이선우 씨의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음료 냉장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 편의점은 원래 그 교대하면서 음료를 채워놓고 교대하는 식이었는데 저는 빨리빨리 가려고 손님이 잘 없는 새벽쯤에 미리 음료를 채워두곤 했어요. 근데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냉장고에 음료를 채우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한 거지만 냉장고 안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저는 몰랐었거든요. 두들겨도 보고 당겨도 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두고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료수 위쪽 작은 틈으로 바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술을 좀 드신 젊은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음료수를 사러 온 건지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얼른 손님을 불렀어요. 손님! 손님! 손님은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손님! 냉장고 안쪽이에요! 손님! 제 목소리 남자 손님이 그 음료수 위쪽 작은 공간으로 저를 보더니
1: 아,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0: 아, 죄송한데 지금 제가 냉장고 안에 갇혀서요. 저쪽 문으로 들어오셔갖고 냉장고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손님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문 앞에 걸어오더니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1: Do you want a pizza snowman? Do you want a pizza snowman?
0: 그때 결국 겨울왕국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도 손님은 다행히 문을 열어주셨고 좀 고마운 마음에 손님의 음료수를 제 돈으로 계산하고 삼각김밥 몇 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드렸답니다.
2: Yeah. 익명을 구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운 겨울.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버스에 승객이 없어서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횡재라고 생각했죠.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버스를 타셨는데 계속 서서 가셨어요. 저는 얼마 안 돼서 내리시나 보다 했지만 20분을 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도 아프신데 앉아서 가세요. 자리 많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3: 고마워 학생.
2: 그러더니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계속 서 가셨어요. 저는 또 앉을 것을 권해드렸죠.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심기가 불편하시니 표정이 안 좋게
3: 괜찮아. 괜찮대도 그래.
2: 그리고 마지막 대박 사건.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휘청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아 위험해요. 그래도 다치세요. 어서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하자 할아버지께서 급기야 제게 화를 내셨어요.
4: 내가 치질이 있어서 못 앉아. 똥꼬가 아파 똥꼬가. 학생이 그 기분을 알아. 똥꼬가 아픈 거보다 다리가 아픈 게 낫지 앉으면 똥꼬가 아프다고.
2: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버리셨어요. 할아버지 몰라봐서 죄송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5: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설렘이 가득한 신혼초 저는 나름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새색시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지내던 어느 주말 신랑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TV를 보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며 괴에 가스가 찼고 전 고민했습니다.
6: 여기서 시원하게 한 방 껴버리고 방어 튼 다음 편하게 지낼까? 아니야. 방귀를 트는 순간 부부가 아니라 형제가 되는 걸 많이 봐왔잖아. 참자. 버텨보자.
5: 특히 저희는 옛날 아파트라서 화장실에 가서 방귀를 껴버리면 울려서 거실까지 다 들렸고 빵! 이런 거 없죠. 네. 저는 신랑에게 화장실도 안 가는 여자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지라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에 도달해 갈 때쯤 저는 신랑과 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어서 발포하기엔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센스를 발휘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고
2: 냉장고?
5: 잠깐만 이거 왜 열었지?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가림막 삼아 살며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0: 냅대고 깜짝이야.
1: 그러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 신랑이 제게 소리쳤어요. 여보 나도 콜라 한 잔만.
2: 콜라 따는 소리. 여보 나도 콜라 한 잔만.
1: 제 방귀는 청량감이 넘치는 탄산 방귀였어요. 저는 콜라가 다 떨어졌다고 슈퍼에서 사온다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허겁지겁 콜라를 사서 집으로 갔는데 신랑이 냉장고 앞에 서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냉장고가 불량인가? 냉장고 문을 열는데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에이스 해야겠어.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방귀를 텄고 지금 결혼 3년 차인 저는 신랑과 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2: 박경준 씨의 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Never call my name. That name이네요.
3: 어, 이름이네요.
2: 자, 얼마 전 갓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타실 때 시상자가 송깽아우 라고 호명하는 걸 보고 10년 전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당시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성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오, 이게 성악비 돈 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 그렇죠. 유학 갈 정도면 박경준 씨가 그랬구나.
3: 부자시네요 기본적으로.
2: 유학 초기라 언어가 좀 딸렸는데요. 특히 이태리어는 알파벳이 쓰여 있는 그대로 읽고 H는 무음인 그런 법칙이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햄버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인데 HAMBURGER잖아요. 근데 그걸 이탈리아식으로 읽으면 암브르게르.
3: 아, 지금 그렇게처럼 되네.
2: 암브르게르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요.
3: 암브르게르.
2: 라고 해야 알아듣고 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 성악 콩쿠르 관람하러 갔어요. 파바로티의 나라답게 분위기는 뜨거웠고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실력이 대단했는데요. 글쎄 본선 12명 중에 한국인이 5명이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와, 뿌듯했겠다 진짜. 전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했네 진짜로. 아는 분을 통해 대기실에도 가볼 수 있었죠. 가보니 한국인 참가자들끼리 이미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어, 선지 씨, 고음이 아주 좋아하셨네요.
4: 아, 뭐요? 제 생각엔 기음 씨가 1등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동혁 씨는 이번엔 첫 콩쿠르인데 대단하시네요. 브라보!
2: 잠시 후 모든 공연 및 심사가 끝나고 브루스 윌리스 닮은 사회자가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상들이 먼저 발표되고 이제 3위, 2위, 1위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본과 사회자의 발음을 차례로 적어보았습니다. 3위는 소프라노 황선진입니다. 테르조 프레미오레 소프라노 왕그순신. 왕이지 H가 무음이니까
3: 왕그순신.
2: 2위는 바리톤 고기흠 세컨도 프레미오레 바리토노 코키엠.
3: 코키엠.
2: 거기 흠인데 H가 무음이라.
3: 아, 유.
2: 코키엠. 그리고
1: 마지막에 기대된다.
2: 대망의 1위는 일 프리모 프레미오레 테너 구동혁.
1: 야, 이거
3: 어떻게 해?
2: 테너레 구동근혁.
1: 맞네, 맞네.
2: 덩근역. 1위는 덩근역이었어요.
1: 한국 사람들끼리만 웃었겠네.
2: 예. 우리나라에선 아름다운 그 이름들이 나라에 따라 이렇게도 불리는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1위가 덩근역이었습니다.
3: 야.
2: 왕규순 거기엠 그 덩근여 그 덩근여. 아, 재밌다.
5: 한 편의 영화가 나올 것만 같아 처음엔 웃는 네 미소에 시선이 멈춰.
2: 자, 2AM이 완전체로 최근에 신곡을 냈습니다. 이 노래 좋아요. 영화처럼 인생은 언제나 영화처럼 당신을 만나 사랑하는 것도 영화처럼. 자,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친구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3: 수민아, 너 이번에 피아노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연습 많이 하고 있잖아. 힘내서 열심히 해. 떨지 말고. 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꼭 잘해낼 거야. 내가 응원 많이 할게.
4: 엄마, 시험 준비하느라 저 챙겨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엄마가 준비하는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게 제가 더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힘내세요.
0: 따뜻한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show.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컬투쇼 왔다라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자, 2014년 12월로 제가 시간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쇼단원들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전여옥씨.
3: 어학연수로요 호주 시드니 땅을 밟았어요. 카라반 타고 호주의 광활한 황무지 아웃백도 다녀오고.
2: 아, 거기 아웃백이 황무지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뭐 그냥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갖고 그냥 거기 어디서 있던 게 이제 브랜드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아, 호주의 광활한 황무지 지역 이름이구나 이게. 아웃백.
3: 아웃백도 다녀오고 클라이밍도 하고. 그러 아이고. 아우, 그 담배를 끊어야겠어요. 그러 워킹 홀리데이까지 했죠. 여행하기에는 비싼 물가지만 해외에서 1년 살기 하면서 일도 하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가래가 겨웠고요.
2: 자, 요한숙 씨입니다.
4: 병원에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매일이 시험 같았습니다. 출근길엔 긴장하고 퇴근길엔 한숨 쉬던 날들이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뇌던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병원에서 13년째 재직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칭찬해주세요.
2: 칭찬합니다, 요한숙 씨. 칭찬! 오! 요한숙 씨,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거에 어떤 어설프던 그 초창기, 신입이던 그 시절이 아주 약간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방송국 들어오고 붙어서 갈 때 참 많이 긴장되고 NG도 많이 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여유 있는 DJ가 됐네요. 1186님. 돌 되어가는 딸을 데리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옮겨야 하는 그때 남편이랑 주말 부부여서 애랑 둘이 그 추운 겨울에 집을 보러 다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아이가 이제 13살이 되어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사춘기가 됐습니다. 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딸한테. 딸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대화를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86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추억담에 이어서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 모음으로 또 이어집니다. 정말 웃길 거니까 한번 듣기나 하실게요. 네, Back to the 컬투쇼.

0: 조예지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21살 때 국어사 조별 과제로 세종대왕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도착을 했는데 입구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매표소로 보이는 곳을 제가 발견하고는
1: 얘들아 저기 매표소가 있어. 내가 물어보고 올게.
0: 전 매표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1: 아저씨 여기 세종대왕 박물관 입구가 어딘가요?
0: 라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굉장히 당황해하시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2: 그러지?
0: 그 아저씨를 보면 어떻게 매표소 직원이 관광객 질문에 모른다고 자리를 떠날 수 있지? 라고 궁시렁대며 입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입구를 찾았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원 중 한 오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죠. 근데 잠시요. 야 조혜지 네가 아까 물어봤던데 여기 아이가 이리 와봐라. 깜짝 놀라서 오빠가 소리친 곳을 향해 봤더니 그곳은 남

0: 남자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매표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남자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놀랄만하네.
0: 소변기 위에 나 있는 창을 통해 아저씨에게 물어봤던 거죠.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1: 일보고 있는데
0: 이렇게
2: 참 미치겠다 진짜.
0: 아저씨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네요. 아저씨 시원하게 보고 계신데 끊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3: 아니 그 소변 보고 있는 그 창에다가 몇 표는 줄 알고 물어봤다고.
0: 얼굴이 보이니까
3: 그 아저씨 뭐라 그랬다고.
0: 잘 모르겠는데
3: 자, 윤진우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1년 제가 물리치료사로 M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80cm의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병원에는 제 나이 또래의 남자는 거의 없었기에 저는 늘 간호사님들께 관심의 대상. 그리고 저 또한 흠모해오던 간호사분이 있어서 그분을 보기를 기다리며 즐거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잦은 음주와 잘못된 배변 습관이 원인이 되었는지 언제부턴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점심시간을 빌려서 대장항문과에 접수를 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돼 들어갔을 때 제가 흠모해오던 그 간호사분과 또 다른 미모 여의사가 계신 거예요. 작은 침대에 올라간 전 시키는 대로 몸을 둥그렇게 말고 엎드린 자세를 취했어요. 미모의 선생님은 비닐 장갑을 손에 끼시며
4: 바지 좀 내려주세요.
3: 시키는 대로 하자 이번에는 힘 빼세요 라는 음성과 함께 잠시 후 제 똥꼬에 뭔가 들어오는 느낌 흡! 제 몸은 외부에 들어오는 침입자를 들이지 않기 위해 저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4: 자자 힘 빼요. 힘 주시면 안 돼요. 힘 좀 빼봐요.
3: 선생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 자 아 해봐요. 아 크게 아.
3: 저런 순간 놀랐습니다. 아니 똥꼬로도 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 요렇게 하는 건가? 아 요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벌리라는 거지? 안절부절 못하며 똥꼬를 움찔거리던 저를 보며 선생님께서 웃음을 참지 못하니
4: 아니 여기 말고 입을 아 해보시라고요. 입을 입을 똥꼬는 알을 못해. 입으로 그냥 똥꼬 어떻게 알을 해요.
3: 그렇습니다. 항문에 힘이 들어갈 때는 입을 아 하고 벌리면 힘이 좀 빠진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항문외과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빙빙 둘러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난 거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입을 크게 벌려 아 하고 벌리고 다녀요. 지금도 창피해 죽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 하면 되는구나.
5: 남자분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그날따라 보이스피싱 전화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대충 끊었을 텐데 한 오기가 생겼달까요?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한번 대화를 이어나가 봤습니다. 저기 지금 본인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현재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전 대답했죠. 에, 빵원이요. 예? 빵원이요? 아,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한 3,400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나이도 30대 중반에 아까 결혼해서 그 애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고 한숨을 푹 쉬더니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은 네 인생도 참 그 안타깝다 야 네 언제 인간 될래? 하면서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단을 맞췄죠. 아휴 냅둬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 그 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네 어쩌려고 이러네? 형 인생이나 잘 살아 내가 피싱범한테 훈지까지 들어야겠어? 그랬더니 피싱범이 하는 말 알았니? 네가 알고 있어? 그럼 네 어떻게 내 밑에서 일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형 잠깐이라도 대화해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형 이제 손 씻고 양주로 나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1: 자 전은경 씨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비실 안내 방송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6: 친한 동생 사연인데요. 얼마 전 모임 갔다가 들었어요. 동생은 27에 결혼해서

0: 4살, 3살 두 아들을 둔 새댁입니다. 일찍 결혼한 터라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물론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남편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는 말에 육아에 지친 동생은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아파트 안내방송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더군요.
1: 새벽 6시야. 아파트 안내방송.
2: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혹시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하는 분은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맞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침 일찍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싶으신 그 아내분들이 계시면은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흉해서요.
0: 헐, 왠지 모를 이 느낌. 이래 어쩌나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그런데 옆 통로 앞 통로 옆에서 죄다 모자를 눌러 쓴 새댁들이
1: 야, 이 아파트 대박이다. 왜 이렇게 남편들이 안 들어와?
0: 죄다 모자를 눌러 쓴 새댁들이 그냥 대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자 이상한 경쟁인지 뭔지 그 경쟁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보기 전에 내 남편을 찾아야 된다. 어떤 창피함 때문인지 모두 하나같이 달리기 하듯이 화단으로 달리기 시작했대요. 거의 여섯 일곱 명에 달하는 모자 쓴 새댁들은 그렇게 앞다투어 화단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인간이
1: 어승이하셨네요.
0: 그 인간이 몸에 흙을 털고 나오고 있었대. 얼굴이 확인되자 다시 나머지 여섯 명의 새댁들은 또 달리기 하듯 각자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승자인 듯 패자인 듯 승자 같은 나. 한 동생네는 왼수 같은 인간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당분간 금지령이 내렸다는데 아파트 방송까지 탔으니 이제 곧 정신을 차리겠죠.
1: 아유 정신이다. 야, 그 장면이 너무 웃긴다. 다른 아주머니들 일곱 명이 함께.
3: 꼭지 가리개. 글 쓴 익명 남자분이십니다. 몇 해 전 여름 친한 형님이 옷을 입는데 그날따라 유독 첫 꼭지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보이더라고요.
4: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네. How do you do?
3: 네. 아이 뭐야 이거 뭐 아이고 뭐 붙이는 거 있다던데 우리 집엔 이런 거 없나? 혹시나 하고 TV장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오! 마침이 있더랍니다. 아시죠? 그 니플 패치. 동그랗게 생긴 반창고 같은 거. 됐네. 티도 안 나고 딱 좋네. 그렇게 그걸 붙이고 나가서 일을 보는데 점점 적 꼭지 주위가 살짝 아려오기 시작하더니만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집에 오자마자 옷을 벗고 봤더니 패치가 허옇게 부풀어 오르고
4: 그거 뭐야?
3: 겨우겨우 뗐더니 젖꼭지가 시뻘개서는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때 형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어머! 당신 뭐 이거 뭘 붙인 거야? 미쳤어? 왜 이거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자 형수님 말 이 화상아 이거 발바닥 티눈 빼는 걸 거기다 왜 붙여?
4: 야, 젖꼭지 빠진 거야? 젖꼭지 빠졌어요?
1: 아 이거 저거구나. 네.
3: 와 알고 보니 그것은 티눈 패치. 티눈 난 데 붙이면 그것이 퉁퉁 부어오르고 그때 손톱깎이 같은 걸로
1: 티눈을 딱
3: 잘라내서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였죠. 다음날 형님이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셨어요. 야 와 야 나 젖꼭지 빠질 뻔했다.
1: 젖꼭지가 뿌리까지 뽑힐 뻔했어요. 야. 닮긴 닮았네 진짜로. 네. 니플밴드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4: 얘는 니플밴드가 맞고요.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소식적에 다이어트 클리닉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엔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도 최고는 베가 헬스장에 짐볼만한 짐볼 아저씨였어요.

0: 통로가 너무 좁은 겁니다. 부끄럽지만 몸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1: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0: 아닙니다. 정면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옆으로는 개걸음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를 넣어야만 겨우겨우 구겨눌 수 있었는데 벽이 어찌나 울퉁불퉁하고 깔찔한지 옆으로 걷는 동안 온몸이 긁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1: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군요.
0: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숨을 참지 못할 때 생겼습니다. 제가 숨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순간 저는 통로에 껴있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 개걸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좀 멈추면 개걸음이 껴있고 그 긴 거리를 숨까지 참아가며 개걸음으로 겨우겨우 이동하려니까 정말
1: 아 그래서 결심하셨군요.
0: 아닙니다.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제 뒤로 관광객들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못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예? 저라는 벽에 막혀서 긴 줄을 서게 된 거죠.
1: 어머 세상에.
0: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미국인 관광객, 아프리카 수단 관광객, 전 세계 모든 관광객 제가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움직이면 그제야 수십 명이 몇 발짝 움직이고 제가 숨을 내뱉고 통로에 끼면 그들도 멈추고 제가 또 좀 움직이면 그들도 몇 걸음 움직이고 내가 좀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1: 어머 세상에 그래서요?
0: 그래서 그날 저는 온 세계의 모든 욕을 다 들었어요. 온 세계의 모든 욕, 중국 욕, 일본 욕, 미국 욕, 유럽 욕, 전 세계 수단 욕, 아프리카 욕, 전 욕을 다 들어봤어요.
1: 세상에 그래서 결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거군요.
2: 글로벌
0: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통로 중간쯤 넘었을까요? 통로가 더 좁아졌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불가능했어요. 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한다고.
1: 백! 어머 세상에! 휴!
0: 백! 백! I'm don't go! 백! We back! Return! I'm don't go! 백! 그 순간 저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쌍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통로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겨우겨우 한 시간이 걸려서 다시 통로를 파전했을 때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쌍욕을 협박 속에 막 놓여지게 됐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래 죽어도 다이어트를 하자. 죽는 한이 있어도 와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고 저희를 감동의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 진보라 씨처럼 열심히 다이어트 하신 분이 없으셨는데 저는 금방 그만둬서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 성공하셨겠죠? 이분은 성공하셨겠네요.
3: 아 웃긴다.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자, 광고까지 잘 들어버렸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떠나볼 과거는 어디로 가냐? 2022년 1월로 가겠습니다. 그때 개봉했던 영화는 싱 아시죠? 싱. 아, 이거 재밌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애니메이션. 동물들이 아주 그냥 노래들을 잘해. 이 코알라, 돼지, 코끼리, 돼지 엄마가 아주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슈퍼맘이죠, 슈퍼맘. 예, 그리고 코끼리, 아, 노래 잘해. 고릴라, 고슴도치, 생쥐가 최고의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데요. 이 영화의 후속편 싱투게더가 개봉을 했습니다. 무려 6년 만에 나온 후속작이었는데 1편보다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재밌게 본 분들이 뭐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안 봤는 얘기로 보니까 싱은 재밌게 봤는데. 자, 2022년 1월 우리 쇼다는들은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기억나는 추억을 지금 당장 기억해서 보내십시오. 지금 안 보내면 못 보내니까 2022년 1월이에요. 좀 보내주세요. 예? 그때 당시 추억담 2022년 1월입니다. 보내주실 거죠? 에이, 보내줘! 샵1077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란 무료예요. 자, 노래 하나.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이 아이유의 겨울잠이 있고 뭐 에스파의 드림스 컴 트루가 있고 뭐 아이브의 11, 김민석 취준고백. 와우, 엄청난 곡들이 그 당시 인기 많았네요. 아, 이 중에 뭐가 선곡이 됐나요? 아, 아이브의 노래가 선곡이 됐네요. 11 들으면서 쌈쌈으로 넘어갑니다.

0: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좋은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스트레스 걱정 탈출, 스트레스 탈출, 각종 바이러스 다 탈출 커트쇼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요. 선부가 시작됐다는 건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다 들으실게요. 자, 토요일 코너는 뭐가 있을까요? 3, 4부 사랑의 콜센터가 있죠. 그렇죠? 랄랄과 디펑스 김태현 역시 오늘 함께할 거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속이 뻥 뚫리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보컬리스트 바로 유성은 씨가 나옵니다. 지난 6월 18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했고요. 타이틀곡이 Glowing. 이번에 특유의 따뜻하고 몽환적인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라이브

0: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성훈 씨와 함께 우리 김태현 랄랄도 같이 만날게요. 그리고 방청객들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광고 듣고 콜센터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신청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만의 주식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1: 좋아요.
0: 오늘 텐션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좋아요.
0: 왕창했던 느낌 좋아요. 연예인 처음 보나 봐요. 자, 12시 토요일 텐션 남매. 오늘 역시 딕박스 김태현, 랄랄 함께합니다.
3: 예.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3: 이야.
2: 뭔들 발을 모르겠어 아주.
3: 그러니까요.
2: 오, 뭐 텐션이.
0: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컬투쇼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2: 네.
3: 맞아요. 네.
2: 야. 지금 아기 난 지 며칠 됐죠?
3: 우리 이제 50일. 내일 되면 50일 됩니다. 신생아를 키우고 있고요.
0: 서호 아빠.
3: 서호를 키우고 있어요.
2: 서호 서빈이잖아.
0: 약간 남매 느낌이야 왜?
3: 어떻게 이름이 비슷해요.
2: 따라했어.
3: 그러니까 늦게 태어나가지고.
2: 아니 근데 50일 돼가는데 한 주 한 주 눈이 막 풀려가요.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요?
3: 잠을 잘 수가 없어요.
2: 그렇지.
3: 네. 계속 이제 안아줘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0: 아까 저기서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분유를 먹이는데 어제랑 또 다르게 컸다는 거야.
3: 네.
2: 그렇지.
3: 눈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루가 다르구나 진짜.
0: 그럼.
3: 진짜. 네. 잘 크고 있습니다.
0: 잘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 네. 서빈이 엄마 서호 아빠랑 함께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요.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신승훈 H.O.T. 강타 백지영의 선택을 받았던 이분은 생방송 경연에서 불렀던 심수봉의 비나리로 시청자의 눈도장도 쾅 찍어버렸습니다.
4: 큐피드와 사랑
2: 뭐라고요?
4: 뭐 사랑이 시작됐죠.
2: 뭐라고요?
0: 이후 음악 드라마 음악 예능에 출연하면서 보컬 퀸 음색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얻어냈죠. 장르를 떠나서 그냥 어떤 노래든 다 잘 소화하는 천재 가수 유상은. 본인 목소리로 큐피드 화살 한번 좀 들어보세요.
5: 아,

0: 야!
1: 어 슬퍼.
2: 어 나 이거 슬퍼.
3: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어 소름 돋아. 밖에 비 와요?
1: 어 목소리가 오 깜짝 놀랐어요.
0: 이게 그 심수봉 선생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딱 그 감정으로 노래를 쓰신 거거든요.
3: 진짜요? 너무 좋다.
0: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느낌 많이 다르죠?
3: 어 다른 노 전혀 다른 노래인데요. 예.
0: 자, 작년 12월에 유성은 씨가 컬투를 다녀가시고 반년 만에 좀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궁금해요.
4: 네, 그때도 앨범을 계속 준비 중이었어요.
0: 아 계속.
4: 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번에 미니 앨범을 위해서 잘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0: 예. 자, 바로 말씀하신 듯이 그 미니 앨범을 들고 컬투쇼를 찾아오셨습니다. 야!
3: 11년 만에
1: 너무 맞아. 오랜만에 나왔어.
0: 아, 진짜.
3: 11년 네. 만에 3집이 나온 거예요. 정말 뭐 쇼폼이나 릴스에서 뵀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노래 내달라고.
4: 맞아요. 네. 맞아요. 싱글만 계속 냈었는데 그래. 피지컬 앨범을 낼게 11년 만이어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0: 6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4: 네.
0: 전곡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4: 네.
1: 아 작사 작곡까지.
0: 욕심쟁이.
3: 싱송라예요?
4: 이제 싱송라로 거듭나려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3: 아니 한 곡도 쉽지 않잖아요. 작사 작곡이.
0: 전체 앨범 느낌이 어떤 음악들이 들어가 있나요?
4: 타이틀곡인 글로잉이라는 곡은요 팝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 취향에 맞는 R&B들로 이제
0: 유성은만의 R&B 너무
3: 좋죠.
0: 환상이죠 환상. 야 우리 그 전체 느낌의 그 곡들이 좀 약간 좀 어떻게 좀 그레이합니까 아니면
3: 좀 다크해요 아니면 뭐 라이트해요 뭐 아니면 뭐 옐로우해요 뭐
4: 제가 봤을 때는 다 밝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들이 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3: 좋다.
1: 메시지는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4: 제가 조금 뭔가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앨범이어서 안 좋은 얘기는 없고 그냥 인생 사는 얘기, 뭐 사랑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첫 번째 트랙도 Take It Slow,
4: 네,
0: 천천히 하자 뭐 이런
4: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다이비는 막 그냥 완전 열정적으로 빠져들자는
4: 맞아요,
0: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3: 맞아요. 역시 작가님이랑 딱 공부 안 해. 나는 갑자기 천천히 가자 했다 잠수 탄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가님이랑 딱 보는 눈이 다르다.
4: 맞습니다. 그런 의미.
0: 그러네요. In Dream. 꿈에 관한 얘기고 엔딩 크레딧. 야. 자 여러분 다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3: 들어보고 싶어요.
0: 여섯 곡의 음악 다시 들어보시고 앨범 소개를 보면 랄랄이 이걸 좀 읽어주시죠.
3: 네. 아티스트 유성은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직접 곡 작업에 깊숙이 참여하며 보컬리스트를 넘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시로 달리다.
0: 이런 식으로 앨범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4: 네. 네네.
0: 깊숙이 참여했어요 앨범에. 네.
3: 다이빙
0: 한 거지.
4: 그렇죠, 그렇죠.
3: 잠수
4: 해버렸죠.
0: 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한 100m 정도 내려갔어요?
4: 100m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한 10초 참고 올라온 것 같아요.
3: 프리 다이빙이구나.
1: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3: 프리 다이빙으로 바꿔야지 그럼.
0: 자, 방송 놈들이 신곡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칭찬이 엄청 많이 나와있다. 태현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 먼저 뮤직비디오 베스트 댓글은요 가성이 참 좋다 하고 가성이. 있었는데 진성도 너무 좋고 또 마무리 가성도 너무 좋고 역시 명불허전.
3: 네. 다음으로 이제 음원 사이트 댓글을 하나 보면은 진짜 국력 낭비하지 말고 자주 내주세요. 그래
1: 어때요?
3: 기다리고 있는데
1: 댓글을 좀 찾아보시는 편이에요?
4: 저 댓글 샅샅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막 만 개 이렇게 달리면 다 보기 힘들 텐데.
3: 아니, 그래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4: 맞아요.
3: 근데 뭔가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뭔가 준비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오래 둔 이유가 뭐예요?
4: 오래 둔 이유요? 아무래도 곡을 처음에는 타이틀곡까지 제가 쓸 마음은 없었고 그냥 수록곡을 내가 이제 참여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었는데 타이틀곡으로도 너가 쓴 곡을 가자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뭔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3: 작곡 대단하다.
0: 그러면 11년 만에 나온 이 3집 앨범 타이틀곡 글로잉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야.
2: 와. 와.
3: 진짜
2: 매료된다, 매료돼. 진짜
3: 압도적이네요.
4: 첫 음절 순간 소름.
3: 예.
4: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표정이 다
2: 맞아.
4: 다 이렇게 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2: 나도 변했어.
4: 예.
3: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죠.
5: 왜 몰라? 왜 몰라? 이미 알고 있지. 알고 있지.
4: 깜짝 놀랐었죠.
3: 약간 저격당한 느낌이야.
5: 아, 뭘 저격당해. 다 알고 있지. 균디 머리 큰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다음 문자. 7271님. 왠지 눈물 날 것 같은 위로받는 느낌이네요.
3: 아, 저 그런 느낌 딱 맞는 거죠.
6: 네,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4: 눈물 날 것 같아.
3: 당신은 생각보다 더 빛나고 있다. 진짜 글로잉이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6: 맞아요.
3: 1698님. 혼자 따로 가습기를 쓰시네요. 촉촉한 음성 미쳤어요. 얼굴은 아이돌인데 음색이 세상 깊이를 다 아는 것 같아요.
2: 이 문자 너무 좋다.
4: 맞아. 좋다. 깊어 뭔가.
2: 진짜.
0: 와 정말 얼굴 아이돌이란 말 처음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3: 이분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1698님 어디 1698. 아 저분이. 저분이 쓰신 거예요. 아 저분한테 선물할 우리 성원 씨가. 처음 들어봤대잖아 얼굴 아이돌.
4: 제일 얼굴, 좋은 칭찬.
3: 얼굴은 아이돌인데.
6: 왜?
0: AA 건전지 두 개.
3: AA 건전지 두 개.
5: 건전지를 드립니다.
3: 한 개 주려다 두 개 주는 거예요.
5: 그럼 한 개 안 주는 게 어디야? 두 개 주잖아.
3: 아,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네. 신청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려서 노래를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4: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5: 하하.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은 실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4: 없어요.
3: 자, 어떤 보이스피싱도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아 컬투쇼구나 해서 노래 끝까지 들으셔야지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자

0: 오늘 첫 번째 주자는요 바로 랄랄입니다. 예! 정말 이 코너를 통해서 랄랄 씨가 아주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데
1: 아 이거 진짜 이거 아주 좀 상상이 안 되는데.
0: 아 이거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2: 네. 오늘 조금 아우 좀 자신이 없어요. 맨날 신나는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0: 아 이거는 약간 목소리에 습이 있어야 돼. 미스트 같이.
1: 그렇지 그렇지. 오.
2: 오늘 최유리님의 숲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0: 좋습니다. 아, 목소리 미스트 기대할게요. 자 후보 문자 우리 성은 씨부터 읽어볼까요?
3: 네. 6678님께서 대게 먹으러 온 가족이 영덕까지 갔는데 아빠가 대게 비싸다고 해서 대게 라면만 먹고
0: 돌아왔어요. 아하 영덕까지 아~ 갔는데?
1: 아쉽다.
0: 에이, 이거 아쉽다. 너무한다. 영덕까지 갔는데 어떻게 대게 이런 대게 라면만 먹고 올 수가 있어. 아 진짜.
2: 아빠를 네. 팔아버리지 거기서. 영덕에서.
1: 대게랑 바꿔.
2: 아빠 팔고 대게랑 네. 바꿔서 라면 끓여 먹고 오지. 어.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 거기까지 갔으면은. 대게. 그런 아빠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0: 거기까지 가서 대게를 안 먹고 대게 라면만 먹고 오는 건 대게 너무했네 그냥.
2: 대게 좀 그렇다.
0: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랄라씨.
3: 네. 6039님. 큰아이와 띠동갑이 셋째를 2월에 출산하고 육아에 지쳐 시름시름 앓을 때쯤 서울에 있는 친정에 가려고 바쁘게 서둘렀던 날이 있는데요. 엄마 없다고 우는 사춘기 딸을 피해서 후다닥 겉옷을 챙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팔을 넣으려고 보니까 옷 안에 옷걸이가 들어있지 뭐예요.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챈 기사님이 뭐 놓고 왔냐고 물으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가방에 넣으실 거 아니면 제가 쓸게요. 결국 팁으로 옷걸이를 드리고 내렸습니다. 센스쟁이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트.
0: 기사님이 센스가 있네.
1: 네 그리고 또 8283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학교 언니들 모임이 있거든요. 저까지 3명인데 지지난달엔 한 명이 생일이라 나머지 둘이서 밥을 사기로 약속하고 모였습니다. 피자 파스타 맛있게 먹었는데 같이 내기로 한 언니가 까먹었는지 돈을 안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제 이번 달 모임이 있었는데 찜닭과 커피까지 풀코스로 야무지게 먹고 제가 먼저 결제를 하게 됐어요. 25,000원씩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또 아무 말이 없네요. 아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지혜로운 건 그럼 달라고 해야지 그냥 대놓고.
2: 아니, 다른 번호로 이제 협박을 해야죠.
1: 다른 번호로요?
2: 다른 번호로 이제 돈 갚아라 몇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1: 알고 있다.
0: 아니면 컬투쇼의 그 언니 이름이랑 정확한 그 인상착의랑 이런 거 보내세요. 제가 아니, 떠들어드릴 테니까.
2: 번호를 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받아내드릴게요.
1: 네. 지금 전화를 드려서 딱 이제 이름이랑 그냥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0: 그래. 아, 그럼 되겠네.
2: 맞네.
0: 아, 이거 먹튀잖아. 이거 완전히. 내
2: 근데 이런 건 줘야 돼. 이런 거 하, 그런 사소한 거야. 게 쌓인다고. 네. 네.
0: 동생도 아니고 뭐 언니가 왜 그래?
2: 아, 그럼 잠깐만. 그럼 여기다 해볼까요?
0: 그래.
2: 어, 그래요, 그러면.
4: 한 달에 한 번씩.
1: 모임이 깨진다고.
0: 모임이 그러면. 있는데 그걸 계속 그 N분의 1 하기로 해놓고서는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그러니까. 먹튀 하면 어떻게 언니가. 자, 가겠습니다. 8283. 학교 언니들 모임이 있거든요.
2: 학교 언니들 모임.
5: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2: 잠깐만 이 사람이 먹고 튄 거 아니야?
1: 이 사람이 그 사람 자기 얘기였나?
2: 자기 얘긴 거 아니야? 왜 착신이? 여긴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 그럼 못 하는 거지.
2: 아이고.
0: 당분간 착신이 정지돼 있대. 네. 어디가 있는 거야? 외국 나갔나?
2: 아유 먹고 튀었네 이거.
1: 옷걸이 계시고.
2: 옷걸이
1: 있고. 대게
2: 계시고. 대게 하자 대게.
0: 대게 가자 대게. 어. 아빠가 무슨 대게 라면만 먹고 들어와.
2: 아빠가 그랬다 그랬지?
0: 되게 별로다. 아빠.
2: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죠?
0: 그거 예, 그건 몰라요. 딸인 느낌이죠, 아무래도.
2: 여보세요?
6: 응,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아빠랑 대게 먹으러 갔는데 대게 비싸다고, 대게가 되게 비싸다고 영덕 라면 그 대게 안 먹고 라면만 먹고 왔다고 사연 보내셨잖아요.
0: 예.
2: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 또 상품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보고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하신 거니까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래는 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 대게를 못 먹었던 마음을 담아서 불러볼게요. 최유리님의 숲 렛츠고.

0: 감사합니다.
1: 야. 와. 직성으로 그냥 대사까지. 와,
2: 진짜 센스.
3: 대게야 어디니?
2: 대게야 어디니?
3: 아빠랑 바꾸자.
1: 야, 대단하다 진짜.
4: 자, 과연 6678님은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정답!
4: 안녕하세요.
0: 어, 그럴 줄 알았어.
4: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소리 지르니까 끊으셨나?
4: 그러니까 놀라셨나?
1: 놀라신 것 같아요.
4: 대답을 여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저희 컬투쇼예요.
5: 아, 여보세요?
4: 예, 컬투쇼라고요. 컬투쇼.
1: 혹시 어디 숨어 계시나요?
4: 왜 이렇게 조용히 받아요?
5: 전화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4: 아? 아, 아니요. 6678님 아니세요? 뒷번호?
5: 맞는데.
4: 예, 컬투쇼에 문자 보내셨었잖아요.
5: 어, 근데
4: 네. 뭘 의심하고 네. 계신 거죠, 지금?
1: 다른 분이 보냈어요.
0: 사연을 안 보내셨나요?
4: 사연 대게 먹으러 갔다가 영덕 대게 갔다가 아빠가 대게 라면만 먹고 왔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5: 아, 맞아요.
0: 아니, 맞네. 아이고.
4: 근데 뭘 전화를 잘못해요.
0: 똑바로 했구만.
5: 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0: 아니, 보이스피싱에서 누가 영덕대게를 개사해가지고 라이브로 불러줘요.
5: 아, 네.
4: 지금 토요일 컬투쇼 녹음하고 있어요.
5: 아, 저는 지금 잘못 온 전화인 줄 알고. 지금...
4: 잘못 온 전화를 왜 끝까지 들고 있어, 노래를 다
0: 들었어. 맞아요. 내 대게 노래 왜 끝까지 들었어요, 아니, 그럼.
5: 그러니까, 아니,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1: 노래까지 불러주는
5: 어떻게 신고를 해야
4: 신종 보이스피싱. 신종 보이스피싱 진짜 정성이다 정성.
0: 아니 신종인데
1: 돈 줘야 돼.
0: 대게 네. 대게 계산한 거 왜 끝까지 듣냐고요.
5: 아, 그거 옆에 직원분이랑 같이 네.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이러면서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하고
4: 지금
0: 이게 뭘까 도대체.
4: 지금 랄랄이 라이브로 불러준 거예요.
0: 저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고 제가 라이브로 네. 개사해서 부른 거예요 진짜.
5: 아, 이제 하면
4: 이제는 믿는 거예요?
5: 네네네.
4: 어, 계속 의심스러운 그 목소리가
1: 아직도
4: 너무
1: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5: 잘못하신 거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4: 근데 진짜 영덕까지 가서 대게 라면만 먹고 왔다고?
5: 네네.
0: 야. 아니 사달라고 했는데 비싸다 그랬어요? 아니면 왜?
5: 아, 근데 원래 그러니까 갈력 게를 먹으러 갔는데 네.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게가 들어있는 그 라면을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0: 게가 들어있는 라면을 먹자. 네.
4: 아니 어디서 네. 영덕까지 갔는데요?
5: 부산이요.
4: 부산에서 영덕까지 갔는데?
1: 멀잖아. 어,
0: 영덕에 볼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5: 아니, 그냥 놀러 간 거였어요.
1: 대게 먹으러?
5: 네.
4: 야, 대게를,
5: 그러니까 원래 대게를 엄청 좋아했는데 막상 가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먹지 말자 이렇게 돼서 그냥 라면만 먹고 왔어요.
4: 아니 그럼 아빠하고 또 지금 6678님하고 또 누구 간 거예요?
5: 아, 그 아빠가 이제 저희 신랑이었어요. 그게.
2: 아,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애기 아빠.
0: 아, 애기 아빠가 본인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5: 네, 저희 신랑이랑 저랑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세 명이 가서.
4: 아, 진짜 없어 보이겠지. 그냥 빚을 내서라도 먹고 왔었어야지.
0: 그래.
1: 그러면은 지금 6678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그 대게 라면만 먹자는 거에?
5: 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대게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희 신랑이 대게를 좋아
0: 대게를 되게 좋아해서
5: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못 먹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먹지 말자 이러고 그냥 라면만 먹고 왔어요.
4: 아,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면 아내분이 좀 사주시겠어요?
1: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대게를
0: 뭐 좋아하지도 않고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 먹지 않을 거면 그냥 당신 먹지 마.
5: 아니 저는 사실 라면을 더 좋아하니까.
0: 아, 라면을 더 좋아해서.
4: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해가 되네요.
1: 공범이에요. 네.
4: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여하튼간 뭐 이 토요일 방송이거든요 이거.
5: 네네.
4: 예, 토요일 날 방송 되니까 남편한테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0: 그래요. 대게 다음에 사준다고. 대게 많이 사준다고 얘기해요, 얼른.
5: 아, 다음에는

0: 내가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1: 되게 맛있는 거.
2: 되게 맛있는 거?
3: 진심이 없어. 되게 맛있는 거 말고 대게를 사주라고요.
2: 영덕 대게를 사주라고. 되게 맛있는 거 말고.
0: 알겠어. 다음에는 진짜 맛있는 영덕 대게를 사줄게.
3: 좋아 좋아. 제가 6678님 이제 의심은 네. 많이 했지만 제 노래 끝까지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대게에 좀 보태시라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신종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네. 네 끊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네. 자 랄라는 이렇게 해서 성공. 자 4부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 107.7 FM.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평소 우리는 편안한 침대나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죠. 그런데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휴식을 취할 때 침대나 소파 대신 해먹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 당시 원주민들이 나무 껍질을 엮어서 요람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의 해먹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집 안이나 마당 곳곳에 해먹을 걸어두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기후에 멕시코 남부지역 사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해먹에 누우면 더 시원하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해먹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죠. 해먹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더위를 피해 여유롭고 평온하게 휴식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인 셈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사랑의 콜센터 싱어송라이터 유성훈 씨와 함께 3부에 불려옵니다.
1: Let's go!
0: 저번에도 콜센터에 나오셨을 때 성공하셨었죠?
1: 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했었나요?
0: 성공했던 것 같은데.
1: 전 실패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네. 그럼 오늘 하는 거 보면 알지?
1: 그치.
0: 랄랄이 이번 달에 개콘을 다녀왔네요.
1: 아, 저 말고 이명아 씨가 잠깐 다녀온 것 같던데.
2: 아, 그러네. 네,
1: 이명아 씨가 이명아 잠깐 갔다 온 것 같더라고. 아니, 랄랄을 섭외했는데 이명아가 나온 죄로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자꾸 나가는데 또 랄랄을 찾고 나한테 또 이명아 씨 물어보고 그러더라.
0: 재밌었겠다.
1: 네, 재밌었어요. 방청객도 엄청 많고 제 꿈의 무대였던 약간 개그 콘서트에 서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진짜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봐봐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웃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기로에 서 있다. 30대 되기 전에 한번 시험을 봐볼까? 딱 봤는데 없어진 거야 시험이.
0: 아, 보려고 했는데
1: 그때 딱 큰 마음을 먹고 딱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때 딱 없어진 거 보고 아, 안 될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되는구나. 아, 그렇게 잘 있던 개그맨 시험이 영원히 사라졌구나. 그랬거든요.
0: 아니야, 지금이 좋아. 맞아. 랄랄은 지금이 훨씬
2: 그래.
1: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
0: 섰잖아, 있잖아.
1: 이제 감회가 새롭고 너무 재밌었어요.
0: 와, 방청객들 너무 좋아했죠, 사람들.
1: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 약간 이제 약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가. 가서 악수하고 넌 좀 그만 먹어라. 아니, 딱 보니까 몰래 많이 먹지 앵간히 먹어라 하고 이제 왔었죠.
3: 신기하다.
1: 그리고 이제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습니다. 그런 거 조언해주고
0: 결혼.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2: 와, 명언이에요.
1: 아니, 내가 결혼해보고 애를 키워보니까 너희들도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미뤄라. 미룰수록 좋습니다.
0: 예. 아니 근데 성원 씨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4: 네. 네.
1: 꽤 됐어요.
4: 21년도에 결혼했어요.
0: 5년 정도 됐죠.
4: 네.
1: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실례지만 저보다 동생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언니예요.
0: 되게 동안이죠?
1: 진짜 동안이에요.
4: 감사합니다.
2: 맞아요.
0: 와. 남편도 네. 가수죠?
4: 네, 남편도 래퍼예요.
0: 우리 네. 긱스 루이 씨라고
4: 네. 오피셜리 미승유라고 나에겐 너 하나뿐인 걸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그 노래를 부른 팀의 한 명입니다.
0: 남편이랑 같이 UV방 갔다 왔어요?
4: 맞아요. 네, UV방 갔다 왔는데
1: 같이 갔다 왔네?
4: 네. 그 굉장히 해맑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 매력을 열심히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고 한번 심심할 때 보시면 저희 남편이 굉장히 웃깁니다. 네.
2: 지금 남편분 웃기다고 반응이 엄청 좋대요.
1: 진짜? 지금 남편 지금 어떤 성향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0: 원래 텐션이 좋은가 보다.
1: 텐션이 좋으세요?
4: 남편 ENFP거든요. 굉장히 대형견 같은
1: 성통 튀고
2: 대형견. 엄청 해맑구나.
4: 또 맞아 그런 느낌.
1: 또 남편 자랑.
4: 남편 자랑이요? 생각이 깊은데 해맑아요. 근데 해맑은데 생각이 깊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사실 저는 되게 애교가 많아서 좋습니다.
1: 남편이?
4: 남편 애교가 엄청 많아요.
2: 요즘 최고잖아요. 애교 많은 남편.
1: 좋지.
4: 근데 자랑하고 싶거든요 어디 가면. 근데 남들 앞에서는 체면을 너무 차려가지고
1: 그런 게 더 귀엽잖아. 그래? 나한테만 더 귀여운 거잖아.
4: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치 남들한테 다 귀엽고 나한테 무서운 건 어떡해.
4: 네, 근데 저는 이걸 자랑을 해놨는데 한번 보여줘. 근데 안 보여주면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부럽다.
4: 진짜.
0: 와, 내 앞에서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엽게 하고 막 그러는.
1: 그래. 그럼 너무 좋지.
4: 네, 좋습니다.
0: 근데 또 이분은 자랑하고 싶고 참.
1: 좋겠다.
0: 예. 행복해라. 네. 자, 두 번째 콜센터 주자는 바로 딕펑스 김태형. 자, 윤상형님의 노래를 준비했네요.
2: 네, 한 걸음 더.
1: 좋지.
2: 네. 야, 잘 불러볼게요.
0: 네. 자, 8952님.
2: 네, 저희 부모님은 자급자족으로 작게 농사를 지으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트에서 완숙 토마토를 사오셔서 아버지한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장활동이 아주

0: 그 엄청나게 잘 드시는 저희 아버지는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셨고
1: 아싸!
0: 삽으로 흙을 퍼내서 구멍을 만든 뒤에
1: 아싸!
0: 거기에 시원하게 볼일을 보셨대요.
1: 나이스!
2: 이거 걸음 아니야? 걸음?
0: 걸음이죠. 오. 근데 바로 어제 밭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잘 자란 토마토.
2: 와! 진짜요?
0: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토마토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2: 아!
1: 아!
0: 아무래도 아버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그 기적의 토마토는 결국 아버지가 뿌린 제초제에 의해 사라졌어.
2: 그래.
0: 아, 살려주지.
2: 아우 나는 그거 아무리 대롱대롱 열려도 안 먹을 거야.
0: 생명인데 생명.
2: 아 생명이어도 난 안 먹어. 절대 안 먹을 거야.
1: 야 얼마나 좋은 그 양질의 거름을 어 그 안에서
2: 그래도 안 먹어.
1: 씨와 거름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2: 안 먹어.
0: 기적의 토마토.
2: 진짜 기적의 토마토긴 하네요.
0: 에.
2: 아 정말 강하다 생명력이 정말 강해.
1: 예.
2: 네 다음 9027님 저희 집은 첫째인 저 둘째 딸 그리고 아들 쌍둥이 셋째와 넷째가 있는데요. 오. 저는 아빠를 닮았고 둘째는 엄마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은 아빠 엄마를 반반 닮았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이 엄마가 다니는 수영장에 가면 엄마 닮아서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친구 모임에 아빠를 모시러 갈 때는 아유 아빠 안 닮아서 잘생겼다 아빠랑 다르게 키가 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대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울컥하신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 와서 엄마한테 외치셨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내가 계속 그런 말을 들어야 해? 내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당장 유전자 검사해.
1: 아,
2: 어머니는 뭐. 황당해서 네 명 다 하자 외치셨는데 그걸 들은 아버지가 첫째 선영이를 안 해도 돼. 걔는 몇 백 키 내 딸이야. 궁금합니다. 첫째 딸은 모두 아빠 닮나요?
1: 결국에는 김선영 씨는 아빠를 닮았다는 결론입니다.
2: 지금 여기서 피해자가 몇 명인 거예요 도대체?
1: 예.
2: 몇 명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연에서?
1: 선영 씨가 제일 큰 피해자죠.
0: 그럼요.
1: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0: 어디 궁금하세요? 토마토.
2: 아
1: 토마토 궁금해요.
0: 토마토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1: 아빠가 이를 보고 얼마 만에 토마토가 자랐을까?
2: 아니 진짜 어떻게 해야 돼?
1: 야, 그 흙도 좋고 걸음도 좋고.
0: 그렇지.
2: 완벽한.
0: 영양분을 같이 줬으니까.
3: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바쁘신가 보다 이분. 이분은 모르는 번호라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자 다른 거 갈게요 그러면. 선영이 갈까요? 선영이.
2: 지금 선영이. 이 사연을 보낸 게 선영 씨예요.
0: 그러니까 선영 씨 본인이 보내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맞아요. 선영 씨한테 정말 돈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1: 예.
2: 오늘. 뭐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1: 9027님 전화 선영 씨 받자마자 선영 씨 아빠 닮았죠?
0: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아, 네, 아버지를 똑 닮은 선영 씨 맞으시죠? 네, 저 딕펑스 김태현인데요. 제가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뭐 이제 첫째는 아버지를 닮는다, 뭐 첫째 딸은 아버지 닮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드릴 거거든요. 끊지 마시고 노래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드리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사연 네, 보내셨잖아요, 네, 선영 씨.
1: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선영 씨.
0: 끊지 마세요,
1: 선영 씨. 아빠를 닮으면 잘 사는 거예요. 선영 씨, 끊으면 안 돼요, 선영 씨.

0: 자, 과연 김태현의 노래를 아빠를 똑 닮은 선영 씨는 끊지 않고 노래를 끝까지 들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성공!
1: 감사합니다.
0: 아빠를 똑

0: 이선영 씨 안녕.
1: 안녕하세요.
0: 저희 컬투쇼 지금 토요일 거 녹음하고 있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 문자 소개해드리고 갑작스럽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1: 아, 네.
0: 뭐 하다 받으셨어요?
1: 저 일하다가. 와.
0: 그래서 지금 잘 살죠? 아빠 닮아서 그죠?
1: 아마도요.
2: 아마도.
0: 그냥 아빠가 좀 약간 울컥하셨어요.
1: 네?
0: 아니 아빠가
2: 사연 보내셨잖아요.
1: 네. 네네네. 그때 아빠, 좀 아빠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3: 그치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네네네. 아무래도.
0: 아빠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닮았습니까?
1: 아 아빠요? 연예인은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이쪽, 이쪽은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2: 캐릭터나 뭐 사물이라도
0: 사물?
2: 아 사물이라뇨.
0: 동물이라도
2: 어떻게. 아 동물이라도 뭐
1: 약간 좀 순한 강아지.
0: 귀염상인데? 귀염상인데 그러면 그죠?
1: 근데 그 시골개. 아
0: 시골개.
3: 아 시골개. 네.
2: 저는 더 이상 뭐라 여기서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1: 예. 아유 근데 조금 펑퍼짐하게.
2: 젊을 시골게.
1: 그러니까 젊을 때는 쌍둥이 남동생이 좀 아빠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좀 사회생활하시고 살이 찌시면서.
0: 아. 네. 그러니까 키도 좀 작으시고.
1: 키는 평균 키세요.
2: 근데 이제 딸 아들이 너무 헌칠한가 보다. 예쁘고.
1: 저는 이제 평균보다 작고 이제 쌍둥이는 평균보다 크고.
0: 크고.
1: 네.
0: 엄마가 키가 좀 큰가 보다.
1: 아, 엄마는 또 평균보다 조금 작으세요.
0: 작은데.
1: 어머니가 160이시고 아버지가 174쯤 되시는데 이제 남동생들이 180 정도 되고.
3: 오, 잘 컸네.
0: 남동생들이.
2: 영양.
3: 네.
0: 엄마가 예쁜가 보다, 그죠?
1: 예.
2: 오.
0: 바로 나와. 예.
2: 근데 선영 씨는 그러면 아빠를 닮은 거예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일단 성공했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1: 아,
0: 네.
1: 감사합니다.
3: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하세요. 네.
1: 감사합니다.
0: 언제 똑 닮은 아버지를 모시고 방청하러 한번 오세요. 방청하러.
1: 아, 네. 멀어가지고.
0: 아, 멀어요? 어딘데?
2: 알았어요. 그럼 오지 말아요.
1: 아버지 청량에 계세요.
0: 아버지랑 나중에 시간 한번 내서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랄랄도 성공!
2: 좋습니다. 태연씨!
0: 태연도 성공! 자 이제 사랑의 컷센터 마지막 주자 스페셜 게스트 유성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2: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던 스쿨의 줄리앙이라는 노래를
3: 준비했어요. 아, 줄리앙.
0: 네. 오, 줄리앙. 예. 예. 후보 문자.
2: 네, 3912님. 제목은 모르겠고 어떤 노래인지 찾고 싶었었거든요. GPT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노래 부른 그룹의 특징을 얘기해 줬더니 찾아줬어요.
0: 주죠?
3: 무슨 노래인지는 안 들었어요.
2: 무슨 노래 특징을 우리도 좀 알려 주시지. 네. 요즘에는 그냥 노래를 들려주면 바로 찾던데.
3: 그러니까 그래요?
2: 직접 안 불러도.
4: 아, 흥얼흥얼 해도 근데 찾아주나요?
2: 약간 노래 솜씨를 뽐내는 것 같은데 지금.
0: 아 멜로디만 해도 찾아줘.
3: 궁금하기도 하다.
2: 아 이렇게 해도요?
0: 멜로디만 해도 찾아줘요?
2: 흥얼흥얼 거리면.
0: 아니 몰라요. 나도 물어본 거 있어.
2: 아, 두 분이 질문을 아니 서로 질문을
3: 서로 물어본.
0: 나도 물어본 거 아닙니까?
2: 아 질문이에요?
3: 대화가 대화가 안 되는데.
2: 아 마지막이 물음표예요? 불러줘 저도.
3: 자, 5502님. 지금부터 하는 말에 한치의 거짓말이 있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8년 전 큰 건조기를 샀는데요. 빨래가 싹 다 말라서 뽀송뽀송 나오는 듯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비 오는 날 고추 말리면 참 좋겠다.
0: 건조기에다가?
3: 이런 생각을? 자 다음 날 저녁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집에 왔더니 온 집안에 고추 냄새가
0: 나더라고요. 실행을 했구나. 미쳤다.
3: 알고 보니까 남편이 새로 산 양복 바지에 양쪽 발목 부분이랑 허리 부분을 묶고 고추를 가득 넣은 뒤에 건조기에 돌린 게 아니겠어요? 꺼내보니까 고추가 다 떡이 돼버린 거 있죠? 이 남자를 어머. 어찌해야 할까요?
2: 아니 양복 바지에? 새로 산 양복 바지?
3: 왜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2: 건조기가 뜨거우니까 그게
0: 왜 새로 산 양복 바지에 그러니까
4: 버릴만한 양복 바지면 몰라도
2: 그 양복 그 면이 재질이 얇아서 좋아하는 통풍이 잘 될 거라 생각했나?
3: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 고추를 쪘네 쪘어.
3: 에이.
2: 괜찮아. 그거 남편이 입겠지 뭐. 내가 입겠어?
0: 아 형 뭐 그냥 우리 하체가 아주 매콤해지겠네요. 그죠?
2: 남편 양복 바지인데. 아 근데 그러면은 건조기는 또 괜찮나? 그런 거는?
0: 모르겠어요.
2: 안 좋죠?
4: 고장나지 않을까요?
2: 아이고.
0: 이딴 짓을 했을까?
2: 아이고. 어디다 해볼까요?
4: 저는 그 건조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3: 그래.
4: 그러면은 건조기
0: 한번 해볼까요?
4: 생사를 위해
0: 5502님. 5502님.

있습니다. 야, 어째 새로 산 양복 바지에다가 고추를 넣었고 이렇게. 아, 어이없다, 어이없어 진짜. 어? 고추가 아니 이게 건조기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고추가 나만

0: 색깔이대요. 네, 안녕하세요. 그 건조기의 생사 여부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제가 노래 부른 거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시면 상품이시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정말 궁금해요. 왜 고추를 거기다 넣었는지. 예.
0: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2: 끊지 마세요.

0: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1: 이 노래 이 노래 지금 저장했어요. 너무 좋아.
2: Oh my Julian. 와.
0: 진짜 이 노래를 우리 아들이 그 재롱잔치 때 발표회에서 이 노래 춤추고 그랬던 기억난다.
3: 진짜.
0: 자, 오공이님은 과연 우리 성은 씨 노래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으세요.
1: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컬투쇼 유성원 씨가 지금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4: 네.
0: 와, 좋죠.
4: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성원 씨.
0: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랄랄, 네. 랄랄도 인사 나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4: 어머, 아니 안녕하세요.
1: 어머,
4: 너무 좋아합니다.
0: 우리 김태현 씨도 계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디펑스 김태현입니다.
4: 어머,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니, 그나저나 이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양복바지에, 새로 산 양복바지에 놓고.
4: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소리인데 그걸 집에 와보니 그 난리를 쳐놨더라고요. 아,
0: 원래 그 아내가 한 말은 그걸 찰떡같이 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가 봐요?
4: 아니, 잘 안 듣는데 그것만 들었더라고요.
1: 잘 안 듣는데 그것만 들었고.
5: 그치 그것만.
1: 꼭 그래. 그래.
4: 네. 네.
5: 본인도 궁금했던 거야.
0: 와.
1: 네. 맞아.
0: 그래서 고추가 어떻게 됐어요?
4: 떡처럼 됐던데요. 그냥 완전 다 뭉개져가지고 다 짐 눌러져서 떡처럼 됐어요.
5: 그래, 쪄졌겠죠.
1: 그 건조기에 네. 괜찮나요? 그거 다 뜯어갖고 청소해야 되나요?
4: 아니요, 그냥 그대로 그 걸레 같은 거 넣어서 세네 번 더 돌렸는데 걸레가 쇠 빨개 갖고 나오더라고요.
5: 걸레가 매콤해졌겠는데요.
4: 네네. 그리고 러닝 셔츠를 그 뒤로 한 대여섯 번 돌린 뒤에 러닝을 한번 넣었더니 러닝이 뻘겋게 나와갖고
1: 어떻게 하면
4: 좋아. 네네. 그 뒤로도 예, 몇 번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제 빨간 거 다 빼내고 아직까지 그 세탁기 쓰고 있습니다.
5: 아, 뜨끔하네요.
1: 거기에 그 러닝 뒤로 남편을 넣을 생각은 안 해봤고요.
4: 그것도 해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그래, 남편이 새빨개져서 나왔을 텐데.
1: 아이고.
4: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0: 그걸 왜 해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4: 그러니까 엉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되나? 그냥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1: 그러니까 제일
5: 호기심이야.
0: 네. 근데 그걸 왜 새로 산 양복 바지에다 했대?
4: 아, 깨끗한 걸로 한다고 자기 전에는 입었던 거 안 하고
1: 입었던 거 말고 깨끗한 걸로 해야
0: 이유가
4: 네. 새 바지로 한다고.
1: 아, 먹을 거니까.
5: 미생관념이 입던 걸로 하면 찝찝하니까.
4: 네.
5: 아, 맞네. 아, 그 생각을 못했네.
4: 네.
0: 귀엽다, 귀여워.
1: 아, 이 정도면 정성 어리게 진짜 그거 다 묶으셔갖고 하신 거네. 진짜로 네. 고추를 말리신 거네.
4: 예예.
1: 순수하시다.
0: 알겠습니다. 네.

0: 아이고 오늘 전화까지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드릴게요.
1: 네.
2: 네.
1: 네.
2: 네,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3: 저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그걸로 고춧가루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뭐래, 뭐래?
2: 고춧가루 사실.
0: 아, 고춧가루.
3: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자 유성은 씨도 성공. 광고 듣겠습니다. There we go.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양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양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4: 르노.
5: 프리셋 업.
6: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7: 자, 사랑의 꽃에다 오늘 11년 만에 3집으로 돌아온 유성훈 씨랑 함께했습니다. 유성훈 새 앨범 이 뭐라고 읽어요? Meter? Meter is glowing?
8: 네, 맞습니다.
7: 예, 요 타이틀곡 글로잉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인사 한 말씀.
8: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딘가에서 모두들을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 감사합니다. 랄라야 태연 씨도 수고하셨고요.
8: 감사합니다.
7: 나도 수고했어. 자, 오늘 방송놈들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9: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10: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9: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10: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9: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10: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11: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모든 인쇄 가능.

0: 건강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재성!

가수 하림 씨가 너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라는 표현을 써요. 눈물, 시간, 강물, 음악. 야, 하림 씨도 명언 제조기시네요. 눈물, 시간, 강물, 음악. 여기에 머물지 않고 금방 또 어디론가 가버려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흐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나봐요. 떠나는 것들을 잠시나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예술로 표현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주말, 우리들의 토요일도 흘러갑니다. 붙잡고 싶지만 흘러가는 토요일, 그 마음을 오늘은 음악으로 황제 파워로 한번 담아보세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임정희 Music is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사실. 아,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방금 머리에 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아, 이거 듣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사실 그 하림 씨가 한 말인데 아, 흐른다. 흐른다라는 이 표현 진짜 딱 맞는 것 같죠. 눈물, 강물, 시간, 음악,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피부, 피부가 흐른다, 흘러내린다. 점점 누가 오줌이 흐른다가 무슨 소리야? 잔뇨. 이게 무슨 이 고품격 음악 방송에서 그쵸?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죠. 콧물도 있고, 네, 피부 흐른다. 네. 아,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거에는 무조건 흐른다라는 표현. 우리 이제 그 썩는다라는 표현도 이제 썩는다.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하면 고인물을 넘어서 썩었다. 썩은 물이다. 네. 이 썩는다라는 표현도 그리고 그 빈티지 업계에도 약간 그런 거 많이 씁니다. 썩은 옷 좋아한다고. 거기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큼 막 그 에이징이라고 하죠. 막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막 색깔이 막 이상하게 알록달록하게 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진화돼서 훨씬 더 오래되고 옷이 너덜너덜한. 그래서 어떤 빈티지 샵들 보면은 그 거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자기 샵 문구. 썩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썩은 거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또 아름답게 또 자기들끼리 미화해가지고 표현하죠. 우리는

0: 옷에 시간이 묻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 친구가 그래도 놀고 앉아있네라고 했어요. 놀고 앉아있네. 놀고 앉아있네. 아 근데 빈티지 쪽에도 약간 그 좀 낭만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 얼마 전에 들었던 거 페이포더 페이딩. 네, 우리는 페이딩에 돈을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멋지게 되어 있는 거야. 아니 진짜 근데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시간이 묻어 있는 그 옷. 네, 결국 중고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고죠. 자, 이게 이래서 우리가 분홍이방 황석봉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을 한 줄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아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그냥 뭔가 괜히 여유롭고 마음이가 산덕산덕하니 그냥 뭔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 테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첵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레노.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은 리듬이 아주 좋은 무가당의 오에오로 최

이보람님, 박지원님, 김애진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수님, 신우진님까지 출체. 잠시만. 3527님, 아침마다 달걀을 먹는데 오늘은 삶은 달걀, 내일은 후라이, 모레는 스크램블. 야, 입에서 그냥 양계장 냄새 나겠네요. 사실 저도 예전에 들기름 후라이에 빠져가지고 10개씩 부쳐 먹었다고 요. 3465님, 운동화끈이 너무 잘 풀려요. 누가 나 맨날 생각하나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끈을 두 번 묶으세요. 알았지?

준호님 어서 오십시오. 한희태님 반갑고요. 4465님도 어서 오세요. 4465님께서 빵디 빨래를 넣는 중인데 남편 바지에서 3만 원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죠. 너님 가지셈.

0: 여유리님 친구 결혼식 가는데 옷 사고 머리 새로 하고 후드 사고 했더니 벌써 파산가. 아, 결혼을 친구가 하는데 왜 예리님께서
1: 돈을 이렇게 많이.
0: 아, 그래도 혹시 모르죠. 미래에 신랑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으니깨니 예림님 예쁘게 하고 가서 혹시 솔로시면 짝꿍 만나세요.

0: 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빠 저 생일인데 그냥 담백하게 나래야 생일 축하해 요것만 해주세요 라고 이나래님께서
1: 나래야 생일 축하해
0: 담백하죠? 임도현님, 육진우님, 신주현님 어서오세요. 박연진님, 강선홍님, 권영호님도 어서오세요.

주말은 황제파워 함께 외롭지 않다. 암요 암요 민서님. 집에서 그냥 만날 친구 없을 때는 황제파워만한 친구가 없쥬. 박석준님, 최재현님, 언니님, 어서와요 출체.

선희정님, 한강에 나갔는데 달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걷는 나는 머스타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김태현님, 권소영님, 김한섭님, 한수련님도 어서 와버려. 8590님, 오늘 집보러 다녀왔더니 너무 피곤해요. 황제파워 들으면서 충전할래요. 집으로 아주 꼼꼼하게 보셨나 보네요. 자, 8590님, 좋은 집 만나라고, 네, 꽃집 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집 만나라고, 꽃집.

노승희님, 빵디 엄마한테 황제 파워를 전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일할 때 황제 파워를 옆에서 몰래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황제 파워에 한번 젖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김세림님, 이채민님, 조기철님 반갑습니다. 최성주님, 김여원님도 출첵!

0: 미루는 오정리 중입니다. 1시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1: 살려줘.
0: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닌 게, 저는 지금 2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오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최신영님께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최신영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7887님 빵디 간식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과자 그만 먹어 나 자신아. 간식 끊는 방법은 새벽 2시에 저녁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을 새벽 2시에 먹으면 간식 생각이 안 나요. 새벽 2시에 쌀밥을 최대한 많이 드신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로 그냥 그대로 잠드는 것이 야식을 끊는 방법입니다. 과자나 그때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브로콜리 먹고 싶으면 아 우리 방송 아닌가? 다른 방송인가? 아, 그 질문을 던지면 된대요. 밥을 먹고 뭐 한 11시쯤 야식이 땡기잖아요. 그때 질문을 던지십시오. 브로콜리 먹을래? 이렇게 3인칭으로 죄송합니다. 브로콜리 먹을래? 아니 별로 안 먹고 싶은데 하면 가짜 배고픔. 아 브로콜리라도 먹어야겠어. 근데 저는 브로콜리 좋아하거든요.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는 거.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오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이러면은 진짜 배고픔. 브로콜리를 본인이 안 좋아하셨으면은 네, 그 질문이 통용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8102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오아이의 드림걸스 준비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FBI 파워 FM.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둘둘공룡님, 저 지난주부터 에어로빅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반짝이 입으셨던데 저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빵디, 에어로빅 해보셨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방송에서는 해봤죠. 근데 이게 에어로빅 선수라든지 에어로빅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리스펙인 게, 얘는 진짜 잠깐도 안 쉽니다. 아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주저앉아요. 이거 간단한 동작 그냥 뱃살 털기만 해도 에어로빅이 소모가 진짜 너무 크고 에너지가. 야, 둘둘공룡님, 제가 봤을 때는 살을 아주 잔인하게 빼버리시려고 지금 에어로빅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장르야말로 꾸준함의 덕목을 갖추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강도로 하는 곳이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식단 안 하면서 해도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하면서 먹었는데 하면서 먹으면 조금이라도 빠지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둘공룡님은 드레스 코드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타이트한 그 옷.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다. 그럴 바에는 그 러너들의 복장으로 가보는 건 어떻습니까? 약간 비슷하게. 러너들 그 타이트한 바지에 펑퍼짐한 티셔츠를 입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필라테스 할 때도 여러분 굳이 막 그런 그 쫄쫄이 안 입어도 제가 할 수 있었듯이 복장 저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2206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에어로빅의 그 왕언니나 계시면 자세히 관찰해서 저한테 정보나 좀 넘겨주십시오. 에어로빅 왕언니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죠? 9982님 다음 주 휴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휴가 생각만 해도 다가오는 월요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꺅 휴가 컴온. 그렇죠. 막상 휴가 또 가는 날 그렇게 막 신나지 않아요. 전날까지 엄청 신나다가 휴가 가는 날 되면 좀 귀찮은 그런 기분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는 약간 좀 그런데, 그 휴가 끝나는 날 되면 좀 우울하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가다 하면은 무조건 토요일 날 귀환을 합니다. 오는 날을 토요일로 잡아요. 일요일 날 절대 오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와서 그 우울함을 하루 자고 일요일날 떨쳐내는 스타일.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간 하루.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데미지가 덜하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야 말이지. 네, 일단 구구.

파리님 지금 아주 즐거울 때입니다. 열심히 계획 세우고 너무 또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아우 역시 집이 제일 편해. 오는 날 그런 얘기 안 하게 널널하게 짜세요. 아셨죠? 자 9387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고 한 명만 와줘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태몽에서 계속 따라오던 병아리 두 마리가 현실이 돼서 쌍둥이들이 벌써 두 돌을 맞이합니다. 와, 40대에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방전될 때도 많고 괜한 잔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신청곡은 비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야 이거 이 난임을 겪으신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귀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황제파워에도 우주가 찾아와 주기를 나의 주니어들이 찾아와 주기를 고생하는 분들에게 뭘 쏴드려야 될까? 임신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임신빔! 또 우리가 또 본격 삼신함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황제파워 듣고 그렇게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문자가 자 비 최고의 선물 듣고 2부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할게요.

오늘만은 용기 내서 다가와 봐요. 좋아졌다 하면 푹 빠져 못 태어나와요. 처음에는 비릿해도 다음부턴 고소할걸.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한번 찹싸봐. 한 숟갈만 떠봐.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쪼매난 감성을 소중하게 지킵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감성을 빵빵 터뜨려보는 시간. 오프닝 가사. 이맘때쯤 꼭 생각나는 저의 여름 점액추 단골 메뉴. 황제파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음식. 펭수의 콩국수 한 구절이었습니다. 펭수가 노래를 냈나요? 제가 아는 그 펭수가 맞죠.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낭독 시작.

광선 따끔해 선글라스 와작 투명 너무 더워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 광선 따끔해 선글라스 와작 투명 너무 더워 뭔가 광선 따끔해가 있어가지고 제모를 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노래에 제모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선글라스 이 정도면은 여름을 좀 이렇게 너무 더워 투명 와작 와작은 무슨 얼음 같은 걸 씹나 보죠. 여름에 관련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지성 스토리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선이 무슨 색깔인 줄 아니? 무슨 색인데? 주황, 주황색이야. 야 너 오늘 애드립이 아주 따끔하구나. 아, 대단하네. 오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축하 파티를 들자. 유리글래스 하나씩 들어. 나 유리글래스에 안 따라 마실 건데. 그럼 선글라스에 따라 마실 거야. 이 녀석이 끝까지 장난치지네. 또 이목구비가 와장나고 싶어? 몇 명 마실 거야? 2명. 갑자기 외국인 누구세요? 너무 더워서 잠깐 에어컨 쐬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3명이. 3명으로 끝났습니다. 누구세요까지 나왔죠?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스토리. 자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색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평 듣지 않겠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 거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힌트 단어 두 개 더 외칠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니까 노래 나갈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노래는 싹쓰리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올게요.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 광선, 따끔해, 선글라스, 와작, 투명, 너무 더워. 그리고 노래 나갈 때 함수, 무더위 힌트 드렸죠. 일단 함수라는 단어에서 네, 그 그룹이 이과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그룹이 바로 떠올라 버리죠. 과연 무슨 노래인지 공개합니다. 정답은 이 노래였습니다. 자, 광선 나왔죠? 따끔해 나왔죠? 선글라스

투명해져 나왔죠? 너무 더워. 아, 핫. 나와버렸죠? 자, 오늘의 정답 FX의 핫 서머였습니다. 다소 난해한 가사와 중독성 넘치는 비트로 2011년 여름을 강타한 곡입니다.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 너무 더우면 까만 긴 옷을 입자 등등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엉뚱하고 귀여운 가사가 포인트고요. 더위가 시작되면서 생각나는 여름 레전드송입니다. FX의 핫서머. 자, 8127님께서 일렉트릭한 전주가 들리는 순간 2011년으로 강제 워프당합니다. 저때 우리 반 에어컨이 고장나서 책상이 어찌나 끈적거리던지 팔을 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진짜 근데 FX는 항상 노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고 진짜 독보적이기는 했어요. 하, 그의 여름이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아주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와서 땀을 잔뜩 흘린 채 셔츠가 젖어가지고 시키지도 못하고 그걸 다 벗지도 못하고 교실에 들어와서 선풍기 회전으로 해놓고 수업받던 그의 여름. 이제 다시는 돌아갈... 냄새라니. 지금 낭만있게 지금 가고 있는데 냄새라고. 사실 맞습니다. 냄새도 났죠. 앞자리에 앉은 친구 등에 소금기가 허옇게 서려있는 그 하얀 셔츠, 파란색 셔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나던 쉰내, 그 친구한테 나는 줄 알았더니 내 몸에서 나던 우유 썩은 냄새. 네, 그의 여름이었다. 강은정님, 폭염특보 뜨면 저는 무조건 이 노래 듣습니다. 뭔가 이열치열 느낌 쓱 빵디는 여름 오면 꼭 듣는 노래 있나요? 전 여름이야기 무조건 듣죠. 여름이야기랑 사실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포지션의 썸머타임입니다. 아, 아직도 그 뮤직비디오와 그 흰색 마바지, 흰색 마바지와 단추 4개 푸른 것 같은 약간 그런 흰색 셔츠, 우리 함께한

이여름 썸머타임 왠지 요트 끝에서 아저씨가 거기 서지 말라 그랬는데 위험하게 거기 서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포지션이 거기서 불러버리죠. 저는 포지션에 썸머타임이 짱이라고요. 핫서머 맞춰주시는 정답자 중에 저희가 당첨자 뽑았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을 올려놓을 테니까 내 이름 있나 가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겠습니다. 김선아님의 신청곡 인크레더블 제너레이션 타블로의 오빠차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쇄 어디?
1: 인쇄는 워프레스.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0: 여보세요.
1: 쌍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화성 청소의 여왕이에요. 얼마 전 평소와 다름없이 황제 파워를 들으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웃겨서 집중력이 잠시 흐트러진 순간 실수로 남편의 최애 게임기를 바닥에 떨궜어요. 남편이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6개월을 아껴서 산 거라서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바로 황제 파워에 문자를 보내 조언을 구했더니 쌍디가 모르는 척하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요. 그날 남편은 평소대로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게임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부팅이 안 되자 당황하며 이거 왜 이래 했지만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금 그 게임기는 수리를 맡긴 상태고요. 수리비는 제가 내주면서 당신 돈 없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내줄게. 대신 게임 적당히 해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여보, 그거 사실 나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신청곡은 악뮤의 낙하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의 여왕님께서 신청해 주신 악동 뮤지션 악뮤의 낙하 듣고 오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때요? 해피엔딩 됐죠? 아무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남편분은 굳이 내 아내가 이걸 깼다 원망 없어졌죠. 아내분은 또 돈 쓰고 기분 좋게 생색을 낼 수 있었죠. 남편분이 이 순간만큼은 빵댕이가 아니기를 살짝 좀 바라봅니다. 이 방송을 못 듣고 우리 청소의 여왕님께서 귀엽게 그냥 우리한테만 고백하는 걸로.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얘 방송에 대고 말합니다라고. 아니면은 그냥 남편분은 빵댕이 아닌데 고해성사만 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왜 제가 모른 척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가가 좀 세서 그렇지 그중에 이제 게임기 게임을 좋아하는 저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게 부서졌을 때 괜히 이게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불화의 불씨가.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 옛날에 그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하는 기자 PC방에서 차단기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듯 PC방 게임은 폭력성을 사람들이 조장한다고. 아니 당연히 뭘 하다가 내려버리면 화가 나지.

0: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그 페인들 어? 게임 페인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청소의 여왕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말씀 잘 해주셨어요. 게임 적당히 알아서 즐기세요라고. 네. 보니까 우리 남편분이 이걸 혹시 들어도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응? 벌을 다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 이걸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벌을 받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남편분도 아내분이 예, 귀여운 실수를 했으니까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오늘 그냥 같이 맛있는 저녁이나 드십시오. 알았디?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3부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4: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6: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8: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제가 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맞춰주셔야 합니다. 맞춰주시고 선물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았디? 자, 지금부터 노래 두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황제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또 클릭을 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뜹니다. It's Openbook Test. 대놓고 컨닝을 하시고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SG와 아일릿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몰라.

0: 자,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는데요. 정답은 누구야? It's me였습니다. SG의 누구야? 아일리스의 It's me. 이게 이제 누구야의 어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요즘에 그거 챌린지 유행이던데. 누구야를 상황별로 화냈을 때 뭐 아니면은 사랑할 때 누구야?
1: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야?
0: 네, 무서울 때 누구야? 네. 연기 배웠죠, 확실히. 4년째 나올 만하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구별이 돼버리죠. 어떤 주문이 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나 부장님이나 엄마가 잔뜩 화난 목소리로 누구야? 이러면 It's me 라고 자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친이나 여친이 다정한 목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It's me. 너무 귀엽죠? 아일리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It's me.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맥섬 노이즈와 자이언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제목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정답은 24시간 꺼내 먹어요였습니다. 자, 맥스 오브 노이즈의 24시간,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두 곡을 듣고 왔고요. 이런 조합은 다이어트 할 때 위험하다. 흔히 다이어트 할 때 저녁 6시 이후로 식사를 하지 말고 위를 쉬게 해라 뭐 이러는데, 24시간 꺼내 먹으면 도대체 입은 언제 쉬고 위는 언제 쉬고 장은 도대체 언제 쉬는 건지 뭐 어때? 하지만 뭐 어때? 행복한데. 근데 그거 있던데요 여러분, 36시간? 38시간 정도 몸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비워놓으면 몸이 엄청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겁니까? 38시간인가? 뭐 그거 그 노트북 콘텐츠에 찾아보면 그죠 건강에 좋다고, 몸이 약간 가벼워지고. 아, 오토파지. 역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우리 임팔라 PD가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잘 알면서.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3부를 마치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소리 질러!

0: 정직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여기 물냉면에 사리 하나 추가해주세요. 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 흔히 쓰는 사리. 혹시 일본말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사리는 순우리말인데요. 국수나 실 따위를 동그랗게 감아놓은 뭉치 또는 그 수량을 세는 단위를 뜻합니다. 어디서 온 말일까요? 그 비밀은 사리다라는 말에 숨어 있어요. 사리다는 뱀이 따리를 튼 것처럼 몸을 둥글게 감는 모양을 가리키는데요. 국수를 둥글게 말아놓은 모습이 그 모양과 닮아 사리라고 하게 된 거죠. 외래어인 줄 알았다면 순 우리말이라니 더 반갑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0: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와!

0: 전화.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황재성의 황제파워.
3: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2: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7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을 품에 안고 달려오시는데요. 녹는 속도와 본인 속도와의 대결입니다. 뛰세요. 아예 자빠졌네 저 양반. 사연 받았습니다. 김선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저 지금 자동차를 찾으러 갑니다. 엊그제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나서 센터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 에어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오일도 새고 있고 뒤쪽 디스크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최종 견적 무려 140만원입니다 차는 이제 말끔하게 수리가 돼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 마음과 통장은 아직 수리 중입니다. 빵디, 그래도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됐다고 위로 한마디 해주시고요. 이름 한 번만 크게 불러주세요. 김선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자칫 잘못하다가 도로에서 바퀴가 빠질 뻔한 차를 타게 된 김선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디스크 나가고 5일 샜으면은 이 차는 한 일주일 정도? 아니다, 좀 많이 운행하시면 3일 정도면은 아마 멈췄을 겁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어서 엔진오일 체크를 자주 해봐서 하는데 엔진오일이 없으면은 엔진이 달라붙어서 엔진을 갈아야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훨씬 싸게 막으신 거고 우리 선우님 안전운전할 수 있게 아주 잘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배치기 성은의 반갑습니다. 네, 선곡을 해놨고요. 김선아님 이름을 크게 불러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야, 오케이 원.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

삶이 지칠 때마다 이 세 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는 이거 월드팬. 오늘 월드팬 시스타 쉐이킷으로 출발하겠고요. 저는 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황제 파워 점액출 1순위로 떠오르는 음식 과연 뭘까요? 힌트는 소금이냐 설탕이냐로 늘

이성님, 오늘 저녁은 짜장라면이다. 오이 위에 위에 오이채를 듬뿍 올릴 거야. 그럼 건강식품이지. 맞습니다, 연성님. 오이랑 요즘에 제가 짜장면 위에 메추리알을 올려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씩 넣어서 드시면.

입이 터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맛 돌아버렸구만. 맞아요. 이 더운 여름에 몸이 충나지 않게 잘 먹는 것도 참 중요하죠. 오늘 저매추는 오랜만에 보양식으로 가겠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삼계탕으로.

0: 버림이 인피니트 파라다이스.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임경수님
1: 간식으로 치킨 먹고 누워서 배 두드리면서 듣고 있어요.
0: 아니 다들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다는 문자가. 강민희님
1: 빵아 노곤노곤 간식을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 폭발이에요. 키키키키
0: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7370님
1: 동네 하플 빵집 왔는데 웨이팅 3번이에요. 룰루랄라.
0: 다들 뒤에 룰루랄라 크크크크 하하하하 다들 난리네요. 잘했어요 우리 꽃돼지들.
2: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황제파워의 점액주 1순위로 떠오르는 음식 과연 뭘까요? 힌트는 소금이냐 설탕이냐로 늘 논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메뉴. 그래요 바로 그거.
1: 여기까지
2: 정말 난리들이네요. 2468님 친구들이랑 배부도 칼국수 먹으러 쏘는 중. 9981님 아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정현수님 와이프랑 너무 출출해서 휴게소 어묵을 사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음악방송의 문자들입니다.

0: 6563님 남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철 들어서 와라.
1: 100% 무조건 철 들어서 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철이 들어서 옵니다. 일주일 봅니다. 일주일.

내 일요일이라 알람을 안 맞춰도 된다는 사실. 저는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이런 신나는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 오늘 월미백 끝곡은 이걸로 골랐습니다. 카라스텝.

카페 왔습니다. 데비야, 계속해서 나오너라. 이젠 내가 쉴 차례야. 네, 송사모님 편하게 쉬세요. 이은준, 사랑이 계속 낮잠 자게 수면빈 좀 싸주세요. 압뇨 싸드려야죠. 갑니다. 조카야, 꿀잠 자라. 수면

홍진주님, 오늘 연주가 있어서 대구 가고 있습니다. 연주 잘하라고 힘을 주세요. 그 연주자시군요. 그렇다면 진주님, 이루마 빔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마 씨처럼 연주 잘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힘들어. 괜히 이름이 천국의 계단이겠습니까? 이 계단에 올라가면 하루 날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0: 자, 9977님 고양이 배 쓰다듬으면서 같이 날짠달 준비 중입니다. 골골송 소리가 너무 좋아요.
1: 양양이 펀치.
2: 아, 요즘에 저도 집에 그 저의 반려견 딸기가 있지만 야옹이도 한 마리 좀 키워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안 되겠죠. 뒤지게 혼날 겁니다 아마. 아, 됐어. 생각도 안 해야지. 혼날 거예요. 저희 대장님한테 혼날 겁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황제파고 점액출 1순위로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콩국수였습니다. 콩국수 건강 음식이죠. 다이어트 음식. 하지만 설탕을 퍽퍽 넣어서, 소금을 퍽퍽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고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커피 마실 때, 멍 때릴 때 누군가 옆에서 나를 계속 믿어주고 함께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든든하죠?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그게 바로 황제파워예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저희가 있으니까요. 문자로 저한테 다 날려주시면 알죠? 자,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은 이클립스의 소나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 밤을, 이 주말을 찢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잔이 좋으냐 물이 좋으냐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계곡,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보다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요. 바다는 바라보는 맛, 강은 흘러가는 맛, 호수는 머무는 맛, 계곡은 풍덩 발부터 담그고 온몸으로 느끼는 맛이죠. 딱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참맛. 여름은 계곡이 제철입니다.

0: 태연 위켄드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7월 말 휴가인데 계곡으로 캠핑 가려고 벌써부터 예약했어요. 인제 계곡아 시원하게 준비하고 기다려. 4081님의 문자입니다. 문자만 읽어도 시원하죠. 예, 계곡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계곡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5324님이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잘라 먹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은 오늘도 출근. 시간이 되면 돈이 없고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참 아이러니하죠. 떠나는 분 부럽습니다. 맞아요. 그죠? 시간이 또 되면은 이제 여비가 또 넉넉하지가 않고 또 이제 돈이 있으면 또 그죠? 그 돈을 벌려고 맨날 일을 하니까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꼭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는 계곡이 많더라고요. 예, 검색하면 많더라고요. 도봉산역에서 뭐 15분만 걸어가도 뭐 도봉계곡 이런 거. 그리고 군자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있는 긴고랑 계곡, 뭐 또 서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수성동 계곡, 뭐 이런 하여튼 계곡 여러분 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멀리 안 가더라도 계곡의 이 참맛을 이때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러브게임 잠시 후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러브스토리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와!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사랑을 했다. 아이콘 2205님 주말에 꼭 듣고 싶어요 라는 글과 함께 신청한 곡 사랑을 했다 이어드렸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1423님 2주 동안 진행됐던 대형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 행복한 마음으로 집 가는 길에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큰일 나기 직전에 도착했네요. 아까 운전대를 얼마나 꽉 지 였는지 팔이 다 아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꼭 한두 번씩 하게 됩니다. 막 식은땀이 나는 예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막 식은땀이 나는 프로젝트 마무리 잘 된 거 축하드리고요. 큰일 나기 전에 집 도착하신 건 더더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더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남은 주말을 즐기시면 되겠네요. 1423님 선물 갑니다. 가을방학 소가도 꿈결 이어드려요.

10cm 쌈쌈 이어드렸습니다. 갖고 싶던 러닝화가 특가로 떠서 오늘 개시하러 나왔습니다. 2844님 금국카핀 강변길 따라 달리니 한 주의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합니다. 인증샷이 왔는데요. 특가로 사셨는데 정말 야 잘 고르셨네. 멋진 신발이고요. 블랙앤화이트로. 그 다음에 금국화 여러분 꽃이 길 양쪽에 쫙 피어있는데 이 정도면 그 길 달릴 때 그 꽃향이 확 날 것 같아요. 이 정도 양이면 예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합니다. 저도 예 선물 갈 거예요. 윤도연 사랑투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줘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 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 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리얼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다시 만나봅니다. 지난주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0: 우리가 만난 건 흔한 소개팅.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땐 딱히 내 타입은 아니라 두 번은 안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남 이후 여보세요?
1: 예. 저 잘 들어가셨죠?
0: 네. 아까 문자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왜 또...
1: 아, 그게 실은...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식당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
1: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돼서 그게 참...
0: 참고로 그 사람은 일 때문에 청주에 살고 있었고요. 저는 분당. 소개팅은 우리 집 근처에서 했거든요.
1: 저기 그래서 말인데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0: 아 네네. 아 지금은 가게 문 닫았을 테니까요. 제가 저 내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행히 식당에선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고 지갑을 전해주기 위해 주말 또 만나게 됐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아, 괜히 귀찮게 해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해요.
0: 뭘요? 매일 오가는 길인데 뭐 잠깐 들린 거 가지고.
1: 그래도요. 주말에 또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0: 그럴 일도 아닌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왠지 귀엽더라고요.
1: 제가 감사의 의미로 밥 사겠습니다.
0: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밥은 됐고요.
1: 아, 바쁘신가요?
0: 아이, 밥 대신 술 사주세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어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우리 무던하고 무탈하게 잘 만나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데 거리에 현수막을 보고는
1: 아 예전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도 현수막 많이 걸렸었는데
0: 응? 뭔 현수막?
1: 그게 뭐 졸업 축하한다 취업 축하한다 뭐 이런 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0: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우선은 그가 졸업한 대학교 시설과에 전화해서 프로포즈 용도로 딱 1시간만 현수막을 걸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사랑한다는 문구 팍팍 박아서 프로포즈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캠퍼스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요. 먼저 도착해서 낑낑대며 현수막을 걸고 빨간 장미 꽃다발도 준비.
1: 웬일로. 어? 우리 학교를 다 오제.
0: 그냥 뭐 자기 다닌 캠퍼스는 어떤가 궁금도 하고.
1: 아, 간만에 오니 참 좋긴 좋다. 건물도 뭐 그대로네.
2: 이게 뭐야?
0: 드디어 프로포즈 현수막 발견.
1: 결혼해줘 사랑해. 뭐지?
2: 내 이름인데? 저 사진 난데?
0: 자기 맞아.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나랑 결혼해줘. 사랑해.
2: 자기야.
0: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평생을 잊지 못할 프로포즈로 결혼을 한 우리는 3년째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매일 신혼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내 인생의 최고의 이벤트 나의 남편 여전히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대라는 날개 김태우였습니다. 지난주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6월 19일 금요일에 소개된 서미란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연자분께서 이 사연을 듣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서미란님, 사연자입니다. 자상하지만 심지 굳은 우리 남편, 부족한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라는 글을 주셨고요. 뒤이어서 남편도 사연자 남편이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프로포즈 받은 당사자입니다. 같이 듣고 있어요. 왜 여자들이 공개 고백을 안 좋아하는지 그날 알게 됐네요.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고마웠고 지금은 둘이 재미있게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있어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예, 지지고 볶는데 재미있게 지지고 볶고 살면 이건 뭐 천생연분 아닌가요? 예, 앞으로도 두 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러브스토리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추가로 또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권진아 집에 같이 갈래 이어집니다.

0: 뭐 감사드리고요. 결혼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쵸? 예, 딱 붙는 드레스 입고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신혼 즐기시길 바랍니다. 유채리님께 축하 선물 갑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케빈오 애니타임 애니웨어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함께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0: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루잠.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레몬탱 하츠투하츠 이어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이고요.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gotta get up.
1: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 10. 추억의 가요 톱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1999년 그리고 2019년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199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6월 마지막 주 7위 곡입니다. 박기영 시작입니다. 이 곡을 박기영 씨 데뷔곡으로 아는 분도 많은데요. 2집이었고요. 좀 더 어두운 분위기였던 1집과는 다르게 사랑을 시작하는 설레는 감정의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박기영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시작 이어드려요.

0: 이번에는 20년 후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입니다. 2019년 6월 마지막 주 7위 곡은
1: 너는 너무너무 예뻐도 나위가 없는 걸 내가 바보가
0: 우디 대충 입고 나와가 7위.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남자의 귀여운 고백송입니다. 우디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요. 뭘 입어도 넌 이쁘니까 꾸미지 말고 편하게 나와줘 라는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대충 입고 나와 이어집니다.

다시 1999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1999년 6월 마지막 주 6위. 추억의 노래입니다. 클레오 굿타임입니다. 굿타임. 김하나, 최은정, 박예은. 네, 클레오 초창기 멤버이고요. 클레오의 데뷔곡이자 최고 히트곡입니다. 아마 들으면 이 멜로디 라인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굿타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서 2019년으로 갑니다. 6위 곡입니다. 비가 내리다 말다 펄킴 비가 6위입니다. 펄킴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맡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빗대어서 좋아하는 상대의 헷갈리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펄킴 씨 그 특유의 담백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 비 이어집니다.

집은 2CD, 그러니까 CD가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신곡 앨범, 또 하나는 라이브 베스트 앨범. 요즘은 다 음원으로 듣지만 그때는 CD 시절이었거든요. CD 플레이어를 또 들고 다니면서 들었던 시절입니다. 최근에 더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승철 씨와 오랜만에 제가 함께 방송을 하는데, 아, 이승철 씨 데뷔 40주년이래요. 정말 대단하죠. 축하드립니다. 오직 너뿐인 나를.

금주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 5위 곡은 손에 밤먼지를 감췄지 골목골목 걸으며 baby talk to me 어반자카파와 민진호가 함께한 서울밤입니다. 찬란한 도시가 아니고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그려낸 곡입니다. 인천에서 자라온 그 어반자카파 멤버들이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밤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1999년이에요. 6월 마지막 주 4위는 임현정 첫사랑입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으로 유명하죠. 임현정 씨. 그 곡 전에 이 곡이 있었어요. 바로 첫사랑 이 곡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당시에 캔커피 광고에 삽입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임현정 첫사랑 계속 들어보세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1년 만에 4명이 다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1: 그중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2: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있고요. 감정 표현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꾸준히 이어가세요. 신나고 풋풋한 여름 느낌을 담은 저희 신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매일이 영화처럼 설레고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4: 후에이엠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Everybody get up.
6: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9년 그리고 2019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1999년 6월 당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 캐릭터빵 인기 캡 국진이빵. 당시 최고 인기 개그맨 김국진 씨 캐릭터가 들어간 빵이었습니다. 특히 빵 속에 들어있는 국진이 캐릭터 스티커를 모으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예, 하루에 50만 개 이상씩 팔리면서 부도 직전이었던 제빵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가요. 빵까지 출시될 정도로 인기였던 개그맨 김국진의 유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라? 2번 밤새지 마란 말이야. 3번 별들에게 물어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아닌 것을 보내주시면 또 추억의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019년이에요. 6월 마지막 주 4위 곡입니다. 전소미 씨 솔로 데뷔 음반이고요. 프로듀서 테디 씨와 전소미 씨가 함께 작업을 한 곡입니다. 벌스데이 제목 이 벌스데이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전소미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벌스데이 이어드려.

시간을 다시 돌려봅니다. 1999년으로 넘어갈게요. 1999년 6월 마지막 주 3위 곡입니다. 임창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임창정 씨 하면 절절한 발라드 먼저 떠오르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신나는 댄스곡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타이틀곡은 발라드, 후속곡은 댄스. 이게 그 시절 약간의 공식이랄까요. 임창정 5집 수록곡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19년 3위 곡 만나볼게요.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장범준 당신 가는 천천히가 3위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 위로와 회복을 얻는 소중한 일상을 표현한 곡이고요.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곡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 역시 장범준 씨가 직접 제작했다고 하니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당신과는 천천히 이어집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1999년입니다. 6월 마지막 주 2위 곡은 김현철 연애. 제목부터 전주부터 예 너무 대놓고 연애죠. 김현철 7집 타이틀곡이고요. 이 앨범 제목이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전에 이미 이런 제목이 있었네요. 김현철 연애.

과거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입니다. 2위 곡 만나볼게요. 청하

랩핑 2위입니다. 앨범의 주제가 변화와 성장인데요. 이별 후에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다. 이런 성숙한 메시지를 가사에 담았습니다. 랩핑이라는 가사에 맞춰서 손가락을 튕기는 포인트 안무 다 기억하시죠? 이어서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999년부터 발표합니다. 1999년 6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핑클 영원한 사랑. 당시 초중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노래죠. 내가 효리, 너는 유리, 너는 이진, 넌 옥주연. 멤버 정해서 안무하고 노래하고 마지막에 약속해줘, 이게 또 활용 점점이었죠. 자, 99년에 이 노래로 장기자랑했던 소녀들 잘 살고 있지요. 영원한 사랑 이어집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 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0: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오늘은 1999년 그리고 2019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999년 당시 국진이빵이 나올 정도로 최고 인기였던 개그맨 김국진의 유행어가 아닌 것. 어라? 밤새지 마라 말이야. 별들에게 물어봐. 중에서 정답은 3번 별들에게 물어봐. 이건 이경규 씨의 유행어였습니다. 바보 분장하고 나오던 당시 김국진 씨 인기는 개그맨뿐만 아니라 가수 배우 다 합친 연예계 통합 1위로 꼽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추억의 빠유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만나볼게요. 2019년.

2022년 6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짐살라빔 짐살라빔 예, 레드벨벳 짐살라빔입니다. 이 제목 짐살라빔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면 짐살라빔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같은 주문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쓰였던 이 곡에서는 마음속 깊이 감축해둔 꿈을 좀 펼쳐보자 라는 주문으로 나옵니다. 중독성이 어마어마하죠. 레드벨벳 짐살라빔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

0: 하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1: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말이 2016년 상반기 마지막 주말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영스 가족들에게도 여러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추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좋았던 일보다 안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머리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사진첩을 다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했던 일들이 잔뜩 저장돼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억이 달라지셨나요? 영수와 함께하며 즐거웠던 추억을 곱씹으며 2026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해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신지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제 상반기 별점을 매겨본다면 5점 만점에 4점? 3.5점 줄까 4점 줄까 했는데 4점? 네. 그 이유는 3.5점 줄게요. 하반기를 더 열심히 살라고. 예. 3.5점인 이유는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뭔가 좀 게을러졌었던 것도 있어서 제 그냥 개인적으로 바쁘게 살면서도 쉴 땐 또 너무 게을러져서 제 자신을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선 더더욱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그런 웬디이자 완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탄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탄산처럼 톡 쏘는 매력이 있는 노래, 듣는 순간 짜릿해지는 노래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않길 바싸.
1: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10: 든든하게
9: 집에서도
11: 간편하게
9: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11: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9: 오뎅.
11: 와, 건강한데 맛있네.
1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비벼봐. 비빔밥도
11: 죽이네.
12: 죽이네.
11: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0: 본죽의 비빔밥.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웬디의 영스튜디오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별점 후기를 매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 간 집 앞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만 해도 좋네요. 별점 5점 만점입니다. 별점 1점이요. 제대로 쉬는 날 없이 너무 바쁜 한 주였어요. 이렇게 리뷰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8116님, 이번 주에 같은 빵집만 4번 갔어요. 시간마다 나오는 빵이 달라서 쉬는 날에 마음껏 웨이팅했습니다. 뭔가 완디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원하는 빵을 먹을 수 있어서 별점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빵집마다 다 나오는 빵들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저는 그 시간마다 나오는 빵들이 달라서 다 가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의 꽂히는 그런 빵집이 있으면 어떤 한 빵이 있으면 그걸 질릴 때까지 먹습니다. 여러 개를 사서 얼려놓고 먹는다던가 질릴 때까지 꼭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가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7361님, 월요일부터 출근 버스를 놓쳤는데 다행히 버스가 바로 와서 지각은 안 했어요. 식은땀이 너무 나서 동기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이후엔 지각도 안 하고 야근도 없어서 한 주가 무사히 마무리된 느낌이네요. 별점 3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에 지각을 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마무리가 된 느낌인 것 같고요. 모든 직장인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야근, 지각, 요 두 개. 네. 근데 지각보다 더 싫은 것도 야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빠른 시간 안에 또 퇴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별점과 함께 남겨주세요. 소울의 슬로우.

소울의 슬로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2938님,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정성스럽게 쓰는 편인데요. 예전에 쓴 리뷰에 가게 사장님께서 댓글로 너무 감사하다고 달아주셨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리뷰 이벤트 너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요새 어플 들어가면 알람이 떠요. 평점 남겨는 거가 자동으로 떠서 배달 라이더 분들 평점과 그 가게 평점이 있어서 음식을 배달을 시키면 사진을 그냥 자동으로 찍게 되고 리뷰를 그냥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남겼던 리뷰들에는 사장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건 없었지만 근데 이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하니까 계속 작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이미정님, 요즘 아침에 바게트에 커피 한잔 마시는 거에 빠졌어요. 안에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서 먹을 수도 있고 뜨아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아한 브런치가 만족스러워서 별점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그 제가 너튜브로 그 아침마다 그 친언니 샌드위치 만들어주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본인 것도 만들어 먹고 볼 때마다 너무 예쁘게 해드시고 다양한 맛들로 해드시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나도 언젠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장을 엄청 해놨어요. 저 샌드위치 다음에 도전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미정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재료도 다양하게 바꿔서 먹을 수 있고 뭔가 나만의 그런 행복한 브런치를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리뷰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Bassett featuring Mulan Lee의 Sweet Coffee.

Myself featuring Mulally의 Sweet Coffee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태호님, 아이랑 동네에 있는 무인문구점에 다녀왔어요. 말 잘 들으면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사주기로 했거든요. 말랑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사왔네요. 와이프도 궁금하다고 해서 두 개 사서 왔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별점은 5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말랑이가 진짜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왁부볼 등등. 저 아직 왁부볼은 안 해봤는데 아, 말랑이를 만져봤던 사람으로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SNS 너튜브에 또 많이 뜨다 보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물품이고 두 분 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현님, 별점 3점이요. 퇴근하는 길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하는 걸 봤어요. 초등학생 때 축구선수를 꿈꿨던 시절이 떠오르고 넘어져도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괜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어릴 땐 저렇게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초등학생 때 축구선수를 꿈꾸셨었구나. 멋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차 타고 가면서 뭐 초등학교를 지나치거나 중학교, 뭐 고등학교를 지나치면은 운동장에서 이게 놀거나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한때 저렇게 뛰어놀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막 에너지 밝게 막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으면서 부럽고 좋고. 그래서 저 아이들의 저 행복이 오래오래 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네, 보내주신 사연에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주 리뷰 코너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별점 리뷰를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루시의 MP3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2: 정보.
3: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바로 햄버거죠. 그런데 햄버거는 원래부터 패스트푸드는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햄버거의 시작은 독일 함부르크의 함부르크 스테이크였습니다.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다진 쇠고기로 만든 이 음식을 미국으로 가져왔고요. 미국에서는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부르며 레스토랑 인기 메뉴로 팔았습니다. 이후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패티를 빵 사이에 끼워 먹기 시작했고 전문 체인점까지 등장하면서 햄버거가 지금처럼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패스트푸드의 상징인 햄버거도 처음부터 패스트푸드는 아니었던 셈인 거죠.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한 주의 시작부터 수월했다면 별점 4점, 텐션이 오르지 않아서 별점 1점,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과 별점을 남겨주세요. 리뷰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희연님, 친구처럼 지내는 직장 동료들끼리 만났어요. 부부, 아이들까지 14명 모임인데요. 다들 육아하느라 정신없지만 10년 넘은 인연에 가족 모임까지 하니 너무 재밌네요. 별점 5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직장 동료분들이랑 또 이렇게 아이들까지 가족 모임까지 하는 게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네요. 에, 근데 이게 또 잘 서로가 잘 맞고 잘 지내서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10년 넘은 2년의 가족 모임까지 앞으로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5님, 다 읽었거나 앞으로 절대 열어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이 한가득인데요. 쌓여있는 걸 보면서 늘 중고서점 가서 팔아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실행에 옮겼어요. 책 여러 권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중고서점에 팔고 그 돈으로 부모님 양고기 사드렸습니다. 이번 주 저희 별점은 5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와! 멋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책을 집에다 두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안 읽는 것들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중고서점에 파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물건이 줄질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로 또 부모님 또 맛있는 것까지 사드리고, 크,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정님, 감기도 아닌데 계속 근육통으로 고생 중입니다.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까지 받고 왔네요. 이유도 없이 아픈 게 서러워서 별점 1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요새 날씨가 막 덥고 또 실내는 춥고 요럴 때 몸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러다가 여름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몸살 기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미정님이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무리를 하셨던 걸 수도 있고, 그거를 본인이 머리로는 모르는데 몸이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네,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의 한 줄 리뷰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적재의 요즘 하루.

적재의 요즘 하루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공부 관련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5884님, 수학학원 가야 하는데 너무 귀찮네요. 완디는 이렇게 학원 가기 싫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나요? 별점 2점 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학원은 가기 싫어도 갔죠. 예, 이게 부모님이 다 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좀 생각이 덜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돈을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었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하기 싫어서 공부가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그냥 잠깐 쉬고 15분 동안 뭐 내가 대신 시간을 정해두고 뭐 그게 1시간 이렇게는 아니고 15분 진짜 많으면 30분 동안 내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노래를 한다던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던가 하고 승환아 내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죠.

30분 뒤에는 꼭 하자. 이렇게. 그 30분을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좀 쉰 다음에 그 뒤에 집중을 딱 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이렇게 했었는데 5884님께 맞는 방법을 또 찾는 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9575님, 본 수업 외에 2시간 더 보강까지 하고 집 가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오늘은 무조건 곱창 먹어야겠습니다. 별점 1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이제 기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날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꼭 잊지 않고 챙겨 드시고요. 이번 여름 아직 더 더워지려면 멀은 것 같은데 우리 잘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일과 별점 후기를 남겨주세요. 듀얼리파의 Levitating.

듀아 리파의 Levitating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한 주 이야기 조금 더 만나볼게요. 6687님, 저녁 운동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 나와서 라디오 들으며 신나게 운동 중이에요. 덕분에 별점 4점. 완디는 운동할 때 어떻게 텐션을 끌어올리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땀을 흘리려고 합니다. 땀 흘리려고 하고, 근데 몸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땐 텐션 어떻게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잘 먹고 잘 자는 거. 잘 자면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컨디션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고 일단 나의 컨디션을 제일 좋게 만드는 거 1번. 2번은 땀을 조금 흘리면 몸에 열이 올라서 약간 도파민이 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하는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운동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잘 자고 운동 가기. 또 8993님 별점 만점 주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첫 중고차를 사서 거제 매미선 구경 갔다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시 듣고 있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한 남자친구에게 힘내라는 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일단 첫 중고차 축하드립니다. 와, 앞으로 그 차를 몰고 또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 같은데 요새 또 거제가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붐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거제가 또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안전운전 하시고 첫 중고차니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타시고 진짜 좋은 추억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813님 초등학생 아들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학부모도 참석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못 봐서 전 못 갔거든요. 내색은 안 하는데 아이가 많이 실망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빵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아이가 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엄마 근데 이 체육대회 부모님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왜 안 와?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뭐 우리 사연자분께서 바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알아서 또 얘기를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렇게 아셨으니 다음부터 이제 가정통신문을 읽으시고 함께 참여를 또 많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7759님 명동에 부모님과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열심히 놀고 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논 것도 좋고 명동에 오랜만에 가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명동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거기 맛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먹거리들도 많고 볼 것들도 많아서 이렇게 또 앞으로도 부모님과 다양한 곳들 방문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로시의 구름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3: 르노.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와인소들이 추천한 라인업으로 채워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가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라이즈의 Get a Guitar 듣고 올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 센스있는남성들을위한프리미엄방탄꼭지
0: 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방탄꼭지
1: 가볍지않아아프지않아프리미엄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하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탄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것처럼 상큼하고 톡 쏘는 노래,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곡을 추천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3부, 4부엔 각각 라인업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 탄산 페스티벌 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평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추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탄산 음료를 못 먹게 하셨어요. 나중에 커서 먹어도 된다고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운동하다가 엄마 몰래 친구 음료를 나눠 마셨거든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황홀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귀엽네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황홀했던 기억이 난다는 게. 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께서 탄산음료를 입에 못 대게 했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셨어가지고서, 그래서 어렸을 때 탄산음료를 못 먹으니까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뭔가를 못 먹게 하거나 하면은 커서 그거를 더하게 되는? 고파하는 그것들을. 그래서 탄산음료를 엄청 마셨는데 지금은 또 엄청 또 조절을 하고 탄산수 정도만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이재훈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이재훈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이명진님 추격자 듣고 싶어요. 친구랑 같이 살게 되면서 둘 다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냉장고에 항상 꽉 채워뒀거든요. 그렇게 한 캔, 두 캔 마시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몸무게느나 추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완전 끊지는 못하겠어요. 탄산음료 러버인 저희는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탄산음료를 저희 멤버 중에서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서 하루에 진짜 탄산유를 집에다가 엄청 시켜놓고 그 멤버와 함께 맨날 마셨었어요. 엄청 많이. 그냥 목 마르면 물을 제가 많이 마시지 않는 타입이라 물 대신 탄산음료를 선택해서 마셨어요. 근데 지금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물보다 목 마를 때 탄산유를 선택해서 마신다는 거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PT쌤께서 탄산음료 끊어야 된다 해가지고 못 끊겠는데 한 모금이라도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끊은 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추천해주신 게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셔라. 탄산수에다가 뭐 예를 들면 홍초 같은 거를 탄다던가 뭐 약간 요새는 뭐 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가루 같은 것도 타서 마실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타면은 탄산음료를 조금 끊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서 건강엔 좋기 때문에 좀 추천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9님 Man in Love 추천할래요. 탄산 페스티벌 하면 청량한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노래가 그 컨셉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이분들 팬이어서 노래를 반복 재생하며 들었거든요. 특히 보컬과 퍼포먼스가 시원시원해서 이번 페스티벌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컬과 퍼포먼스가 시원시원하다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안무 같은 게 다 각도가 많은 분들이 맞아가지고 팀끼리 각도기로 막 재도 막 60도면 60도 딱 이렇게 나오는 팀 중에 한 분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퍼포먼스 진심이셨다. 그리고 무대에 진심이셨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다이너 퀴즈 나갑니다. 이명진님과 6089님이 추천한 노래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분들은 보이그룹이고요. 2세대 보이그룹 중에 칼군무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일명 전갈춤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죠. 내꺼 하자, 파라다이스, Nothing's Over 등등 다양한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힌트는 무한하거나 한계가 없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네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이명진님과 6089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추격자 그리고 Man in Love.

추격자에 이어서 Man in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이너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인피니트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0813님, 탄산하면 모모랜드의 뿜뿜을 빼놓을 수 없죠.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주인님이 탄산을 마시는 씬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유쾌한 컨셉으로 탄산음료 광고도 찍으셨죠. 코를 턱 쏘는 청량감 뿜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요때 예능감이 엄청 또 뛰어나셔가지고서 또 주인님께서 많은 사랑을 받고 탄산음료 광고까지 찍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아, 요 노래는 여름쯤에 한 번씩은 좀 들어줘야 되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모모랜드의 뿜뿜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4: 가격이 착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딱 보리 인어앤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은 탄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제로베이스원의 Feel the Pop 듣고 4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3: 잠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면 우리는

0: 우리나라에서 꼭 챙기는 날들이 있죠. 바로 초복과 중복, 말복을 합친 삼복입니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찾아오는 복날에서 복자는 엎드릴 복자로 너무 더워 기운이 꺾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더위에 지친 몸을 충전하기 위해서 복날이면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었다고 해요. 특히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은 보양식, 팥죽 등 복달인 음식을 먹으면서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열치열의 지혜가 담긴 복날 문화. 올여름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 뜨끈한 보양식으로 무더위 속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추천해 주실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임지선님, 오마이걸의 Dolphin 추천합니다. 바닷속에서 튀어오른 듯한 청량감, 탄산처럼 가볍고 통통 튀는 분위기의 대표곡이죠. 따따따따 동물보라를 일으켜. 이 부분을 들으면 바다를 바라보며 탄산을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물보라가 진짜 생각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 안무도 너무 귀엽고 멤버분들도 너무 예쁘시고 이 노래를 항상 저도 여름 되면은 꼭 꺼내드는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상큼하면서 상큼함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노래랄까?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Dolphin.

0: 보라를 일으켜.
1: 오마이걸의 Dolphin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말랑님 아주 나이스 신청할게요.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솟구치는 이 노래는 청량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곡 전체를 관통하는 빠른 템포와 시원한 가창력은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탄산음료 그 자체입니다. 아주 나이스라고 외치는 후렴구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만큼 짜릿해서 저만의 갈증 해소곡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죠. 요 분들의 곡들은 항상 뭔가 뮤지컬 같은 느낌도 들고, 뮤지컬 보면은 에너지가 되게 좋잖아요. 단체 그런 무대를 하셨을 때 넘버들 들으면 그것처럼 에너지도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기분 좋아지고 노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1628님 음악의 신을 라인업으로 추천합니다. 이 노래는 시작부터 너무 밝고 통통 휘어서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시원한 탄산음료 한입 들어가면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저에겐 이 노래가 그런 존재입니다. 맞아요. 다들 그런 노래 하나쯤 있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뭔가 나만의 어떠한 그런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들이 한 곡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곡들은 좀 대부분 되게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곡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말랑님과 1628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13인조 보이그룹으로 예쁘다, 손오공, 박수, 만세 등등 자체 제작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직접 프로듀싱한 노래를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룹의 이름을 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말랑님과 1628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아주 나이스, 그리고 음악의 신.

아주 나이스에 이어서 음악의 신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도 발표할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바로 세븐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216님,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요. 시원하게 터지는 사운드와 개성 있는 보컬을 가진 이상민님의 청년 보이스가 만나서 들을 때마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엄청난 노래예요. 속 시원한 탄산 페스티벌 노래를 추천다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부터 아 정말 그 목소리 자체가 네, 탄산이 가득한 듯한 그런 보컬 톤이신 것 같고 노래도 너무 신나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그 시작부터가 귀에 딱 꽂히는, 저는 곡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또 정말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럼 저희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올게요.

0: 1588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정.

0: 이모토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도 탄산 페스티벌로 함께합니다. 탄산이 느껴지는 것처럼 톡 쏘고 시원한 노래,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 같은 곡을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웬디의 Young's 틸톤 페이지 Young's Music Festival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김태호의 사랑비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이재율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2: 9, 8, 7, 6, 5, 4, 3, 2, 1.
13: 속보. 오늘도 먹었는데 의사가 뽑은 못생겨지는 음식 1위는 바로 술.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출장간 배디를 대신해서 오늘까지 이재율의 텐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아, 첫 곡은 트와이스의 알콜프리였고요. 10시를 날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도 먹었는데 의사가 뽑은 못생겨지는 음식 1위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아, 뭐 성형외과 의사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이 피부와 노화에 영향을 줘서 외모를 변화시킨다고 경고하면서 얼굴이 못생겨지는 음식 탑5를 공개했는데요. 5위는 라면, 4위는 달달한 디저트류, 3위는 튀긴 음식, 2위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1위는 술이었습니다. 아, 특히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를 푸석하게 하고 주름지게 하는 최악의 음식으로 못생겨지는 음식 최고봉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한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못생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못생기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중기, 강동원, BTS, B 이분들은 애주가라고 합니다. 못생겨지는 음식 1위가 술은 맞지만 또 케바케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못생겨지는 술, 못생겨지는 음식 1위가 술이지만 술을 마시면 또 앞에 있는 상대방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안 좋지만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면서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지지 않게 술은 적당히 마시길 바랍니다. 집이 걸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고요. 오늘은 일주어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저도 먹방엔 진심인 먹보거든요. 먹보끼리 음식 취향이 얼마나 잘 맞을지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재율의 텐! 녹음 시간 맞춰서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 땡튜브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싹 다 볼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0: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잘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목 월드컵. 먹방 월드컵. 네, 먹방 월드컵 함께 할 분입니다. SBS 아들과 딸이 만났습니다. SBS 라디오 게스트를 섭렵한 일주어터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0: 예! Yeah.
1: 아니, 우리 유이디가 너무 텐션이 높으셔서 저도 네. 오랜만에 이렇게 텐션 높여서 인사를 드리네요.
0: 아, 그래요? 이게 원래 텐션을 전 잘 모르니까.
1: 아, 진짜 저번주에 코쿤 오빠 나왔을 때는.
0: 아!
1: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졸렸어. 근데 오늘은 잠이 확 깨면서 여러분 토요일 텐션 네. 올려!
0: 좋아! 가자! 아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고
1: 아 그러니까요.
0: 지금도 혹시 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1: 아 오늘부터 네. 샤브샤브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0: 아 오늘부터군요?
1: 예예예 예,
0: 어쩐지 오늘부터. 아 어쩐지
1: 아 동생
0: 아,
1: 예.
0: 아 오늘부터
1: 네.
0: 아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형이 마운자땡 그걸 맡고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1: 네네 맞아요.
0: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걸 맞는 날이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쿨타임이 돌 때쯤에 바로 배가 고파.
1: 오 그렇대요. 네. 너무 신기해요.
0: 그래서 아무튼 또 일주어터 씨가 다이어트를 네. 지금 지금까지 뺀 게
1: 마운자땡을 뭐.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고
0: 아, 네네. 아직 한 발 남았다.
1: 네.
0: 아직 그렇죠. 한 발 남았다고 생각하고
1: 이제 살짝 너튜버 지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마지막에 상승을 위해서 한 발 남겨놓은 건데 언제 꺼낼지 조금 텀을 보고 있습니다.
0: 뭔가 썸네일이 벌써 좀 기대가 되네요.
1: 제목은, 바로 배 까야죠.
0: 제목은 결국 꽂았습니다.
1: 결국. 바로 나오네 콘텐츠가 역시.
0: 결국 1주 4월 더.
1: 네.
0: 네 그렇죠. 아 문자가 왔습니다. 1940님께서 둘 다 NNC 장인들 아닙니까? NNC 대결 좀 해주세요.
1: 어머머.
0: NNC 자주 하십니까 여기서?
1: 아 여기선 자주 안 합니다.
0: 야 이게 NNC가 사실 개그맨들 죽이자는 건데.
1: 아 그러니까요 너무. 뭐 심지어 월드컵이요?
0: 월드컵 해보시겠습니까?
1: 월드컵?
0: 배성재로 하실래요? 월드컵으로 하실래요? 뭐 사주 보시는
1: 먼저 하실래요?
0: 사주 보시는 분이에요?
1: 잠깐만 시간 좀 끌어봐요.
0: 네, 배성재로 한번 해볼까요?
1: 배성재로 먼저 네. 하실래요? 자 배.
0: 배가 많이 나왔네.
1: 성?
0: 성의 있게 다이어트 하는 게 맞나?
1: 재?
0: 재빨리 마운자로라도 꽂아. 그죠? 그러니까 뭐 대상은 없습니다.
1: 예.
0: 대상은 없습니다.
1: 재였으니까요.
0: 네네네네네.
1: 난 아니겠지?
0: 재였으니까.
1: 그러면은 받고 월드컵.
0: 월드컵 가볼까요?
1: 월급
0: 드
1: 드릴게요.
0: 컵
1: 커플 하실래요?

0: 좋죠.
1: 아, 사랑 얼마면 돼?
0: 너무 좋죠.
1: 아 나쁘셨죠.
0: 근데 이제 월급 드리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여자로서 너무 좋은 이제 누나인데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1: 전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0: 제가 할 수가 없다.
1: 그러니까 이제 네. 뭐.
0: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냥 만나면 만나죠.
1: 아 저의 의미는 네. 이제 뭐 쉬었음 청년이어도 괜찮다.
0: 아
1: 뭐 이런 느낌이죠.
0: 좋다. 누구든지 네. 괜찮다.
1: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0: 아 네네네. 최근에 또 복싱을 배우셨어요?
1: 아 복싱 배웠어요.
0: 뭐 누구 패고 싶은 사람이? 아 잠시만요. 손으로.
1: 자. 네. 원투 후 어퍼.
0: 보통 이 양손을 대면 양쪽을 때리지 않나요? 한 손만 때리시네요?
1: 저 일주일밖에 안 배워가지고.
0: 오른쪽만 때리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아 일주일 배우셨구나.
1: 네네 일주일 배웠어요.
0: 아 근데 뭐든지 일주일만 배우니까.
1: 맞아요.
0: 아 이번 시간에 또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음식에 진심인 저희 둘이 또 이렇게 제가 비교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네. 음식에 진심입니다 저도.
1: 네.
0: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한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먹방 월드컵 이번 주제는 뭐죠?
1: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후보군에 올라온 간식 중 최고의 한국 간식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후보 발표해주세요.
1: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양갱, 후보 2번 약과, 후보 3번 쌀과자, 후보 4번 식혜.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전병, 후보 6번 누룽지, 후보 7번 김부각, 후보 8번 수정과.
0: 야 후보가 쟁쟁합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배디가 진짜 좋아하는 주제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배성재 오라버니가 국뽕에 조금 많이 아,
0: 옛날 과자 좋아하시는구나.
1: 그리고 뭔가 한국을 알리는 K푸드, K간식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0: 아 K를 좋아하시는구나.
1: 맞아요 맞아요. 재우 씨는 어떠세요?
0: 아 저도 K간식 너무 좋아하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도 많이 먹지만 이제 명절에
1: 아 그렇죠.
0: 명절에 명절 어떤 특수가 있기 때문에 쌀 과자나 이런 거 약과 같은 거 평소에는 안 먹다가 명절에 먹으면 또 너무 맛있죠.
1: 맞죠 맞죠.
0: 그리고 전 좋아하는 거 그 약과 중에서도 가끔씩 고깃집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약과.
1: 아, 그 미니 약과처럼.
0: 아, 그거.
1: 포장 낱개로 되어 있는 거.
0: 그거는 진짜 외국 분들한테 어떤 코리안 캔디라고 하고 주면은.
1: 코리안 캔디. 코리안 괜찮은데요? 캔디.
0: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네요.
0: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0: 자, 그렇다면 외국인 친구분이 계십니까?
1: 저는 골대녀 할 때 거기 네. 외국인 분들 팀이 있어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1: 그 팀 외국인 선수분들이랑 좀 친한데 그분들은 거의 한국인이셔가지고.
0: 아, 그쵸.
1: 네.
0: 저도 이제 맥스라고 아는 지금 개콘에도 나오고 했던 아는 어떤 흑인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 친구도 이제 중학교를 남양주에서 나왔어요.
1: 아, 그럼 그냥 한국인이네요.
0: 그죠, 그죠.
1: 조나단 같은 친구구나.
0: 네,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너무 일찍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저보다 좀 더 한국을 좋아하고 같이 고기 먹으면 본인이 항상 자르고 술 따를 때 양손으로 로고 가리고.
1: 아, 이미 한국인이네요.
0: 이게 로고가 손이 크니까 싹 가려져요.
1: 완전 예의 바르네요.
0: 완전 예의 바르. 로고가 싹 가려져요, 진짜.
1: 아, 진짜?
0: 네, 그 정도인데. 한국 음식을 어떻게 그럼 소개한 적도 없겠네요.
1: 근데 뭐 딱히 없던 것 같아요.
0: 원래부터 잘 알고 계시니까.
1: 네네네.
0: 자,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A조부터 대결을 시작합니다.
1: 네, A조 후보 1번 양갱입니다.
0: 네.
1: 부드러운 파당금을 굳혀 만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네. 찬성 의견입니다.
0: 네.
1: 설국열차에 나오는 그것! 이라고 해주면 신기해하고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바퀴벌레 아니에요?
0: 거기서? 오히려 그것만은 숨겨야 될 것 같은데.
1: 고기류나 빵류, 식사를 즐기는 외국인들에게 커피나 차 마시면서 한입하기 좋다고 말하면 잘 먹혀요.
0: 아, 그건 그렇다. 네.
1: 팥의 풍미가 깔끔하고 단맛이 은은해서 먹을수록 매력 있어요. 팥 음식이 많은 일본인들은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 역시 또 일주아타님이 먹자랄인 게 이 발음이 되게 좋네요. 연음해 가지고 팥의 풍미.
1: 뭐, 또 배디랑 하다 보면
0: 그냥 뭐 팥의 풍미 이럴 수도 있는데 팥의 풍미.
1: 아니 별걸 다 놀리네.
0: 야. 네. 팥의 풍미. 도라에몽도 네. 아니고. 네. 진짜 그 팥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으니까.
1: 아,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게 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0: 알갱이가 씹히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양갱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아요?
1: 맞아요. 양갱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씹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가끔씩 이제 뭐 밤 알갱이 같은 거
0: 아, 아,
1: 이게
0: 맞아,
1: 꽂혀
0: 맞아,
1: 있는 맞아. 경우도 좀 있는
0: 그런
1: 것 같긴
0: 거는 한데. 이제 고소한 맛을 주는 거니까.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이 설국열차만 말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양갱의 반대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반대 의견.
0: 양갱은 외국인들에게 설국열차를 연상시켜서 탈락입니다. 설국열차 양갱은 벌레로 만들잖아요.
1: 아 그렇죠. 저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이죠.
0: 네. 외국인에게 소개하려면 비주얼도 중요한데 색깔도 거무튀튀 생긴 건 비누 같아요.
1: 오.
0: 먹기 전에 기대감이 안 생깁니다.
1: 아 기대감이 아,
0: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양갱은 당장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데 오. 외국인들은 불호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1: 오.
0: 그런가?
1: 한국에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0: 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뭔가 어린 친구들은 좀 뭐랄까 좀 낯설어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비주얼 많이. 같은 것들을.
1: 근데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이 비비님 덕분에
0: 아
1: 밤양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아. 그게 힙한 음식이 돼버린 느낌.
0: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이미 외국인 분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 양갱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0: 아, 또 노래가 있구나.
1: 이 반대 의견 중에서 기대감이 안 생긴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아. 먹으면 또 반전 매력이
1: 에, 기대치가 떨어지고 생긴 게 비누 같다. 그러면 비누라고 소개하면 되죠. 이게 또? 코리안 비누인데 거품은 잘 안 나지만 이건 맛이 좋다. 한 입 먹어보면 와 비누가
0: 와 한국은 비누도 맛있어.
1: 한국은 비누도 맛있어. 그 옆에 비누 딱 먹었는데 오이 맛이 나. 우와 잔치다. 야 이거 잔치 열렸다.
0: 그럴 수 있네요.
1: 그렇습니다. 후보 1번 양갱이었고요.
0: 네. 그럼 네. 다음 후보 2번 약과입니다.
1: 와.
0: 반죽을 꿀과 조청에 재워 만듭니다. 달콤하고 쫀득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약과는 다른 나라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커피에도 잘 어울려서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좋아요. 미니 약과도 너무 귀엽잖아요. 약과 에피타이저로 먹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정도는 약과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디.
1: 필요한 말일까요?
0: 굳이 안 해도 네, 말라고 봅니다.
1: 필요한, 네.
0: 네. 전통과 역사가 길고 분명합니다. 잔치상, 제사상 올라가던 음식이고요. 동그란 모양은 화합. 풍요를 뜻하고 그 속에 전통 문양은 행복, 번영을 뜻한대요.
1: 어허.
0: 전통 K-디저트로 소개할 만합니다.
1: 아, 다 이게 의미가 있구나.
0: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완전
1: 전통 문양.
0: 고급지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1: 아, 이게 전통 문양이었구나.
0: 자, 반대 의견입니다.
1: 네?
0: 기름 쩜만 나면 되게 별로라서 잘 골라야 함.
1: 맞아. 맞아. 가끔씩.
0: 맞아.
1: 네, 있죠.
0: 이건 설탕을 튀긴 수준이라 칼로리 높은 건 당연하고 그만큼 맛이 진하고 많이 먹기엔 부담스러워요.
1: 아 이거는 많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적당히 먹으면
1: 네,
0: 또.
1: 약과를 보통 많이 먹을 생각을 하진 않죠.
0: 그렇죠. 네. 유행 버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잖아요.
1: 아 그렇죠. 약과가 한번 유행이 돌았었나요?
0: 맞죠. 그래서 막. 뭐야 웨이팅도 있고 택배도 네. 막 주문이 많이 밀리고 막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 약과는 좀 못난이 약과라고 해서 이런 동그란 게 아니라
1: 네.
0: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난 약과들.
1: 아 약간 뭉탱이로 있는?
0: 맞아요. 오. 그런 게 또 유행했었거든요.
1: 그런 거 이제 웨이팅도 자주 하십니까?
0: 잘하죠.
1: 아
0: 좋아해요.
1: 그래요?
0: 네네.
1: 오 참을성이 있네요 그래도.
0: 음식 앞에서 참을성이 음식 앞에서
1: 그렇죠?
0: 좀
1: 그게
0: 있어요.
1: 사실 웨이팅에서 먹는다는 게 진짜 그렇죠. 미식가들이 아니면 하기 힘든 거예요.
0: 네.
1: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과였고요.
0: 네.
1: 약과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단맛이 센 음식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또
0: 근데 약과는 맛이 좋은데 저 찬성에게 네. 마지막에 이 뜻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1: 아, 그렇죠.
0: 네.
1: 의미가 있으니까.
0: 네. 네 후보 3번은요? 3번 쌀과자입니다. 쌀알을 조청으로 뭉쳐 만든 바삭한 전통 간식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외국에 쌀로 만든 과자가 없어서 달콤한 쌀과자는 환장하면 잘 먹을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계속 들어가고 질리지도 않아요. 식감도 좋아서 무조건 해외에도 통할 간식입니다. 요즘 누룽지 과자보다 쌀 알맹이가 살아있어서 먹을 때 입에서 잘 녹고 유행 안 타고 끝까지 살아남는 건 유서 깊은 쌀과자일 겁니다.
1: 오호.
0: 반대 의견입니다. 쌀과자가 한 입 먹고 오! 반응이 나올 정도인가요? 애매한 B급 같습니다.
1: 말이 너무 심해.
0: 듣는 B급 상처야.
1: 아니 지금 B급이 상처받았어요.
0: 네.
1: 상처받았어 나.
0: 한국인들도 어렸을 때나 명절 아니면 잘 안 먹지 않나요? 있으면 먹지 굳이 사 먹고 소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단열재 조각.
1: 아니 왜 이렇게 쌀과자한테만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0: 스티로폼 포장재처럼.

0: 오이고야. 먹을 때 부스러기도 많이 넣고 손에도 묻고 은근 딱딱해서 이가 약하면 못 먹어요. 아니,
1: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나?
0: 아, 좀 악에 바친 할아버지가.
1: 네. 와.
0: 학교 다닐 때 뭐 문학 선생님이나 네. 뭐 좀 한문 선생님.
1: 아, 맞아요.
0: 이런 분들이 이런 쌀가루를 보내주시고.
1: 개량 한복 입으시고.
0: 아,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무기 아티팩트로 이제 단소를 들고 다니시고.
0: 그렇죠.
1: 네. 단소를 들고 다니세요, 항상.
0: 좀 그래서 외국 분들보다는 어르신 분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1: 그렇죠. 아, 근데 이것도 쌀과자도 딱딱한 것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딱딱해서 치아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0: 아, 진짜요? 네. 시간 지나면 또 딱딱해.
1: 어르신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즐기다가 에이징 커브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몇 세 이상부터는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쌀과자 후보 3번이었습니다.
0: 네, 후보 4번 식혜입니다.
1: 네.
0: 엿기름과 밥알로 만든 전통 음료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액상관항 최고.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식혜만한 게 없어요.
1: 그렇죠.
0: 외국인은 왜 밥알이 음료수에 있지? 궁금해하면서 먹을 듯합니다. 밥 먹고 시원하게 먹어주면 소화까지 잘 되는 기분이라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죠.
0: 식혜는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전통 시장표 식혜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면 딱이죠.
1: 아하.
0: 반대 의견입니다. 식혜는 식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씹을 것도 없고 식혜 밥알은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1: 그러게 이거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0: 맞아, 저도 별로 안
1: 특히 좋아해요. 특히 캔으로 된 거 먹을 때는.
0: 맞아, 네. 맞아요. 밥알이 종이 씹는 맛이 납니다. 아, 맞아. 이럴 페이퍼? 때 있어. 이게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식혜 대 콜라 고르라고 하면 의견이 갈릴 것 같아서 자신이 없네요.
1: 와, 식혜 대 콜라.
0: 아, 그런가?
1: 야, 콜라는 근데 이게 너무 월드스타여서.
0: 아, 그렇죠.
1: 그 월드스타 대 이제 나만 아는 가수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식혜 대 콜라. 야, 식혜 같은 경우는 진짜 액상과당 느낌이 좀 확 물씬 나는.
0: 맞죠.
1: 느낌의 그 단맛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 콜의 단맛인가?
0: 뭐 엿기름이 이거 엿기름? 자체가 엄청 달걸요. 올리고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끈적한 거.
1: 엿기름. 그렇습니다. 그럼 에이조에 진출한 양갱 약과 쌀과자 식혜 중에 4강 진출할 후보가 어떻게 될까요?
0: 뭐 저는 있으세요?
1: 개인적으로는 약과.
0: 아, 약과.
1: 왜냐면 그 약과가 아까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말했듯이
0: 맞아, 맞아.
1: 외국 분들이 한국적인 걸 많이 찾을 것 같다. 거기에 좀 많이 부합하는 부분일 것 같고 문양이 너무 이쁘잖아요, 일단.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과 먹을 때 그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 먹는 것처럼 요 모양대로 뜯어서 먹는 거 있죠, 이렇게.
0: 아, 그렇게 드세요?
1: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이빨에다 껴서 먹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맞죠, 맞죠. 어렸을 때.
0: 아, 그래서 전통 약과는 조금 뭐랄까 도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 찬성 의견에도 미니 약과.
1: 아, 미약.
0: 아, 미약은 네. 진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미니 약과 혹시 뭐 몇 개까지 가능하실까요? 익스큐즈가 된다면.
0: 익스큐즈긴 한데.
1: 네.
0: 그래도 한 봉지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
0: 저랑 소수자 인간 사료잖아.
1: 아, 그러니까 저랑 생각하는 봉지가 같을지 모르겠어요.
0: 재밌어?
1: 근데 진짜 이 약과 인간 사료긴 해요, 진짜.
0: 진짜로.
1: 특히나 작은 거는 끝도 없이 들어가죠.
0: 그리고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스몰 토크를 시작하면서 네. 제일 좋은 게 그 작은 다과 같은 거 건네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쵸.
0: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이랑 이제 토킹을 네. 시작할 때 너무 네.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럴 때 약과를 쓱 건네면서.
1: 맞아.
0: 이 AI한테 이 전통 문양은 행복 번영을 뜻한다. 이거를 번역을 해서.
1: 네. 번역을 해서
0: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1: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냥 홍대에서 포교하시는 분 같을 것 같아요. 약과랑 쓱 주면서 혹시 도를 아십니까?
0: 아, 맞네요. 살짝 수상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1: 보통 뭐 헬스장 전단지 돌리시는 분이 이렇게 그렇죠. 붙여서 많이 돌리긴 하죠.
0: 아, 맞네.
1: 네. Do you know though? Do you know though? 네. 아, 일단은 약과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0: 저도 약과는 1등인 것에 찬성합니다.
1: 아, 네. 그러면 약과를
0: 네, 약과는 1등으로 하고
1: 네.
0: 아, 근데 어려운 게 2등이에요.
1: 2등. 아, 그러게요.
0: 혹시 2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혜가
0: 진짜?
1: 드링크니까.
0: 근데 저도 왜요?
1: 그리고 맛이 그리고
0: 신기하네.
1: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맛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쌀이 약간
0: 맞아요.
1: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0: 아, 이게 쌀이 이 외국 분들이 좋아하실까? 비주얼적으로 괜찮을까요?
1: 그러게요. 근데 약간 코리안 어떤
0: 뭐 그 라이스 음료라고 해줄까?
1: 라이스 티? 요 정도?
0: 라이스 티?
1: 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를 막 굳이 번역하고 싶지 않고 막걸리도 막 코리아

0: 하얀 와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걸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대로 식혜.
1: 아 그냥 식혜로.
0: SIKE 식혜.
1: 그럼 사이크 아니야?
0: 아 사이크. 아 사이크.
1: 아 사이크.
0: 드노 사이크.
1: 아니 근데 요즘 외국 분들이 올리시는 네. 그 짧은 동영상들 보면 네. 편의점에서 이렇게 얼음 컵에다가 뭐 바나나 우유 넣고 커피 넣고 이런 거 많이
0: 그쵸,
1: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 식혜를 아. 이렇게 봉지채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0: 오, 좋네, 자료도 좋네.
1: 나쁘지 않잖아요.
0: 그 정도. 그리고 식혜는 또 그 큰 빨대로 먹으면 또 좋겠죠.
1: 아, 네.
0: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작은 빨대.
1: 코리안 버블티네. 잠깐.
0: 아, 그러네. 코버네 코버. 코리안 버블티네요 실제로.
1: 어, 나쁘지 않은데요?
0: 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을 하면은
1: 대만 버블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0: 어 코리아 사이크.
1: 사이크.
0: 먹힐 수도 있습니다.
1: 어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1: 어 그러면은 2등 식혜 가시죠.
0: 2등 식혜.
1: 좋아요.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A조 1위 약과 2위 식혜가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꼬들꼬들한 식감으로 즐겨먹는 해파리 냉채. 하지만 바다에서 해파리를 만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독성이 강해서 긴 촉수의 숨은 독침에 쏘이면 찌릿한 통증과 함께 부종과 발진, 오한과 근육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였는데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늘고 해파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올여름 바다를 찾는다면 해파리 출현 정보도 미리 확인하고 해파리를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0: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이재율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이재율이고요.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1: 네, 비조 후보 5번 전병입니다. 반죽을 얇게 펴 바삭하게 튀겨 만든 전통 과자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저점 매수 시킵시다.
0: 아하.
1: 얇은 반죽은 콰삭 베어 먹을 때 쾌감이 있어요. 고소한 맛이라 자꾸 찾게 될걸요?
0: 그렇죠.
1: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 확실히 서구권에서는 못 먹어본 맛입니다. 희소성이 있어요.
0: 어, 그래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해외에서 오래 산 거?
1: 부럽네요. 네. 저 반대 의견입니다. 전병은 추억과 함께해야 맛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추억이 없네요.
0: 외국인들도 뭐 추억은 있겠죠.
1: 이분 되게 뭔가 그 흥선대원군 느낌으로. 네.
0: 전병과의 추억이 없다는 거죠.
1: 너는 추억이 없어. 네. 이러면서. 네.
0: 외국인들은 추억도 없어.
1: 전병과의 추억입니다. 네. 네. 사면 무더기로 잔뜩 사야 해서 금방 눅눅해집니다.
0: 아,
1: 아 맞아. 이거 낱개로 잘 안 팔잖아요.
0: 낱개로 안 팔아요. 어, 맞아요.
1: 소량으로도 맞아요. 안 팔고.
0: 맞아요.
1: 전병은 벤치 멤버 같은 느낌입니다.
0: 아하.
1: 바삭한 식감 말고는 내세울 게 애매해서 후보에 넣을 수는 있는데 1위로 뽑기는 고민됨. 그런가. 아 뭔가 그래요. 확실히 1위로 하기에는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하죠.
0: 네. 전병은 그리고 약간 그 맛이 김 맛이라 그래야 되나?
1: 맞아요. 그 겉에 김 나는 네. 것도 있고.
0: 김이 이렇게 안에 톡톡 껴져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 맛이 좀 센 것 같고. 김은 맞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전병 안에 있는 김은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0: 아,
1: 그래서 저는 그쵸. 김 없는 전병만 먹긴 하는데.
0: 아, 김 없는 전병?
1: 김 없는 전병은 가운데 그냥 땅콩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0: 아, 땅콩이 네. 들어가 있구나.
1: 그냥 김은 전병도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0: 어, 생강맛, 김맛 이렇게 맛있다는 분들도 있고.
1: 아, 근데 요즘도 많이 드시나 전병을?
0: 그러게요. 전병은 아, 뭔가
1: 제가
0: 저도
1: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0: 길에서 파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시장 가면 많이 팔긴 되니까. 하는데
1: 그리고 살짝 이게 기왓장 느낌이잖아요 모양이. 네. 그래서 뭐 격파놀이도 같이 하고
0: 어 그쵸 그쵸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싹 다 부셔서
1: 네 이걸 받아주시네요.
0: 싹 다 부셔서
1: 네,
0: 먹을
1: 감사합니다.
0: 때도 있고
1: 네.
0: 어 전병이 눅눅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1: 질문에 저희가 내가 바로 느껴져가지고 대답하기가 싫지만 나는 근데 솔직히 반대 의견 읽는데요. 눅눅해지는 게 눅눅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 전병이 눅눅해지는구나.
0: 어, 전병이 눅눅해지는 어, 거였어. 어.
1: 아 근데 눅눅해져요 진짜.
0: 아 그쵸 이제 오래 지나면
1: 어, 그래.
0: 아무래도 밀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1: 전병이 좀 기분 나쁜 게 딱 뜯었는데 좀 조각조각 나 있어.
0: 아~
1: 이러면 또 진짜 아쉽잖아. 그러니까 맛은 똑같은데.
0: 맞아 맞아.
1: 전병 그 모양대로 먹는 게 또 맛인데. 그래서 또 대량 구매의 그 단점이 있고 좀 네. 접근성이 어렵다라는 점이 살짝 맞아. 좀 아쉽네요.
0: 이게 이제 한국인한테 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1: 맞아요.
0: 뭐 질소 이런 거 없이.
1: 맞아.
0: 그냥
1: 그래.
0: 그냥 쌓아서 기왓장
1: 그래,
0: 격파하듯이.
1: 한가는 질소가 없어요. 그러고
0: 맞아,
1: 보니까.
0: 맞아 맞아
1: 맞아.
0: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부서져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1: 맞아요.
0: 네, 다음 후보 또 만나볼까요?
1: 후보 6번 누룽지입니다. 밥을 눌러서 구워 만들어 고소하고 바삭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설탕 살짝 뿌려서 먹어도 맛있고 끓여서 구수하게 먹어도 맛있어요.
0: 아하.
1: 언제 먹어도 맛있는 누룽지가 1등.
0: 음흠.
1: 한국은 밥집인데 한국의 모토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근데 누룽지가 간식이야? 그러고 보니까.
0: 그러게요.
1: 아, 네. 바쁜 아침에 몇 조각 넣고 끓여 먹으면 좋아서 고열량 시리얼 대신 추천해주고 봐요.
0: 아하.
1: 아 시리얼보다 훨씬 낫긴 하지.
0: 그렇죠.
1: 근데 열량은 비슷할 수는 있어요.
0: 그러게요.
1: 근데 이제 영양 성분은 누룽지가 훨씬 낫겠죠.
0: 그렇겠죠.
1: 누룽지 반대 의견입니다. 설탕 뿌려 먹으면 인정이지만 순정 누룽지는 간식이 아니라 그냥 주식이잖아요.
0: 아하.
1: 네. 누룽지를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죠? 눌러서 태운 밥? 그럼 이걸 왜 추천하죠?

0: 해야지 오해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태웠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1: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다 소개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눌러서 태운 밥. 예를 들어 뭐 양갱은 그냥 모아서 뭉친 밥.
0: 아 그것도 그래. 네.
1: 쌀과자는 그냥 엿에 뭉친 쌀.
0: 그렇죠. 네. 식혜는 그냥 액상과당에 쌀 띄운 거.
1: 네, 쌀 띄운 거. 뭐 이렇게 다
0: 그러네요.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그렇네요. 네.
1: 근데 누룽지가 진짜 건강해 보이긴 해요. 생김새
0: 맞아요.
1: 자체가
0: 보는 거는
1: 투박하고 착해 보이는 어떤 맞아요, 사람 같은 맞아요. 느낌.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도 있고요. 설탕 뿌려 드십니까 누룽지?
0: 아 누룽지는 저는 근데 끓여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냥.
1: 그래요?
0: 네네. 그냥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뭔가 한국식 오차즈케처럼. 거기에 오징어 젓갈 이렇게 딱 하나 해가지고.
1: 오징어 젓갈. 네. 플러스 됐고요 지금.
0: 그걸 왜?
1: 또 혹시 더블? 언제까요 여기에?
0: 아 그리고 뭔가 오늘 뭔가 월급을 받았어요.
1: 아 네네네.
0: 그러면 저는 해물 누룽지탕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별미예요.
1: 해물 누룽지탕.
0: 그래서 저는 이런 누룽지 자체를 먹다기보다 요리를 네. 해서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저는 설탕 뿌려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혼자 살 때는 이제 햇땡 즉석밥을 먹으니까
0: 맞아요.
1: 누룽지를 접할 때가 별로 없는데
0: 맞아요.
1: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을 때는 누룽지를 가끔씩 이렇게 엄마가 거기다가 설탕 뿌려가지고 주고 하면 뭐 맛있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생각보다 슴슴해.
1: 슴슴해요.
0: 맞아. 그래서 저도 요리해서 먹는 것 같아요.
1: 네네네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아무튼 약간 좀 청순한 느낌의 누룽지였고요.
0: 맞아요.
1: 네. 다음 후보요.
0: 자 후보 7번 김부각입니다.
1: 후보 7번 김부각이라고 하니까 진짜 정치인 후보 얘기하는 것 같네요.
0: 김에 찹쌀풀을 입혀 바삭하게 튀깁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시 스낵으로 유명한 김으로 만든 거라 거부감도 적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크런치함, 바삭바삭, 화작화작, 짭조름함까지 맛이 독특하고 선물하기도 좋아요.
1: 아하.
0: 외국인 입장에서는 김을 튀기는 것 자체가 신선하지 않을까요? 재밌어서 좋아할 것 같아요.
1: 어허.
0: 짭짤한데 고소하고 중독적이에요. 후보군 중 안주에 가장 적합해서 맥주 김부각 조합을 추천하고 싶어요.
1: 아 맥주에 김부각.
0: 아 김부각도 간단한 안주로 좋죠.
1: 맞아 맞아 맞아.
0: 근데 김부각이 안주로 하기엔 조금 비싸지 않아요?
1: 그렇죠. 식당에서 그렇죠? 내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고
0: 맞아요.
1: 집에서 먹을 때는 뭐 얼마든지 검은 반도체라는 말씀이 있네요.
0: 자 반대 의견입니다.
1: 김이닉스. 네.
0: 김부각은 아기 때부터 조리김 먹이고 적응시킨 다음에 먹여야 할 정도로 적응 먹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 적응 먹기간.
0: 진짜?
1: 전문 용어네요.
0: 그런가?
1: 네.
0: 김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서 대표로 내세우는 건 도전 같습니다.
1: 아하.
0: 김부각 먹으면 앞니에 김 다 끼는 거 어쩔?
1: 맞아. 이게 또 연인 사이나 아니면 뭐 썸 타는 관계에서 먹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0: 뭔가 외국인 남자친구한테 주기에는 조금 그런가?
1: 잘 보이고 싶은데 이제 이에 끼면 좀 그러니까.
0: 김부각은 가끔 생각나지 국민 간식은 아니죠. 과자처럼 먹기에는 한두 조각 먹으면 느끼하고 부담스러워요. 좀 이 느끼할 수 있어요. 이게 기름기가 생각보다 있어서.
1: 그 어찌됐든 튀기는 거니까. 네.
0: 근데 저는 김부각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저희가 지금 만나본 후보군 중에 가장 뭔가 한국 간식 느낌은 안 나긴 하지 않아요?
1: 그쵸. 어떤 전통 음식 느낌이
0: 괜히
1: 아니고.
0: 안 나는 뭔가 맞을 수도 있는데.
1: 근데 오히려 그게 좀 힙하다는 반증 아닐까?
0: 그러니까.
1: 예, 이거는 약간 옛날부터 먹어오긴 한 거지만 전통 음식 느낌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힙하다.
0: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접근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반찬으로 많이 먹으니까. 간식보다는.
0: 진짜?
1: 네. 반찬으로 많이. 안 땡기나요?
0: 저는 간식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1: 그냥
0: 그 봉지 과자처럼.
1: 봉 과자처럼?
0: 네. 왜 자꾸 줄이는 거야, 근데?
1: 간식으로.
0: 진짜 밥이랑 드세요 김부각을 여러분?
1: 저는 이거는 갈리나요 좀? 저는 간식으로 보다는 반찬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진짜.
1: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그 김부각 실제로 이렇게 봉지가 있잖아요. 밥이랑 같이 먹게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0: 그래요?
1: 네. 둘 다 먹는다 그런 것도 있고. 김부각이었습니다.
0: 네. 후보 8번 수정과입니다. 계피와 생강을 달여 만든 향긋한 한국 전통 음료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계피, 시나몬을 더 즐기거든요.
1: 그렇죠.
0: 한국보다 호불호가 더 갈릴 듯.
1: 덜 갈릴 듯.
0: 이 계피를 하긴 카푸치노 이런 데 뿌려 먹거나 시나몬을.
1: 그렇죠. 그렇죠.
0: 한국 전통 음료 중에 향이 제일 풍부합니다. 고급 한정식집 후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대접하기 좋은 음료란 게 증명됩니다.
1: 그렇죠. 한정식집 가면은
0: 마지막에
1: 수정과가 나오니까.
0: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에 이런 거 나오면 매실인 줄 알고.
1: 맞아요.
0: 마셨다가 수정과네.

0: 이렇게 이런 적이 좀 많거든요.
1: 살짝 왜냐면 매실의 그 단맛을 기대했다가
0: 약간 은은한
1: 쌉싸름한 맛이
0: 맞아요,
1: 나니까
0: 맞아요.
1: 특히 고깃집 같은데에 예,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에
0: 그 이렇게 퍼서 먹을 때
1: 예, 살얼음이랑 같이 해가지고 오 매실이다 하고 푹 퍼가지고 들어갔는데 수정과네 그러면은 야 이게 수정과도 분명 맛있는 건데
0: 그렇지 그렇죠
1: 생각한 거랑 다른 맛이 나면 멀미나죠 이거 멀미나요 네 멀미나는 경우 있어요 그치. 실제로
0: 커피랑은 완전 다른 매력이고 식혜보다 네. 개성이 강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1: 아하 개성이 좀 강하죠
0: 맞아요 네. 반대 의견입니다 너무 생강 맛이 진하고 외국인들이 참맛을 느끼기 힘들어요
1: 생강 맛이 진하다
0: 제가 안 좋아하는 향이 그 생강 향인가 봐요
1: 아, 그렇죠. 네. 참맛을 느끼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외국에는 수정과 상위 호환인 뱅쇼가 있습니다.
1: 야,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상위 호환이라고 하셨죠.
0: 비슷한.
1: 근데 비슷한. 이게 지금 반대 의견이라고 해봤자 작가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0: 손사래를 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SS로 먼저 받아요.
1: 아, 그쵸, 그쵸.
0: 네네네.
1: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0: 아, 뱅쇼랑 수정과는 다르죠.
1: 네, 아, 그쵸, 완전 다르죠.
0: 아, 근데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거라는 그런 뭐랄까 공통점은 있는데,
1: 네.
0: 아예 뱅쇼는 와인을 끓이는 거고.
1: 그쵸. 근데 감기 걸렸을 때는 이제 뱅쇼가 좀 따뜻하니까.
0: 뭐야 지금?
1: 그러니까 감기.
0: 뭐 사례주예요?
1: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기본적으로
0: 아 그렇죠.
1: 손발 잘 씻고
0: 아, 그럼?
1: 손발 잘 씻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0: 네. 네. 제가 감기가 진짜 일주일 네. 넘게 안 나요.
1: 감기 걸리면 막 먹기 싫은 뱅쇼도 먹어야 돼요. 저는 감기 안 걸리고 먹고 싶은 수정과 먹겠습니다.
0: 네.
1: 네.
0: 가끔 계피 맛과 향이 진하면 먹다가 코가 아프더라고요.
1: 네.
0: 외국에 사극이 유행했는데 비주얼이 사약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요.
1: 아하. 왕과 사는 남자의 그 마지막 장면에 혹시 그게 수정과였을까요?
0: 그럴 수도 있네. 네. 매실 아니었을까요?
1: 그죠. 뭐 매실이나 수정과나 이걸 스포한다고라고 하시는 분들 네 단종이 죽습니다, 여러분. 네.
0: 완전
1: 네. 비조 일단 만나봤는데 전병 누룽지 김부각 수정과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하.
1: 자, 과연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A조에 비해서 좀
0: 진짜.
1: 약체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0: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A조가 네. 죽음의 조였네요.
1: A조가 죽음의 조였어요. 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A조에 있었고요.
0: 네.
1: 자, 어떻게 B조. 저는 개인적으로는
0: 네.
1: 누룽지.
0: 누룽지?
1: 네. 왜냐면
0: 오히려 써요?
1: 이 순수함이 다른 것들과 조금 비교가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좀 네. 슴슴한 맛으로?
1: 네네. 단맛을 즐기고 싶으면 오히려 뭐 약과를 먹으면 되지. 네, 슴슴한 맛에는 누룽지가 괜찮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고 약간 그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포켓몬으로 치면 EV 같은.
0: 진화가 잘 되는.
1: 네네네. 진화가 잘 되고 테크트리가 좋다.
0: 와, 고급 용어를 네. 자주 쓰시네요.
1: 누룽지
0: 네.
1: 괜찮을 것 같고요.
0: 아 근데 저는 뭔가 네. 이 간식 월드컵이기 때문에
1: 그쵸?
0: 간식 개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누룽지를 이렇게 뜯어서 먹는다? 살짝 상상이 안 돼요.
1: 아 그럴 뭔가, 수 있겠네요.
0: 아 그리고 저는 누룽지가 네. 저는 오늘 얘기해드린 것 중에 누룽지가 식감이 제일 단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어 그쵸.
0: 네, 그래서 간식으로 이런 딱딱한 누룽지를 먹기엔 좀
1: 아 그쵸. 단단한 그리고 지금 일주어터씨 가짜 치아인가요?
0: 네 가짜 치아죠.
1: 아 그렇다면 좀 취약할 수 있죠. 누룽지 취약할 수 있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 계속.
0: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하지 마세요.
1: 거.
0: 예.
1: 네.
0: 누룽지도 잘 못 먹어요.
1: 네. 아니 치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0: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1등은 김부각이다.
1: 김부각이다.
0: 왜냐면 이게 김이 이미 유행하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김밥도 맞아요. 외국에서 완전 장난 아니라면서요.
1: 그리고 김만 사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래서 네. 김 자체가 이미 선물용으로 많이 사가는데
1: 네.
0: 그 김 옆에 이건 김을 튀긴 거래.
1: 와.
0: 하면서 이렇게 껴주면 이게 선물로 나쁘지 않지.
1: 프라이드 김.
0: 그렇지. 프라이드 김이죠.
1: 이거는 프라이드 김이다.
0: 완전 장명도 완전 바로 됐어요.
1: 와.
0: 그리고 김부각이 저는 호불호 없는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외국 감자칩 먹으면 진짜 짜잖아요.
1: 짜죠.
0: 그거에 비해서는 김부각은 짠 것도 아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약간 깊은 맛이 있게 짜니까.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리고 김부각은 짜기도 짠데 어쨌든 그 찹쌀 때문에 고소한 맛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짠 감자칩을 먹는데 이 네. 김부각 먹여주면은 이런 짠 맛이 있어 이러면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라미 한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고.

0: 그렇죠. 바삭함을 느끼는데 식감도 부드러워요.
1: 부드럽고 녹여 먹을 수도 있고.
0: 그렇지.
1: 맞아, 맞아.
0: 몰래 먹을 수도 있어.
1: 몰래 먹을 수도
0: 외국인들도
1: 있고.
0: 외국인들도 수업 시간에 몰래 먹을 수도 있잖아요. 녹여 먹기 좋죠.
1: 네. 김부각 일단 그러면 후보에 넣고요.
0: 네.
1: 자 그럼 전병대 수정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저희가 A조에 식혜를 올렸잖아요.
1: 올렸어요.
0: 근데 식혜랑 수정과랑 비교했을 때 식혜가 훨씬 세지 않습니까? 이 맛의 이 호불호에 대해서는.
1: 그렇죠. 식혜가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서 수정과.
1: 수정과는 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체험용. 그러면 아, 김부각과 누룽지 같이죠. 왜냐하면 일단 음료로서는 식혜가
0: 맞아.
1: 일단 그렇죠. 음료 쿼터제. 음료 쿼터제에서 식혜가 올라갔기 때문에
0: 두 개 올라갈 수 없다.
1: 네.
0: 그리고 율디가 처음에 누룽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1: 네.
0: 1위는 김부각, 2위는 누룽지 가시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조 1위 김부각, 2위 누룽지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현재 두 개의 조별리그를 통해서 네 개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네, 1조에서 약과와 누룽지가 올라왔고요. B조에서 김부각과 식혜가 지금 섞었군요. 이렇게 또.
0: 네네네. 또
1: 야, 체계적이네. 아, 일단 4강인데요. 4강 1라운드 약과 대 누룽지. 어떨까요? 일단 약과는 화려해.
0: 아, 맞아요. 맛도
1: 달고.
0: 화려하고.
1: 일단 생김새도 화려하고.
0: 맞아요.
1: 누룽지는 약간 국밥이에요.
0: 아, 그렇죠. 슴슴하니.
1: 네, 슴슴하고.
0: 그리고 어쨌든 한국인의 주식으로 만든 간식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진짜 딱 뭔가 매력이 그런 느낌입니다. 약과는 뭔가 되게 육각형 남자 같은 느낌. 다 뭐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막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사람 같은
0: 좋고.
1: 느낌. 성격도 좋고. 누룽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성격이 좀 좋고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0: 듬직하고
1: 뭔가 항상 옆에 있고
0: 그리고 그 사람도 좋은데?
1: 네. 그런 사람이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0: 뭔가 약과는 바람 필 것 같아 그러면.
1: 네. 그래서 약과 대 누룽지 육성제 대 배성제다. 아, 6대 배. 야, 6배 대전이네요. 6배 대전.
0: 와, 육성제 대 배성제는
1: 네. 아, 누룽지 유민상이래는 누룽지 유민상이는 그냥 생긴 걸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닮았다고 하시는 그 제가 말한 건 그렇게 비유한 게 아니고.
0: 아 진짜 웃기네.
1: 그 어떤 진짜 여러 가지 메타포를 한 거예요. 6배 대전은 약과 대 누룽지. 누룽지에는 조금 눈이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0: 아 그리고 네. 일단 간식 개념으로 가면 간식은 저는 달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맞네요.
0: 기본 맛은 달달하면
1: 맞네요,
0: 조금
1: 맞네요.
0: 깔고 가야 된다.
1: 간식 영어로는 디저트.
0: Yes.
1: 약과 육성재 씨를 결승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배성재 씨는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럭비 티셔츠를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준결승입니다. 김부각 대 식혜.
0: 네.
1: 야, 이거.
0: 와, 어렵다.
1: 일단은 종목이 너무 다르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0: 맞아요.
1: 음료지만. 네. 어떨까요?
0: 김부각 대 식혜?
1: 김부각은 일단 간식의 어떤 기본 소양 크런치함이 좀 있고요.
0: 아, 그렇죠. 식감이 또 좋네요.
1: 네. 그리고 식혜는 일단 테이크아웃이 가능해요.
0: 맞네.
1: 딱 들고 다니면서 식혜. 이건 식혜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배가 식혜다 이런 것도 있고요.
0: 식혜 다들 좋아하시네요.
1: 그렇죠.
0: 근데 수화물 생각해라. 액체는 많이 못 가져간다. 꽤나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1: 그러게요.
0: 외국 분들이 이제 선물로 가져갈 때 식혜는 못 따먹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완전 예리했다.
1: 저는 김부각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 수화물 때문에.
1: 네, 네. 이게 지금 전 확 왔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식혜는 사실 그 장소 특이가 있는 게. 찜질방에서 먹으면
0: 그쵸.
1: 그 매력이 확 올라갑니다.
0: 외국인들이 찜질방을 또 가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또 거기서 식혜를 딱 먹이면
1: 코리안 스파. 코리안 스파에서
0: 바블티라고.
1: 바블티.
0: 바블티 나 너무 네. 괜찮은데 바블티?
1: 바블 바블팝.
0: 그래 찜질방까지 데려가서
1: 네.
0: 이렇게 소개시켜 주기 너무 좋다.
1: 그쵸.
0: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 서사가 좋네요. 식혜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식혜가 지금 유력한데요.
0: 맞아요. 또 생각해 보면
1: 저는 식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까는 또 김부각이라 하지 않았어요?
1: 지금 바뀌었어요 마음. 순식간에 갈 때 같이 바뀌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식혜로 가시죠.
1: 네. 그렇다면 식혜 결.

0: 자 이제 네. 대망의 마지막 순서 결승에 올라온 두 개의 후보입니다. 약과 대 식혜.
1: 야, 그리고 A조네요.
0: A조에서 네. 두 팀이 올라왔는데

0: 이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과 이런 모양 비슷하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1: 그쵸 그쵸. 마치 이제 경주에 가면 10원빵을 파는 것처럼.
0: 어 그렇죠.
1: 경복궁 앞에서 약과를 판다면 많은 분들에게 좀 익스큐즈가 될 수 있겠죠.
0: 네. 뭘 익스큐즈가. 그런데요.
1: 네. 아 괜찮네요. 이게 진짜 외국인들에게 이거를 소개해 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0: 맞아요.
1: 구구절절.
0: 아 그렇지.
1: 그럴 때 뭔가 아 이거는 한국의 미, 한국의 문양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 어떤 건강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
0: 의미가 너무 좋아.
1: 딱 하면서 약과를 쓱 묶고 더블로 가. 바로 묶고 약과로 가.
0: 아, 두 개로 줘. 네. 짝수는 정업대. 네. 아니, 홀수는 정업대.
1: 홀수는 정업대. 두 개를 딱 내밀면 외국인분들 감동할 수 있겠는데요.
0: 괜찮은데요.
1: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과 대 식혜.
0: 네.
1: 아 어떠세요?
0: 어차피 결과는 제가 정합니다.
1: 그러게요. 더 이제 좀 더 젓가락 끈이 길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긴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네.
1: 결과는 광고 듣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3: 가원
4: 안나입니다.
2: 배송제이 10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앙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4: 미아오의 노래 띠로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5: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1위는 일주어터 씨가 발표해 주시죠.
6: 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 간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

0: 야, 사실 시작부터 강세를 보였던 약과가 야, 모든
1: 이름은 가족들의... 약과지만 에. 에, 결과는 강과였다.
0: 어우약, 어차피 우승은 약과. 네.
1: 아니, 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하네. 오늘 한 100번 줄인 줄 알았어요.
0: 모르겠어요. 꽂히면 하루 종일이에요.
1: 아, 진짜요? 네.
0: 이름은 약과지만 오늘에서는 정말 강과였다.
1: 네.
0: 네, 정말 강과였어요. 아, 일단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어터 씨,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먹방 월드컵 어떠셨나요?
1: 아, 정말 좋은 의미로 힘들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해봤던 먹방 월드컵 중에 네. 가장 텐션 좋고 가장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0: 저도 사실 제가 봤던 월드컵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1: 그래요? 네. 아, 2002년을 안 보셨구나.
0: 2002년 때 너무 어렸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이렇게 흥미진진하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여러분, 오늘이 이재율의 텐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재율의 텐을 하면서 너무 또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미리 녹음해놓은 코쿤 DJ의 마피아 게임 코너가 있으니까 내일 갑자기 쿤텐으로 돌아와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의외로 번아웃이 오기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과만 쫓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주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적재 권진아의 빛나는 당신을 위해로 6월 27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의외로 번아웃이 오기 좋은 시기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할 때라고 하는데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더 잘하려고 계속 달리다 보면 만족을 못 느끼고 금방 지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NS를 끊는 분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번아웃 온 적 있냐 해주셨는데 번아웃... 뭔가 근데 번아웃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 성과가 안 날 때 왜 안 되지? 약간 이러면서 좀 오는 현타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죠. 예. 저도 뭐 한 20대 좀 젊은 20대 초중 아 중후반 뭐 이럴 땐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 번아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남들이 몰라줘도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난 아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잠들게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이엔? 하하잉!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얼마 전 내 생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생일 선물을 기대하라고 하길래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게임기인가 아니면 카메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택배 박스가 도착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는데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 이거 음스 처리기야. 어때? 짱이지?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비의 최고의 선물이었고 황현성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아내분한테 음식물 처리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사연자분이 음스 버리기 담당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굴 위한 선물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있어서 좋다라고 해주셨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 받아본 적 있냐 해주셨는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막상 딱히 막 사실 제가 막 선물 뭐 받고 싶어 하면은 막 그렇게 제가 특정해서 나 이거 받고 싶어 라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필요한 게 좀 없기도 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나 진짜 냉장고 갖고 싶다 해서 냉장고 사주는 친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특별한 거를 받아본 기억은 좀 없는 것 같고 웬만하면 아 그냥 주지 마 나중에 밥 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넘기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제가 어쨌든 생일 즈음에 콘서트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죠 예. 선물이라기보단 그냥 뭔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예. 자, 사연 보내주신 황현성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AOA의 심쿵해, K-Will의 네가 필요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8462님이 사과패드 쓸 때 같이 쓰는 펜슬이 사라져서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도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주문을 다시 하려고 하던 찰나에 쇼파 틈에 빠져있는 걸 딱 발견했습니다. 휴, 진짜 다행이에요 해주셨는데, 쇼파 틈에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흘려놓은 게 참 많죠. 뭐 리모컨도 가끔 없어져서 보면 그 틈에 들어가 있고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자, 잠시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NCT 드림의 캔디 그리고 쿨의 아로아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때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립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

원하시는 분은 뒷미용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로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아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업무 시간마다 라디오와 함께하는 1인이에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노래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점이 듣다 보면 딱 꽂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데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곡이요.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어 플리에 저장하게 된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넷플릭 속에 저장 플리 보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아하님이 넷플릭 속에 저장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노래 소개하면서 처음 듣게 된 곡들 많죠. 예, 엄청 많고 알게 된 노래나 아티스트 중에 기억 남는 저희가 옛날에 그 딘딘의 스케치북이란 코너가 있었어요. 아 크레파스다. 크레파스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뮤지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김수영 씨가 이제 오셨는데 김수영 씨 노래 듣고 제가 와 야 진짜 좋다 해서 예, 기억에 딱 남았던 예, 아티스트 중에 하나고 또 많이 오셨는데 예. 근데 김수영 씨가 저한테는 제일 좀 임팩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잘하셨는데 제 스타일의 노래이지 않았나. 자 아하님이 보내주신 넷플릭 속에 저장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조유리의 Love Shit 그리고 이채연의 No Tears on the Dance Floor입니다.

자, 조유리의 러브쉿에 이어서 이치현의 No Tears on the Dance Floor 듣고 오셨고, 요즘 어떤 노래 많이 듣냐 해주셨는데, 아, 요즘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최근에 신곡 녹음을 한 거 있어서, 그거 좀 자주 듣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또 뭐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막 딱히 막 특출나게 다른 거를 예, 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아하님의 플레이리스트 넷플릭 속에 저장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쉐인 필란의 Beautiful in White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인플란의 Beautiful in White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듣고 오셨고, 제 노래 중에 숨겨진 명곡이라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 지나고 나면 다 좋은 곡들이죠. 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들어봤을 때 뭐 다 좋은 노래고,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누가 좋아하는 노래 이런 거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그거지만 최근에 녹음한 곡이 제가 여태까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기대가 좀 되는. 예. 벌구는 좀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른 게 약간 너무 잘 불러서, 그러니까 너무 잘 불렀다는 게 막 소름 끼치게 잘 불렀다가 아니라 너무 잘 부르려고 약간 노력을 한 느낌이라 약간 너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데, 듣다가 그래서 약간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야, 그럼 가수가 진지하게 잘 부르려고 노래를 부르지 뭐 못 부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너무 선입견이다 이랬더니,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잘 불렀어, 너무 잘 불러서 뭔가 좀 어색하다 이래서 그래. 근데 벌구가 없었거든요 녹음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OST 이렇게 같이 작업했던 분이랑 작업한다고 했던 곡을 최근에 녹음을 한 거라 그냥 진짜 딱 그분은 가수에게 원하는 느낌을 디렉을 이렇게 보셨고 곡을 또 잘 제가 따라서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맞춰가겠죠. 이번에 해보고 만약에 생각했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네 하면은 또 이제 요거랑 지금까지 제가 한 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녹음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원하는 건 한 초가을 정도에 냈으면 좋겠는데, 늦여름 초가을 정도. 자, 이어서 아하님의 플레이리스트. 내 플리 속에 저장해서 펀치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K씨의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 이렇게 세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자, 딘딘의 뮤직하이 2L 3부 버디버디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볼 건데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야근의 민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와 여행 중 반짝이는 야경을 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불빛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밤, 그 뒤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는 새삼 느껴지네요. 저 어른 됐나 봐요. 밤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것들과 관련된 노래를 모아서 밤을 빛내는 것들 플리 만들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야근의 민족님이 밤을 빛내는 것들을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사연자님은 아마 MBTI의 S, 현실적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연처럼 야경을 보며 감탄했거나 현실이 떠올라서 씁쓸했던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업무량이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그들을 보면서 막 어떡하냐, 지금 야근하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딱히 하진 않습니다. 다 하는 거지 뭐. 다 야근하지 뭘.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이지. 막 어떡해, 야근하느라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하는 것 같은. 예. 자, 야근의 민족님의 플레이리스트 밤을 빛내는 것들에서 먼저 들어볼

자, 보이넥스트 OS의 Let's Go See the Stars 그리고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듣고 오셨고, 딘딘과 뮤지컬도 어떻게 보면 밤을 빛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심야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해주셨는데, 심야 라디오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다른 라디오는 심야 아니라 약간 다른 라디오 뭔가 선생님 같을 때도 있고 약간 에너지를 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인데 심야는 그냥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나누게 되는 시간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야근의 민족님의 밤을 빛내는 것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하현상의 등대 그리고 엠플라잉의 블루문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예쁜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만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화려한 빛을 본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늦었을지라도 꾸준함으로 뒤늦게 전성기를 맞이하는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요. 게다가 죽은 다음에 예술성을 인정받는 화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당장의 결과보다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모두 청춘일 거라 믿으며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예뻤던 나이는 언제였냐라고 해주셨는데, 예뻤던 나이? 예뻤던 나이? 7살? 5살? 좀 그래도 그 순수함이 이렇게 있고, 뭔가 되게 그때 천사 같은 짓을 좀 많이 했어요. 막 가족들을 위해 막 이렇게 예쁜 말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때가 제일 그래도 반짝반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등학교 한 캐나다 있을 때? 그때 진짜 막 이 음악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났으니까. 자, 예쁜나이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이무진의 청춘 만화,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자, 이무진의 청춘만화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오셨고요. 먼 훗날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냐 해주셨는데 뭐가 있을까. 그냥

그래도 딘딘은 참 뭐 잘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잘하는 사람이었다? 예, 뭐 다 잘했지 뭐 약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 음악도 진짜 잘했지 뭐 아 진짜 방송도 너무 잘했지 그런 대체 불가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죠. 다 대체가 되니까 사실 세상에 대체 안 되는 게 없기는 하니까. 예, 근데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예쁜 나이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플리에서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그리고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권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삼남 일녀 중 막내딸인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방 두 칸 남의 집살이 하면서도 부잣집 애들이나 봤던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해주실 정도로 막내인 제게 많은 정성을 쏟으셨던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 양념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우리 양념딸이라 부르시며 예뻐해 주시던 아버지. 어릴 때는 당신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70을 훌쩍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께 조금씩 치매 증상이 나타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딸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예요 말씀드리자 울먹이며 딸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졌던 거 아세요? 평생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아버지,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이 양념딸이 곧 찾아뵐게요.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권애용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팀의 사랑합니다까지 듣고 오셨고, 권애용님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하면서 받아본 사연 중에서 좀 많이 좀 감정을 울리는 사연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제가 지금 라디오 그래도 꽤 오래 하면서 제일 좀 센? 예. 자, 치매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불리는데 그쵸, 진짜 가끔 이런 치매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다큐 같은 거 보면 아, 그거만큼 좀 슬픈 게 없죠. 예, 우리 점점 이렇게 연로해 가시면서 좀 예전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예. 자, 누군가에게 참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건희의 가태, 백현의 바래다 줄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nothing with you.
1: Show the shit out!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구름에 많이 과장해서 하는 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슬슬 여름이 진짜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해가 늦게 지고 늦게 뜨다 보니까 이상하게 잠이 줄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안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네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송소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파레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너무 독특하고 재밌죠? 참고로 제가 작업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잠이 엄청 줄었어요.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이 줄면서 하루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잠을 줄이니까 피로 회복이 그만큼 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기력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2시간 동안 애프터클럽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아온 사연들 읽어보면서 떠들고 신청곡도 들어보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설하고 사연 날라온 거 바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김정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청취자예요. 갑자기 땡겨서 저녁으로 미역국 만들면서 흥얼거리며 듣고 있네요. 장 보고 밀린 집안이라며 특별한 것 없이 보낸 토요일이었지만 별일 없는 하루가 문득 감사해지는 하루네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사는 곳은 영국이지만 플레이리스트는 한국 노래로 가득하답니다. 취향은 쉽사리 바뀌지 않나 봐요 하고 길게 보내주셨어요. 애프터클럽 제가 맡은 지 몇 달 됐는데 영국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처음이네요. 저는 영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풍경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미역국 만드셨다고 하니까 뭐 한인마트 같은 게 있으려나요? 제가 알기로 그 해초를 이렇게 다양하게 막 이름 짓고 구분해서 파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인마트가 있어서 미역을 사서 미역국을 끓이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제 플레이리스트들은 대부분 외국 음악이거든요. 영미권 음악들. 근데 김정민 씨는 영국에 지내고 계시지만 저랑 반대로 한국 음악들을 계속 듣고 계신가 봅니다.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일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그리고 이 곡과 더불어 제가 좋아하던 신해철님과 관련된 곡 몇 곡을 더 들려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곡은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라는 곡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더 이전 노래인 신해철의 안녕이라는 곡까지 같이 세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봄.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넥스트 나라라 병아리, 그리고 신해철의 안녕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담이지만 신해철 안녕이라는 곡이 제가 알기로 한국 음악 중에 최초로 영어 랩이 들어있는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됐죠? 목소리 자체가 워낙 명품이셨다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도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박규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업 준비 중이거든요. 학원 수학 강사인데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서 어제 오늘 엄청 바쁘네요. 우리 아이들 힘내서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려면 박규영님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주시면 참 좋겠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말고 이런 공부 배우는 학원에 당긴 적이 있었는데 종합학원이라는 곳이 생겼거든요. 학원에서 뭐 언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종합학원에 당기다가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수학학원 한번 당겨봐라. 그래서 그 동네에 유명한 수학학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가가지고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저는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집으로 전화가 와서 레벨 테스트 결과 거의 다 틀려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는 반이 없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나머지 학원에 가지 않고 과감하게 수학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박규영님, 저 같은 학생이 오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이혜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방탄소년단의 둘, 셋 신청합니다.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너무 배울 게 많고 외울 게 많아서 힘들어요. 흑흑. 그래도 남들 다 하는 일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이게 힘들고 잘 안 돼도 뭐 적응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적응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야간에 카페 알바하시면 공부하는 분들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음료 내리고 계실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카페가 메뉴가 별거 없는 곳 있잖아요. 뭐 커피 메뉴 몇 개 있고 뭐 갈아주는 거 몇 개 있고 이런 카페는 괜찮은데 막 엄청 다채로운 메뉴 막 많은 카페들 있잖아요. 무슨 뭐 말차 푸딩 뭐 머시기 막 프라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카페에서 일하면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거의 아까 수학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듯이 그거 다 외워가지고 사이즈별로 펌프 이렇게 뭐 시럽 이름 이런 거 펌프 숫자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외워서 만들어야 되고 그거 다 외웠다 치면은 한 달 뒤면 또 신메뉴 나와서 또 외워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 카페는 아니길 바라보겠습니다. 아무튼 노고의 위로를 담아서 신청해 주신 방탄소년단의 둘, 셋 그리고 같이 듣고 싶은 룰라의 3, 4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1: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방탄소년단의 둘, 셋, 그리고 룰라의 3, 4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성미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피곤한지 자면서도 잠꼬대를 하는 신랑이 안쓰럽네요. 주말 부부라 남편은 6시에 일어나서 서울을 가야 한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하러 가는 신랑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라고 다정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피곤하면 잠꼬대 하는 게 되게 신기하죠. 저도 잠꼬대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엄청 피곤하면 저는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무슨 말을 하고 옆에서 말을 걸면 대답도 한대요. 서민지님 남편분께서는 어떤 잠꼬대를 하실지 괜히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가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 잘 해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98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님,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신청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죠. 오랜만에 별 사연은 아니지만 보내주신 사연 보고 저도 듣고 싶어져서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컬트 워낙 그 옛날에 이제 한국 가요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랜덤하게 생각난 노래는 외국의 컬츠, C-U-L-T-A-S 그래서 컬츠라는 밴드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그 컬츠 음악 중에 좀 유명한 거 하나 골라서 컬트 음악과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Always Forever라는 곡이고 그렇게 두 컬츠의 곡을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그리고 컬츠의 Always Forever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상당히 다른 두 컬트 컬츠였네요.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문영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교대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랍니다. 방송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에 피곤함을 씻어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사연 날라오는 거 읽고 재밌게 시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힐링하고 피곤함을 씻어내지고 하신다니까 새삼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일 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들 알잖아요. 고생 많으실 텐데 그 부분도 뭔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지희영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구름님. 저번 주는 DMG 다녀왔어요. 라인업에 전자향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때 야작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스피린 소년이라는 곡에 전주만 나와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답니다. 아쉽게 현장에서는 듣지 못했지만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자, DMG에 다녀오신 이유, 자, 사연 신청자 지희영님이 DMG에 다녀오신 이유는 DMG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DMG 피스트레인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에 다녀오신 것 같고 거기 라인업에 전자향이라는 밴드의 그 이름이 있었나 봅니다. 전자향 이 라인업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듣지 못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뭐 지각을 하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자향 과거를 추억하며 전자향을 듣고 싶으셨을 텐데 아쉽게 되었고요. 누구나 이런 거 하나쯤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일할 때 뭐 듣거나 어떤 나이 때 뭘 듣거나 그 음악이 그 어떤 순간에 콕 박혀가지고 그 음악 딱 나오면 뭔가 그 뭉글뭉글한 옛날 그때 기분이 막 나게 되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근데 모든 음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특정 어떤 음악만 어떤 상황과 딱 만나가지고 그 기분을 연상시키는 곡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딱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도 몇 곡이 생각났고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청자분 지희형님께서는 아스피린 소년이라는 곡이 야작을 할 때 대학생 야작하던 시절에 뭔가 순간을 떠올리게 하나 봅니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전자향의 아스피린 소년을 들려드리고 또 저도 전자향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전자향 제가 좋아하던 노래 다른 곡인 나와 산책하지 않겠어요 라는 곡 그리고 저 전자향이니까 검정치마의 어린 양이라는 곡까지 생각나서 두 곡 더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

0: 이어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3: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리프트 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 1부에 이어 자 2부 시작하였고요. 1부에서부터 리프트 클럽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아온 사연들 읽어보면서 신청곡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녹음 방송이라 신청곡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소개되니까요. 신청곡 남기시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방송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7분의 DJ들 사진과 소식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전자양의 아스피린 소년과 전자양의 나와 산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검정치마의 어린 양까지 세 곡 듣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도 마저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9122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낮 시간대에 많이 듣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들어봐요. 좋은 노래들 듣고 있으니 기분도 좋아지네요. 러벌보이 크레이지콰이 신청합니다. 클래지카의 러버보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시는 사연이었습니다. 확실히 낮 시간대에는 뭔가 재밌는 방송 막 코너도 있고 뭔가 텐션도 되게 높잖아요. 재밌는 방송들 많은 것 같은데 늦은 시간대에 물론 되게 신나게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클래지카의 러버보이 신청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클래식 화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이 러버보이가 3집에 들어있는 곡이죠. 1부 마지막 사연으로 읽었던 말 중에 어떤 이렇게 과거에 듣던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들으면 뭔가 기분까지도 그 과거로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곡 중 하나가 클래식 화이의 곡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이자 그런 곡도 있기 때문에 클래식 화이의 다른 곡 또 두 곡 정도 골라서 같이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러버보이가 3집에 있는 곡이니까 거꾸로 이제 2집에 있는 곡인 춤이라는 곡과 1집에 있는 곡 중에 좀 신나는 곡인 스태핑 아웃 광고에도 쓰이는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 곡 더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화의 러버보이, 그리고 춤, 마지막으로 스태핑아웃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음악들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김은하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국 샬럿츠빌에 살고 있어요. 몇 달 만에 한국 방송을 들으니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동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안 들었거든요. 앞으로 종종 들을게요. 유난히 한국이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이 그립네요 라고 하시는 거면 한국이 못 들어오신 지 꽤 되셨나 봐요. 샬럿츠빌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언어 공부를 하러 오셨나 싶기도 하고, 타지에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게 굉장히 서럽고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이정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20살 남학생입니다. 집안이 넉넉치 않아서 끊임없이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저의 이런 사정을 아는 13년 지기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교통비만 들고 오라고 하네요. 친구 정말 잘 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여행 갈 곳 루트를 짜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가는데 벌써 기대되네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읽어보니까 저의 20살, 21살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굉장히 이정범님과 비슷한 뭔가 상황이었고,

없고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없었어요. 막 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 살면서 근근히 일하고 돈 벌고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먹고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라면 그 5그릇짜리 라면을 꼭 사다 줬거든요. 그럼 그거를 부셔가지고 아침에 반 저녁에 반 이렇게 한 일주 반 먹고 그러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여행의 루트를 짜진 않았었는데 이 정범님은 다른 친구분들에게 13년 지기 친구분들에게 1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친구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최근에 에스파와 같은 회사인 후배 그룹 하츠투하츠도 레몬탱이라는 노래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곡과 그리고 또 레몬이라는 제목의 곡인 강지원님의 레몬까지 세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하츠차츠의 레몬탱, 그리고 강지원의 레몬까지 세 번의 레몬 시리즈를 듣고 왔습니다. 앞에 두 곡은 케이팝이고 뒤에 곡은 소위 이제 인디라고 하죠. 되게 부드러운 음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강지원님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워낙 만듦새가 좋은 음악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 케이팝은 길바닥에서도 원하지 않아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지원님이 됐든 다른 처음 들어보시는 음악이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시간 내서라도 찾아보시면 저는 정서할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오는 사연 중에 사연이 없는 신청곡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곡들이 몇 곡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신청곡들과 또 제가 같이 듣고 싶은 곡들을 몇 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번 언제도 한번 틀었던 것 같은데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라는 팀의 석봉아라는 노래를 류진영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유승우 씨가 한번 불러서 약간 알려진 곡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라는 팀 이름은 쿠바의 재즈 그룹이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팀에서 약간 위트를 한 스푼 더해 지은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석봉아라는 곡은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의 고질적 심파인가요? 그 앨범에 들어있는 타이틀곡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되게 그냥 웃긴 노래같이 들리는 곡들이 많은데 잘 듣다 보면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곡들이 많습니다. 약간 B급인 척하는 S급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내주신 신청곡 석봉아와 함께 같은 앨범에 있는 다른 곡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막 위트있고 앨범 딱 보시면 제목부터 웃겨요. 웃기려고 만든 제목 같은 곡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조금은 그래도 서사가 있고 톤이 좀 다운되어 있는 시실리아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석봉아와 시실리아 이렇게 두 곡을 만들어 듣고 오겠습니다.

래프터 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래프터 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블라망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화 그리고 시실리아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사연이 없는 신청곡이었고요. 이런 신청곡이 한두 곡 더 있습니다. 다른 곡으로는 6898님께서 원 리퍼블릭이라는 밴드의 I Ain't Worried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 전 방송에도 원 리퍼블릭의 음악을 튼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 들으시다가 신청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그 방송 때 원 리퍼블릭의 음악을 몇 곡 더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원 리퍼블릭이 아닌 좀 뜬금없지만 원 디렉션의 음악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 디렉션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죠. 미국에도 아이돌, 미국 특유의 아이돌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시다가 이제 각자 솔로 활동도 하시거나 활동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 디렉션이라고 하면 그 제일 유명한 멤버가 이제 해리 스타일스일 테죠. 그래서 원 리퍼블릭 얘기하다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그냥 이름이 비슷한 것을 핑계로 원 디렉션의 음악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신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와 원 디렉션의 퍼펙트라는 곡까지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그리고 원 디렉션의 퍼펙트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사연은 배정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악몽 때문에 자다 깨서 들어왔는데 안 주무시는 분들도 많네요. 음악도 목소리도 모두 모두 뭔가 안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악몽 딱 꾸다가 탁 깨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다양한 것 중에 라디오를 틀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악몽 굉장히 자주 꾸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악몽은 그 꿈 안에서 막 며칠씩 있는 꿈이 있어요. 가끔씩 꾸는 꿈 중에 막 그 꿈 딱 깨서 생각하면은 꿈 안에서 하루 이틀 막 일주일씩 있을 때도 있고 뭐 이것조차도 이제 깨고 나서 뭐 기억이 조작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류의 악몽

몸을 꿨을 때 그 기분은 잘 가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의 나쁜 악몽은 아니었길 바라면서 이 사연과 더불어 사연 없이 보내주신 신청곡인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그리고 악몽에서 달아나기 위해 제가 골라본 비슷한 음악인 브라운 아이즈 올해 최근 앨범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순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이 두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애프터클럽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두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고 또 다른 노래들 내용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은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제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 어디든지 언제든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와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님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방송도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0: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 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메가헤르츠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파워FM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TMI.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 대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Against the Current의 Legend Never Die입니다. e스포츠도 하나의 스포츠로 전 세계 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가 오늘 대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e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롤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4년 만에 한국 대전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이 게임에 대학 생활을 바쳤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게임 자체는 많이 못하더라도 이런 큰 경기들은 한국 팀 경기들은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대회 첫 번째 경기가 우리나라의 T1과 미국 팀 팀 리퀴드의 경기더라고요. T1, 많은 분들이 아는 페이커가 소속된 팀이죠. 조심스럽게 뭐 경기 결과는 저는 뭐 T1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많은 외국인 팬들도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 팬들도 경기를 보러 갈 텐데요. 멋진 경기처럼 멋진 응원 문화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멋진 관광지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이렇게 안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9034님, 한강 피크닉 가서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도시락으로 뭐 싸갈까요? 샌드위치, 유부초밥, 김밥, 주먹밥, 뭐로 할지 고민입니다. 찡디는 한강 피크닉 갈 때 어떤 거 싸가세요? 가신 적 있죠? 가신 적 있죠는? 뭐 오래 전이긴 합니다. 오래되긴 했는데 간 적 있어요. 예. 메뉴요? 아, 그래도 저는 한강 가서 먹는 거 제일 맛있는 거는 김밥 아니겠어요? 예. 김밥 아니면 유부초밥에 한강 라면 드셔야죠. 너무 덥지 않으면

저는 예, 김밥으로 가시는 게 요즘 또 김밥이 날이 더워서 또 금방 쉴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잠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9210님 출산하고 2년 만에 아기랑 처음으로 비행기 타러 가요. 남편이랑 아이랑 저까지 셋이 처음 가는 제주도 여행인데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랑 가기 좋은 제주도 스팟도 추천해 주시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저도 아이가 2년 만이니까 아이가 2살이란 얘기네요. 제가 딱요 나이대 되는 조카랑 제주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사진 찍는 거 혹시 좋아하시면은 그런 아이들과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담아준 스냅 작가분들이 제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현장을 따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아이한테 해녀 복장이랑 그 물질할 때 입는 옷 복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입혀갖고 사진을 찍는데 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스팟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풀 다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팟과 사진과 추억이 한 번에 해결이 될 거예요. 고우림님, 매일 아침 새벽 수영하러 가면서 포근한 목소리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 남겨요. 시댁 조카 결혼식이라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들어왔네요. 언제나 포근한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찡디는 목소리 관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관리를 한다라기에는 우리 펌펀에서도 제 컨디션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그냥 집 가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말의 총량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노래 두곡 띄워드릴 건데요. 먼저 고동욱 님이 신청한 핑클의 루비,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핑클의 루비,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4592님, 요즘 옷 사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티셔츠도 5장, 반바지도 3장, 셔츠도 2장 새롭게 구매했는데요. 문제는 예쁘게 입고 나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 갈 때도 예쁜 옷 입고 가면 자꾸만 약속 있냐고 물어봐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이번엔 새로 산 것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당당하게 입고 가볼까요? 찡디는 옷 산 거 있으면 바로 입고 출근하나요? 저는 바로 입죠. 예. 택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새 옷 사면은 한번 빨고 입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새 옷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뭐 좀 먼지 묻어있고 뭐 화학물질들 붙어있는 거 알고 감안하고 택만 떼고 바로 입습니다. 예. 그 옷 접은 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아요. 새 옷인 거 좀 티를 내는 편입니다. 6184님, 집에서 갑자기 수육 먹고 싶어져서 마트에서 앞다리살 사와서 푹 끓였어요. 주말 아침부터 완전 폭식이지만 행복하면 됐죠? 우리 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도 먹을래 하길래 식탁에 앉혀뒀습니다. 찡디는 수육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 수육이에요. 예. 제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너튜브 선생님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해본 결과 이게 포인트는 센 불에 끓이는 게 아니라 센 불로 좀 하다가 약한 불 있잖아요. 이게 꺼질 듯 말 듯 그 약한 불에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미적지근하게 끓이잖아요. 야, 엄청 부드럽게 완성이 됩니다. 된장 한 스푼 넣으시고요. 이러면 끝이에요. 추천드립니다. 6163님, 최근에 마우스를 새로 바꿨는데요. 클릭도 잘 되고 커서도 잘 움직이는 게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찡디도 최근에 바꿨는데 만족스러운 거 있나요? 서로 제품 공유할까요? 최근에 제가 별다른 소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제가 그걸 샀어요. 그 저당 초콜릿 시럽? 그래서 당이 없는데 당이 한 통에 2g인가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거의 없는데 와, 이 초콜릿 맛이 진하게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에다가 시럽 좀 뿌려서 견과류 넣어서 먹으니까 이거 최고의 간식이지 않나 먹고 있습니다. 저 저당 소스, 저당 초콜릿 시럽 추천드려볼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탄 게츠, 주앙 질베르토의 The Girl from Ipanema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610님, 최근에 친구네 고양이를 잠시 맡아주게 됐는데요. 얘가 얼마나 개냥인지 이름 부르면 저한테 달려오고 잘 때도 제 옆에서 딱 붙어서 자요. 너무 귀여워서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는 게 싫을 정도랍니다. 저 이러다가 고양이 키우게 되는 거 아닐까 몰라요. 찡디는 고양이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도도한 고양이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는데 이런 개냥이들 있잖아요. 옆에 와서 막 부비부비거리고 서 있으면 다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고양이들에게는 너무 매력을 느끼죠. 부럽네요. 황경희님, 요즘 강아지 산책을 산으로 다니는데 산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들으면 좋을 노래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신청합니다. 펀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오늘은 왠지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야, 뭔가 뿌듯한 일정과 행복한 일과를 보내면은 사람이 조금 여러워지고 또 멋지게 되는 것 같아요. 황경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산책 잘하시고요.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목리의 술자리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노래요?
1: 좋다 좋다.
0: 오케이.
2: 노래야.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목리의 술자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 문자 만나볼게요. 정선정님,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는 영화관에서 한가운데 정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은데 친구는 맨 뒷자리에서도 사이드 쪽이 좋대요. 둘이 원하는 자리가 좀 달라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찡디는 영화관에서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H열, J열 여기서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왜냐면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시야각이 확보되는 자리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나서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 사이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친구분 조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5147님, 새벽 기차 타고 본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조용한 객실에서 펌펌 들으니 여행 기분이 물씬 납니다. 오랜만에 기차 타니까 고즈넉하고 좋아요. 기차에선 자판기 과자 뽑아 먹는 것도 꽤 재밌답니다. 찡기는 최근에 기차 타고 어디 간 적 있나요? 아니면 기차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최근에 기차 타고 내려갔던 거는 그때 일 때문이었어요. 예, 대전에 중계하러 갈 때 KTX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뭔가 너무 여유 없이 일로만 타서 좀 아쉬웠는데 기차 타고 좀 멀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부산 가서 바다도 좀 보고 맛있는 밀면도 먹고 그러고 싶네요. 8333님, 와,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부산 명지에 살고 있어요. 야, 부산분이 바로 문자 주셨네요. 아들이 지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어 저희에게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남편이랑 둘이 지금 광안리로 새벽 러닝하러 가고 있네요. 신청곡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입니다. 아들이 떠나야 부부에겐 자유시간이 오고 또 부모님이 여행을 가면 아들에게 자유시간이 오고 서로에게 가끔씩 자유시간 줘야죠. 야, 시원하게 러닝하고 오세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잭스키스의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왔습니다. 이슬님이 문자 주셨어요. 징디, 저는 지금 2차 항암치료 받으러 병원 왔어요. 채혈하려고 기다리는데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도 검사랑 치료 잘 받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디와 친구들 모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름 감기도 조심. 네, 이슬님 오늘 검사 잘 받고 치료 잘 받으시고요. 빨리 원래의 컨디션 또 원래의 몸 상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의 스카이라인, 검정치마의 1시 5분 두 곡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듣고 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 이어서 기차 여행 때 창밖을 보며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레노.
10: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레노.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5: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철도의 날인데요. 요즘 기차를 떠올려보면 아주 조용히 이동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옛날 기차 여행을 떠올리면 조금은 더 낭만 있고 살짝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 같죠? 각자의 기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차 여행 플레이리스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기차 여행 떠오르면서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그때 들었던 노래들 추억과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절대적 파워P님, 페스티벌의 The Way 선곡합니다. 제가 계획이 없는 무계획형 인간이라서 그런지 멀리는 못 떠나더라도 가만히 있다고도 갑자기 훌쩍 떠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해외는 좀 그렇고 해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말도 안 하고 훌쩍 여행을 떠났는데요. 혼자만의 자유가 어찌나 좋던지 힐링 가득한 기차 여행하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혼자 이렇게 떠나보면은

쓰람이 조금은 있는데 그보다는 그냥 완전한 평화, 그리고 오히려 혼자여서 오는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혼자라도 한번 떠나보시죠. 기차형이면 말도 잘 통하고 어딜 가든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환뚱맘님, 저는 지솔의 멀리멀리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회사일로 지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더라고요. 나 어디론가 멀리멀리, 너 없이 나 멀리멀리. 사무실 책상에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마치 기차 여행을 떠나서 창밖을 바라보고 힐링하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올해는 진짜 도전해볼까 봐요. 도전까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환퉁맘님은 네, 지금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어디 좀 떠나가서. 절대적 파워피 환퉁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스트볼의 The Way, 지소울의 멀리멀리 두 곡 들어볼게요.

페스티벌의 The Way, 지소울의 멀리 멀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선곡 만나보시죠. 1호 이사님, 저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기차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엄마가 기차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수로 둘이 여행을 갈 때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엄마랑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사진도 찍고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차 안에서 엄마랑 웃고 떠들면서 대화했던 그때가 지금도 많이 선명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엄마랑 같이 기차 여행 떠나야겠어요. 저는 여행은 아니었는데요. 엄마랑 기차를 탔던 기억이 많이 떠올라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들 3명 해놓고 자판기에서 꼭 유물차 먹고 싶은데 우유를 먹이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둘째인가 막내인가가 자기는 유물차 먹고 싶다고 땡깡 부리다가 우유마저도 못 먹을 뻔했던 그리고 나서 그 막대 과자 아몬드 붙어있는 걸로 사주셨어요. 그거 셋이 쪼르르 먹고 서로 엄마 옆에 앉겠다고 막 싸우고 혼나고 그때가 많이 떠오르네요. 네. 어디드님, 저는 원모어 찬스의 럭셔리 버스 추천합니다.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지는 못하지만 서울로 병원을 갈 때 기차를 종종 타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여행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출장길일 수도 있으니 뭘 하든 어딜 가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어떤 이유로 기차를 타든 그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도 기차를 탈 때마다 여행이라고 생각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참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돈 벌러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장 가는 분들은. 네. 1524 어디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이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원모어 찬스의 럭셔리 버스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원모어 찬스의 럭셔리 버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8929님, 주제를 듣고 생각한 노래는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종강한 그날 친구들이랑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춘천으로 떠났거든요. 그때 다들 옷은 한 벌만 입겠다며 더 챙기지도 않고 그냥 가방 하나씩 딸랑딸랑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춘천 가서 닭갈비도 먹고 스카이워크도 걸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집에 돌아왔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그리워지네요. 기차 안에서 두런두런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기차 타고 춘천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좋다. 예. 딱 춘천에 도착했을 때의 그 해방감과 그리고 살짝의 어색함. 근데 친구들은 옆에 있고, 이 얼마나 설레는 상황이에요, 진짜. 892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펌펌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2부 끝곡으로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3부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샘플에.
1: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2: 카페24 프로.
1: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2: 카페24 프로.
1: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2: 아, 카페24 프로.
1: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3: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한식을 요리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국이 한 소끔 끓고 나면 간장을 조금 넣으세요. 한 소끔,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국이나 액체가 한번 끓어오르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불을 켜고 한참을 펄펄 끓이는 게 아니라 한번 확 끓어오른 직후를 뜻하는데요.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풍미를 살리거나 재료를 살짝 익힐 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죠. 특히 면 요리를 할 때 유용한 단어인데요. 국수를 삶을 땐 한 소끔 끓고 나서 찬물을 부은 다음 한번 더 끓이면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소끔은 한과 소끔을 띄었으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의 공식. 5621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공기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한지 모르지만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가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소중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5년 지기 남사친이 갑자기 너무 스윗하게 잘해줘서 살짝 설렜는데 이런 설렜던 마음을 숨기고 친구 관계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설렜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승미님, 그 남사친이 사연자분한테 이성적인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친구로만 생각 중인데 사연자분이 직진해버리면 사이가 진짜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둘 중 한 사람이 이미 설레는 감정을 확실하게 느꼈다면 친구로 지내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서로의 감정을 숨긴 솔직하지 못한 친구 사이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평생 친구로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번 직진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거든요. 0708님, 남사친한테 설렜다는 건 이미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럴 땐 그냥 고백해보세요.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고 좋죠 뭐. 제가 0708님이랑 비슷한 거예요. 한번 설렜다면 이미 친구로 돌아가기엔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선을 넘었다면은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공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담되님, 제 남자친구는 표현을 참 잘해줍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도 찡순공주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해주고요. 사람들이 많든 적든 찡순이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애정 표현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마다 거침없이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애정 표현이 좀 오글거리고 부끄럽거든요. 둘이 있을 때 들어도 좀 머쓱한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이러니까 진짜로 민망합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더니 삐져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애정 표현이 너무 과한 남자친구와 그런 게 부담스러운 저,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담대님이 저랑 비슷하네요. 아, 저는 이런 표현 같은 게 듣는 것도 뭔가 좀 힘들고 하는 것도 똑같이 힘들고요. 그래도 저는 표현을 하는 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뭐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용기를 내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거는 피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거, 이것만큼은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어쩌라구님, 이제 종강도 했고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동네의 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알바생들이 많아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의지하며 일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 알바생이 저랑 눈이 마주치면 자꾸 씩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파이팅을 외칩니다. 근데 원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오빠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눈이 마주칠 때도 저를 보며 웃고 얼마 전에 단체 회식을 했을 때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알바생이 저한테 말을 따로 걸거나 연락을 하진 않아서요. 이 남자 알바생 왜 저를 보고 자꾸 웃는 걸까요? 관심이 있어서 웃는 거라면 제가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뭔가 플러팅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어쩌라고 님도 똑같이 파이팅 하면은 똑같이 입모양으로 화이팅 이렇게 그 사람에게 외쳐주고 웃어줘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똑같이 나오나. 예. 그냥 처음 와서 친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급할 지나면 또 민망한 상황 벌어질 수 있고 다들 돈 벌려고 모인 자리니까 우선은 똑같이 받은 정도로 돌려주는 걸로 표현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사연 보내주신 부담돼 어쩌라고 님께 사랑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조장혁의 러브송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조장혁의 럽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돈 좀 써 님이요. 저는 요즘 썸남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제 썸남은 진짜 착하고 성격이 좋은데요. 문제는 저랑 만날 때마다 돈을 너무 안 쓴다는 겁니다. 밥도 매번 제가 사고요. 커피도 제가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썸남한테 너는 왜 한 번도 밥을 안 사냐? 물어보니까 썸남이 내가 다음번엔 큰 거로 살게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 후에도 또 계속 저만 돈을 쓰는 중입니다. 저한테 돈을 안 쓰는 썸남 계속 만나도 될까요?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한 번을 안 사요? 저는 이거는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저는 이분이 짠돌이라고만 느껴지는데 남한테까지 지나치게 짠 사람은 전 만나봐야 끝도 안 좋고 아니에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해 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는데요. 제 친구가 남자친구 무리를 술집에서 봤는데 다른 여자들 테이블이랑 합석하는 걸 발견해서 저한테 바로 알려줬거든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나중엔 솔로인 친구가 합석하고 싶다고 계속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했고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히고 합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됐든 그냥 다른 이성과 술집에서 같이 놀았다는 게 화나는데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도 했고 그냥 같이 술 먹다가 헤어진 건데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합니다. 찡디가 봤을 땐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별 사유 아닌가요? 남자친구가 왜 이리 당당한 걸까요? 야, 이건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헤어져도 나는 그렇게 안 슬플 자신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당당한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연에 친구분이 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옆자리 테이블에 있어서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죠. 이런 상황인데 나 다 밝힐 거고 이 친구 서포트만 하고 깔끔하게 나오겠다. 사실 얘기를 하고도 이것도 동의를 얻어야 허락을 받아야만 합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당하면 안 될 때 당당한 거 보면은 저는 남자친구도 이제 이 관계에 그렇게 미련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은 내가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돈 좀 써 장난해 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코너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또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에 열심히 답변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 그동안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속이 시원한 새 코너로 찾아옵니다. 바로 사과하세요 코너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사과해드리는 코너니까요. 사과받고 싶은 사연들 많이 남겨주세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사과하세요 게시판이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WSG 워너비의 우리의 계절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이전 설치는 언제 와?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 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로보소 맛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0: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설가루 0604님이요. 일요일은 해장 수영으로 시작하려고요. 수영하며 어프 어프 호흡하다 보면 간밤에 마신 알코올도 빠져나온답니다. 크크크 라고 하시는데 해장 수영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프 아프 해상 러닝이라는 말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술 마신 다음날 몸도 무겁고 머리도 띵하고 그럴 때 으차 박차고 일어나서 천천히 달리다 보면 땀과 함께 알코올이 쭉쭉 빠져나오면서 띵한 머리도 금방 가벼워진다는 거죠. 주말에 혹시 술 한잔 하셨다면 뻑적지근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알코올이나 독소 빼주는데 땀 흘리는 게 최고랍니다. 해상 수영, 해장 러닝, 해장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휴일 아침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해장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 철판과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김영철의 파워 FM 저도 해장 러닝을 할까요? 김영철입니다.

SBS 동네 한바퀴로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땀 빼면 좋다고 하니까 이거 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사우나도 많이들 가셨잖아요. 찜질방 가거나 오후에 그죠? 아 독소 좀 빼야 되겠다. 그럼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전날 어떤 그 진짜 술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운동하면서 해장 러닝도 좋고 해장 수영. 저도 해장 수영 해봤어요. 예전에 수영도 해봤는데 해장 스트레칭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우리 박슬기도 수영을 하고 있고 제 뭐 초등학교 단짝이자 친구 베스트 프렌드 순옥이도 수영을 하는데 그는 얘기해요. 영철 아침에 막 전날 그렇게 좀 약간 뭐 술 못 가다 그러면 수영하면 막 몸이 리셋된대 다시. 운동이 사실 좋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가벼운 아침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파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Get The Show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0: 호박 퀴즈 있습니다. 철파엠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개상품. 철파엠은 철가루 없이는 안 된다고. 한식엔 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땡땡 세트. 자, 두 글자. 자, 너무 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보수현아야 수수수수파 수현. 임수현 작가니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팀.
0: 아, 두 번째가 아주 세게 나왔죠. 제가 저 발음이 너무 저기 탐나는데요. 제가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1: 팀.
0: 샵1077 아시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리가는 무료입니다. 몇 분 모아서 선물 쏠게요. 3, 4분은 뉴 코너.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줄여서 나진고. 데이브레이크 김장훈,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승우 씨를 만났잖아. 이번 주 우연히 어디서 만났는지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하찮은 고민부터 은근 무거운 고민까지 수다로 풀어보고요. 여러분 스테이 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삼성가전 살 때도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살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 유어 레터.

문자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완전 더워지기 전 바로 지금이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죠. 아, 차로 떠나는 여행 말고 기차 여행 어때요? 그 약간 덜컹덜컹 그 흔들리는 차장 그 소리에 맞춰서 막 조잘조잘 수다를 떨고 사이다와 계란을 까먹는 낭만은 아주 옛날이었고, 저 비둘기 타고 다니던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기차 여행이 있나요? 지금 사이다와 계란을 까먹던 비둘기 하니까 비둘기호, 예전에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그 파란, 찐 파란색으로 된 그 위에는 약간 아이보리로 해서 차, 창가가 이렇게 있고, 그게 여러분 첫 거의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정동준이었어요. 울산에서 청량리까지 올라오면 12시간 걸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강릉을 가는 건데, 와, 그 우리 때 이제 모래시계 예린의 테마 그 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진짜 막상 도착하면 드라마에서 너무 막 그 화려하게 참 예쁘게 이제 온치게 찍었지만 역은 실제로 가면 되게 작은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올 초에 또 갔잖아요. 역은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정동진이 주는 저한테는 그 어릴 때 20살 때였고, 그리고 바다가 막 그 여러분 약간 야금야금 막 너무 오래 아니고 조금 보시다가 또 싹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동진 바다 그 기차 여행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칙칙폭폭 나의 최애 기차 여행지

김미연님이 기차 여행하면 당연히 춘천이죠. 김현철의 노래 춘천 가는 기차도 있을 정도로 춘천은 기차 여행에 딱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멀지도 않아서 당일치기로도 놀고 오기도 좋거든요. 맛있는 닭갈비 먹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쭉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예요. 노래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신청합니다. 제가 뭐 했다고 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기차 여행하면 춘천 가는 기차. 예전에 영화 제목이 좀 정확하게 OST가 춘천 가는 기차긴 한데 조승우 씨랑 김희선 씨가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춘천 가는 기차를 배경으로 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청량리역에서 갔다 왔죠. 몇 년 전에 가서 소양강 스카이워크랑 닭갈비를 먹고 왔고 올해 그 근처에 또 떡볶이집이랑 갈 것도 또 되게 많아. 거기도 갔다 왔고 올해 또 갈 거예요. 저 9월 20일 그때쯤에 제가 이번에 독서대전이 춘천으로 뽑혀가지고요. 춘천에 있는 그 해에 제가 그 홍보대사가 되어서 올해 9월 달에 우리 춘천에서 만나기로 하고 영화 제목은 와니와 준하였어요. 맞아요. 와니와 준하. 아 예전에 그 보고 저도 너무너무 춘천 가고 싶어서 그때는 못 가고 연예인 태고 갔어. 춘천 가서 여러분 닭갈비 소양강 스카이 먹고 이 코스도 좋아요. 저도 해봤지만 미연씨 그죠? 땡큐. 5882번님 얼마 전에 김제로 기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아리랑 문학마을 벽골제 금산사 등 볼거리가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덕분에 천천히 둘러보면서 생각 정리라고 하는데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행에서 사람에게 치여 힘들었다면 김제 완전 강추합니다. 노래는 오웬의 난 당신의 고요함이 들어주세요. 나에게 없는 근데 나에게 가끔 일요일날 찾아왔던 나의 고요함. 아 여러분 진짜 저도 월화수목금 뭐 라디오도 하고 뭐 아영 또 너튜브도 찍고 강연 저도 막 주중은 그쵸 저도 뭐 프리랜서의 삶이지만 저도 벅적벅적 막 사람 만나고 약속도 있고 아 토 일 중에 하루는 막 혼자 보내고 싶거나 저도 혼자 막 기차여행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싶고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여행 가가지고 유명한 여행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은근히 그저 기빨리기도 하죠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없어도 돼? 싶을 정도의 장소를 발견할 때가 있죠. 아 좋다. 우리 김제로 기차에 아 진짜 철가루 대해서도 배우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오대리 등등 내가 따라하려면 따라하려면 나 진짜 건강해야 돼. 나 오래 살아야 돼. 그죠? 8501번님 정선 아리랑 열차요. 매주 토 1과 정선 5일장에 있는 날에만 운행을 하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잘 봐야 합니다. 사실 전 강원도 하면 속초 양양만 갔는데 이번에 정선에 푹 빠졌어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을 지나 민둥산역부터

아우라지까지 이어지는 정선 여행 코스를 즐기다 보면은 어느새 정선의 매력에 홀랑 넘어가게 될걸요. 와, 노래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신청합니다. 8501번님 저도 이거 봤어요. 기차 타면 KTX 잡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한 번씩 쫙 넘겨보면 패키지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봤지. 이게 5일장이 겹쳐서 나오고 어차피 저도 보면서 그래서 했죠. 추중에 어차피 라디오 할 때 못 갈 거니까 토요일 봤더니 여러분 예약 서두르셔야 되는 게 지금 6월 28일 때 좀 보잖아요. 7월달 다 차 있어. 한 8월 이렇게 보면 또 근데 KTX가 또 한 달 안에까지만 예약이 되고 그죠? 아 나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 동해 쪽에서 정동진 지나가는 동해 산타 열차 그것도 있거든요. 그거 안에 그 커피숍 있는 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하나밖에 없고 요거 잘 노리셔가지고 여러분 기차여행들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가루들 자,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 신청곡은요 철가루 8501번님이 신청해주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듣고 올게요.

얼마 전 차장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옆자리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고향이 광주인데 아직도 서울이 어색해. 서울 산 지 벌써 15년이나 됐는데도 왜 이리 어색한지. 차장님 광주셨어요? 저도 고향이 광주예요. 차장님은 서울에 15년이나 사셔서 그런지 사투리가 티가 안 나서 광주인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고향이 같은 걸 알게 된 저희는 더욱더 친해졌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마치면 광주라고 외치고 하이파이브를 하기로 약속까지 했죠. 그렇게 광주를 외치며 친하게 지내던 중 여름 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장님 여름 휴가 어디로 가세요? 뭐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냥 난 고향 가려고. 저도인데. 그럼 우리 시간 맞춰서 같이 갈까? 가족들끼리 인사도 하고 도착해서 점심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 와 좋죠. 그런데 도착해서보단 휴게소에서 점심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막혀도 뭐 2시간이 안 걸리는데 뭔 휴게소야. 보통 1시간이면 가는데. 네? 광주를 1시간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광주광역시가 저는 고향이고 차장님은 경기도 광주시가 고향이었던 거였어요. 둘 다 당연히 같은 광주인 줄 알았다가 아닌 걸 알고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싸운 게 아니고 친해진 거니까 천만다행이라며 둘이 깔깔 웃었네요. 한 번쯤 고향 얘기를 했으면은 다른 곳이란 걸 바로 알았을 텐데 추억 얘기를 꺼낸 만큼 친해지지 못한 게 오해의 원인이었을까요? 아 그래도 여전히 복도에선 광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저희만 아는 웃음을 짓게 되었답니다. 노래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신청합니다. 세상에 우리끼리 우리 둘만 아는 유머가 이렇게 생기면 진짜 급속도로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상을 좀 하셨나요? 반대죠. 저는 못했죠. 저는 진짜 운전 따갈 때 저는 진짜 제가 또 울산이다 보니까 사투리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꼭 반전 있고 하니까 운전을 한 시간 운전을 네가 해 하다가 내가 운전을 잘 못해야 그래서 분명히 결국은 표지로 잘 쓰시다가 15년 참다 결국 운전을 못해서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랬는데 한 시간에서 나도 처음에 뭐지 KTX가 아닌데 경기도 광주였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광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라도 생각했더니 경기도 광주이시. 그렇습니다. 자 선물 챙겨드리고요. 한예슬 그댄 달라요 들으면서 자 저는 2부에 가 있을게요. 개떨이쇼 오늘도 이구동성 퀴즈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시죠. 잠시 후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겟하는 시간, 겟떠리 쇼. 오늘 준비된 겟 상품은요, 철파엠은 철가루 없이는 안되고 한식엔 이거 없으면 안되죠. 김치 세트.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유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 김치 였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오나라 오나라 아주나,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음식 비법으로 받아봤습니다. 아, 집마다 뭐 하나씩 그 킥 포인트 같은 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모르고 이 매콤함과 그 경상도살의 특이 좀 짭조름함도 있지만 어쨌든 침이 지금 약간 고이는데 뭘까 했는데, 액젓인데 그 그냥 엄마가 막 아무데서나 멸치 액젓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기장 대변 쪽에 그 엄마만의 단골집인데 엄마 다른 거만, 아 이건 내 스타일이야 안 먹는다. 그래서 엄마만의 어떤 그 액젓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거래를 하는 그게 좀 하여튼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액젓이 우리 집에 다 비법인 것 같아. 각 집안만의 어떤 뭐 비법들이 있을 텐데. 자, 1146번님은 땅콩 버터라면? 아, 매일 똑같은 라면이 지겹다면 땅콩 버터를 넣어보세요. 면이 70% 정도 익었을 때 국물에 땅콩 버터를 반 숟갈과 고춧가루를 넣고 한번 이렇게 더 끓여주면 묵직한 고소함과 매콤함이 더해져, 아, 탄탄면 같은 맛이 나요. 탄탄면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그게 그 아마 땅콩 버터, 땅콩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고소함이 있잖아요. 고소한데 먹어도 약간 땀이 송골송골 나기도 하고. 땅콩 버터 자체가 사실 뭐 찍어 먹을 것도 많고 빵에 뭐 버터 그죠 발라도 먹으니까 땅콩 버터를 이렇게 활용해라. 맞아, 가끔 아주 똑같이 라면 뻔하죠. 근데 이렇게 약간 어떤 변신 라면 같네요. 자, 아이디 강하다님은 전반죽에 두부 반모요, 김치전 할 때 부침 가루와 감자 전분, 그렇죠, 그 가루를 넣고 두부 반모를 으깨서 넣으면은 이게 또 고소함이 배가 되고 김치의 신맛과 짠맛을 잡아준답니다. 김치전에 부족한 영양소인 단백질까지 보충이 되니까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죠. 두부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그치, 이거 두부를 으깨야 되지. 으깨면서 약간 살 약간 그 전도 좀 토실토실할 것 같고 콩의 어떤 그 고소함과 또 부드러운 아까 또 김치 짠맛을 잡아준다고. 야, 아까 그 땅콩 버터 라면이어서 지금 난리인데. 피자님은 돼지 파? 제 최애 김치는 바로 깍두기인데요. 저희 집 깍두기는 씹고 나면 이 입안의 무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동시에 입안이 개운해지는 맛이 난답니다. 비법은 흔히 이제 뭐 락교라고 불리는 돼지 파. 요거 철없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 락교라면 우리 마늘 그거 된 그건데 그거를 돼지파라고 불러요? 난 이거 잘 몰라. 이거 몰랐어요. 나도 참 모르고 안 먹어본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셀리님은 계란말이에 김치. 평범한 계란말이도 김치가 들어가면 요 감칠맛이 확 살아나고요. 느끼함을 잡아줘서 밥 반찬으로도 정말 최고랍니다. 특히 살짝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넣으면은 이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진답니다. 쉽지만 실패 없는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 근데 사실 계란말이가 안에 그렇죠, 우리 오믈렛 하듯이 뭐 양파 썰고 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믈렛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고 또 이제 매콤한 김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그냥 그 계란말이에 그죠 별의별 거 다 들어가도 치즈도 들어가고 또 케첩을 찍어 먹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김치가 들어간다. 오, that's good. 최정민님은 생강청 한 스푼. 볶음 요리할 때요, 마지막에 생강청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면 이 잡내가 싹 사라지고 풍미가 업업 된답니다. 생강청은 한번 만들어두면 냉장고에 6개월 정도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두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너무 좋네요. 음식에 이렇게 잡내 잡아주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수육 삶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잡내를 잡아주는 청 같은 거 중에서도 또 생강, 그쵸, 예전에 생강을 또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절구방아 작은 거에 막 찌어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저는 생강청 생강 많이 갈아봤어요. 엄마가 옛날에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갈고 하기도 했었는데.

야, 나름 집안만의 비법이 좀 많네요. 워킹위대님은 오이 으깨먹기. 여름에 시원하고 상큼하게 오이를 무쳐 먹거나 냉국으로 많이 먹는데요. 이때 방망이나 칼 등으로 두드려서 불규칙하게 깨뜨려 먹으면 양념도 더 잘 배고 식감도 훨씬 좋아져서 오이의 맛을 200% 더 즐길 수 있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해먹어봤거든요. 저는 누가 반찬을 이렇게 해먹길래 저도 집에 가서 바로 여러분 오이 칼로 예쁘게 총총 있게 뭐 동그랗게 썰고 뭐 가로로 길게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오이 소박이 할 때 뭐 해가지고도 해봤지만 진짜 여러분 막 두드려가지고 해가지고 한 두어 개 해가지고 된장 풀어서 깨소금 뿌려가지고 참기름 등등 무쳐 먹어도 되고 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아까 액젓 넣어서 해도 되고 다 되잖아요. 아 요거는 네, 해먹어봤죠. 진짜 저도 기본적으로 오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 우리 또 JJ님 하나 더 볼까요? 잘 익은 빨간 토마토. 저희 집이 다 맵찔인데요. 매워하는 식구들을 위해 고춧가루 없이 요리를 하지만 이 허여멀건 한 거는 왠지 맛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한 특급 비법이 바로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로 담근 물김치가 색도 맛도 끝내줘요. 토마토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또 맵찔이처럼 저처럼 그냥 멀건 이렇게 뭐 그죠 소고기 묵국 북엇국 이렇게 먹다 보면은 가끔 그 고춧가루 좀 있는 거 먹고 싶은데 또 그거 먹으면 약간 땀이 또 송글송글 나고 아 이렇게 또 방울토마토 활용하는 방법 요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음식 비법을 주제로 철가루들의 식탁 위 특급 비법 살펴봤습니다. 자 선물로 김치 세트 받으실 주인공은요 계란말이 김치 한 번 더 해드세요. 우리 먼저 셀리님 그리고 오이 으깨 먹으시는 우리 워킹 위드님. 자 그리고 잘 익은 빨간 토마토 활용하는 거 이거 좋네요. 우리 맵찔이라고 JJ님 사연 주셨죠. 자 한 분은 두구두구두 땅콩 버터라면 1146번님 이렇게 네 분께 김치 세트 선물 챙겨드릴게요. 스텔라 장의 레시피 노래 듣고요.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주각 퀴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조각조각 따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요.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코너죠. 게시판에 남겨두신 황찬영님의 제보 사연을 먼저 만나볼게요. 엄마가 얼마 전부터 허리가 쿡쿡 쑤시고 아프시다길래 안마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해드릴 수는 없어서 도우미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괜히 샀다고 하시더니 요즘엔 양보도 없이 혼자만 즐기신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네 개 단어를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갈 조각들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기다. 땡달라다. 자, 첫 번째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두 번째 주로 식물성 기름을 써서 버터처럼 만든 식품. 땡가린. 자, 두 번째 단어까지 완성이 됐나요? 세 번째 갑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사람. 땡사. 마지막 하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은 땡업차득. 아, 뭔가 단어가 저는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제 거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 땡달라다. 주로 식물성 기름을 써서요. 버터처럼 만든 식품. 땡가루인.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사람. 땡서.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음. 땡업자득. 자, 이제 땡에 들어갈 조각들. 아, 이어졌나요? 네 글자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 힌트송 잇츠의 땡피아 인더 모닝 듣고 올까요?

이치의 땡피아 인더모닝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합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 땡달라다는 안달라다. 주로 식물성 기름을 써서 버터처럼 만든 식품 땡가리는 마가린.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을 하는 사람 땡사는 의사.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음 땡업자득은 자업자득. 철가루 황찬영 씨가 엄마에게 안마를 해주는 도우미를 드렸다고 했죠. 정답은 안마의자였습니다. 선물 받을 철가루는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4: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0: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6307번님이 철업지는 직접 만들어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나요? 회사 동료들과 단체로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가는데요. 오, 아침부터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처럼 괜히 설레서 출근길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과연 집에서 쓸만한 도마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와,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수수깡하고 차럭 정도. 아, 난 진짜 나는 워낙 이런 쪽으로는 제가 뭐 라디오 하면서 티가 좀 많이 났죠. 제품 만들고 이런 쪽은 안 될 것 같고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뭐 요리 정도인데, 와, 근데 이거 도마 만들기 대단합니다. 송은이 김숙 씨가 옛날에 DIY라고, 그죠? Do it yourself 해가지고 아마 뭐 못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황보도 못으로 이렇게 뭐 판, 그죠? 목공이 같은 거 해가지고 십자가로 된 게 못으로 돼가지고 이걸 저한테 선물 준 적도 있고. 야, 근데 이거 아마 만드는 분들은 애송이라도 막 뜨개질하고 그러는데 여기 또 그저 그 막 해보면 성취감이 또 남다르죠. 어쨌든 그 설렘 가득 너무 좋다. 그 또 괜히 도마 만들고 하다가 또 조심해야 돼요. 다치지 마시고. 6307번님. 1277번님도 하나 더 볼까요? 저는 취준생인데요. 요즘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새벽에도 잠에서 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력서 쓰고 겨우 잠들었네요. 취준생 생활이 길어질수록 불안하고 힘드네요. 얼른 취업되어 마음 편히 잠자고 신나게 놀고 싶어요. 요즘 같은 힘든 날에 오, 철파임 있어서 힘내고 있답니다. 철업지 너무 감사해요. 아, 1277번님. 지금 다 누구나 그럴 테고, 아, 그 불안감 때문에 잠 깨는 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강박에 깨는 거를 받아들일 때 저도 시간이 좀 꽤 걸리긴 했지만, 오히려 안 깨면 어떨 때 내가 여기서 별일 없나 이렇게 푹 자지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깨는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또 잘 버티셔야 돼요. 이 긴 이 지루함을 또 잘 버티고 그래야 또 취업이 됐을 때 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올 그날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1277번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버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브레이크 김장훈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나 지금 진지하냐? 나신 거라면 니네들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0: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단계적으로 평가해 훈련 과정과 자격증 취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운영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청년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는 사실을 알고 용접기사 과정에 참여한 이현 씨는 6개월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기본기를 키웠고 현재는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용접기술사 자격 취득과 함께 후배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자의 길도 꿈꾸고 있다고 하네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의 내일을 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0: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4122번님이 지난주에 철업디가 홈쇼핑에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홈쇼핑 보다가 깔깔 웃은 건 또 처음이었네요. 크크크크. 역시 다 잘하는 철업디. 저도 그날 구매 좀 했습니다. 아, 우리 4122번님 너무 감사하고 구매해 주신 거. 네, 진짜 다들 재밌었다고 그 홈쇼핑 측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매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이제 PD님한테 들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으면 사람들이 그 본대요. 이제 이렇게 제 재미도 왜 이렇게 잘하냐 해서 안 산대. 그래서 그 뭐 다음에 제가 진지하게 할게요. 또 그러면 또 안 된대. 너무 개그맨이 나와서 기대치가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심진아 씨랑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아, 잘하고 왔습니다. 또 뭐 거기서 불러준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또 우리 철가루들 한번 만나주시고 봐주시고.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데브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함께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로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뿌리 인어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누나 안녕. 심각하고 무거운 고민부터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까지 모든 고민 대환영.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고민 해결부터 노래 처방까지 싹 다 해드릴게요. 철파엔 공식, 아 비공식이죠. 비공식 상담가 연희동 강영우 대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붙여서 해야 돼요. 키보디스트 김장원,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톤이 처지긴 처진다 둘.
1: 잠을 못 자서.
0: 아, 네. 아 어떤 일로?
1: 아, 아니 지금 승우 씨 처음에 좀 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뮤지션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늦게 자는 성향이 좀 있는데 승우 씨도 늦게 잤다. 아니 승우 씨는 축구보다 늦게 잤고.
0: 진짜 축구로 보다가.
2: 아, 축구도 네. 봤죠 저는. 네, 네. 이것저것 봅니다.
1: 그리고 저희의 특성이 아 이상하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0: 그래가지고 오히려 잠을... 피곤하면 잠 안 올 때 있죠.
1: 네 맞아요.
2: 맞아요.
1: 몸 상태는 지금 자도 바로 잠들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눈꺼풀도 굉장히 무겁고 한데 잠이 안 와요.
0: 지금 이렇게 해서 고민을 상담하신 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얼굴로.
2: 아니죠 아니죠. 저희... 아니죠 아니죠.
0: 아니 지금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 정도로 지금 잠이 피곤해 잠이 안 와요.
1: 방송 끝나고 또 제 고민 상담 받으러 어디로 온 거.
0: 제가 지금 고민해 드릴게요. 네.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1: 어떻게 할까요?
0: 덜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네. 딱 하시면 돼요.
1: 어떻게
0: 종일 시부리세요. 아니 변준성님이 장원 씨 아내분이 텐션을 더 올리라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네네. 저는 이 두 분의 밑에

0: 밑에 미디움 텐션이 너무 좋아요.
1: 아, 그렇군요.
0: 일요일이라 하이 텐션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처럼 밀고 나가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0: 그렇죠. 네.
2: 밑엔으로 가겠습니다.
0: 아, 밑엔 밑엔. 네,
2: 밑엔.
0: 다른 분이 뭐 또 다른 뭐 모니터라든지.
2: 아, 제가 그 이 방송 다시 듣기로 듣는 거를 옆에서 좀 들어봤어요.
0: 어, 슬쩍.
2: 네, 슬쩍 들어봤더니 제가 이 밑엔 이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0: 이상은
2: 형님이 너무 하이텐이 돼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월권이다.
0: 아, 이기려고 하신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아, 이겨.
0: 나, 거기서 두 톤 올려봐야 나 세 톤 올릴 거야.
2: 그러니까.
0: 자, 나는 진짜 거기서 네. 네. 3420님이 세 분은 혹시 사석에서 따로 만난 적 있나요? 약속 잡아서 식사를 한 적 있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우리가 아직 세 명에서 식사한 적은 없고.
1: 그죠, 없죠.
0: 두 분은요.
2: 아유,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1: 네, 놀러 가기로 했어요.
0: 아, 그래요? 한번. 네. 어, 그럼 한번 나도 끼워야 되겠다.
1: 네. 좋죠, 좋죠.
0: 아, 왜냐면 지금 승우 씨랑 이번 주 한강에서 만났어요.
1: 아, 진짜 웃겨가지고.
0: 뭐, 뭐, 저... 오, 없었어 그때 같이.
1: 그러니까 왜 안 와요?
2: 아, 저 그때
1: 형은?
2: 그 반포지 그쪽 있었는데.
1: 어때? 아, 아, 비슷하게 났네 그래도.
2: 못 보셨구나.
0: 동호대교 쪽으로 나는 이제 어. 반대로 이제 저쪽 네. 대교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1: 형님은...
0: 반대로 이제 성수대교 쪽으로.
1: 그쵸, 성수대교 쪽 그. 약간 그 청담 방향으로 이렇게 어, 뛰고 계셨고
0: 근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네. 저쪽에서 이제 와
2: 아~ 네.
0: 먼저 발견했죠 저를
1: 맞아요
0: 수호가.
1: 저는 약간 그 러닝도 범상치 않았어요 그 패션이
2: 진짜 아, 혹시 빨간
1: 아,
2: 양말
1: 아니 저 사람은 어. 뭐든 간에 한 가닥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인플루언서든지 아, 아니면 그러면... 사람한테 좀 이렇게 앞에 서는 직업일 것 같다
2: 형님은 러닝을 하셨고 여기는 자전거 타고 서로 이렇게 네.
0: 조깅하러 간다고 만났어요
1: 아~ 저도 러닝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 친구들이랑 그 만나서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2: 드라마 첫 장면 같은데요
1: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아, 보통 그렇게 싹 지나가면서
2: 서로 눈빛만 딱 교환하면서 예. 첫 장면 이제 딱 오프닝 아. 시작되는 거죠.
1: 아 처음엔 모르고 지나쳐요. 어, 어. 처음에.
2: 근데 느낌이 뭔가 이상. 어 저분 네. 어디서 본 것 같지? 그, 뭐 이런
0: 낯선 그에게서. 어.
1: 그죠 그죠. 그죠.
0: 옛날에 그 패션 브랜드.
2: 누군가의 향기가 났다.
1: 그러니까.
2: 뭐 이런.
1: 네. 아 근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0: 아니요. 웃겼어요.
1: 그리고 진짜 열심히 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람 쐬고 막 이러고 있어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형님이 너무 회사하게 저를 반겨주셔가지고.
0: 그래서 오히려 또 장훈 씨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 네. 만나니까.
2: 저는 망원지구에 주로 뛰고 아,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가운데서 만나야 되겠네요.
2: 그렇네요.
0: 여의도쯤에서.
2: 그렇죠.
0: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이제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거 슬슬 시작을 해볼 건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철가루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 일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자 우리의 밑엔 밑엔 미디엄 텐션 상담가 김장원 씨 승우 씨 상담해드릴 텐데 자 고민에 어울리는 노래 처방에 같이 있습니다.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 상담 가볼게요. 철가루 김남미 씨의 사연 인데요. 장훈 씨가 읽어볼까요?
3: 저는 대화하다가 생기는 아주 잠깐의 정적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밤에 누우면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시작으로 아, 애초에 그 모임에 나가지 말걸 아니 아니야 차라리 사람들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드네요 쓸데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를 덜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대화 중 정적을 견디는 연습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0: 아, 잠깐만요 이거 사연 누구야 이거 유출된 것 같은데 누가 내 이메일 훔쳐봤어?
1: 아니 저번 주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0: 아, 아 잠깐만 누가 내 일기장을 자꾸 누가 주웠나?
1: 그러니까요
0: 아, 네. 난 진짜 첫 문장에서 네. 어? 나 이런 말을 아예 많이 했거든요 전 정적을 못 참아요
1: 네네
2: 그래서 병인가요?
0: 약간 지병
1: 고치고 싶으세요 근데 형님은?
2: 형님 고치면
0: 저는 직업화돼서
1: 네네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오히려 네.
0: 어 저는 그래서 정적을 참지 못해서 쓸데없는 말을 내뱉곤 한 거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이분의 마음을
1: 네네
0: 저는 사실 제 인생의 8알이 거의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1: 오늘은 사실 저희보다도 영철이 형이 직접적인 네. 뭔가 말씀을 해주실 수도 네. 있어요
0: 둘이 한판 쉬어 내가
2: 고민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0: 이거 아니 그 둘은 어때요? 둘은 정적들을 잘 참죠?
1: 저는 잘 참아요 저는
0: 어떻게 참아?
2: 저는 잘 못 참는 편이에요 저는.

0: 의외로 장훈 씨가 의외로 아까 그 미디움 텐션으로 계속 가는
1: 저도 계속
0: 아니에요?
1: 이렇게 조작 계속 얘기하는 편이고
0: 제가 딱 라디오 딱 나왔을 때 네 분 딱 주는데 딱 그냥 보는데 그냥 장훈이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톤만 낮지.
2: 맞아요. 아니 은근히 그 온에어가 아닐 때도 두 분이서 스몰토크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야 너는 그랬어 이러면은 형 저는 뭐 이렇게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0: 아니 그러니까요. 음식 얘기하면 물어보고도 되게 많아요.
2: 그러니까요. 엄청.
0: 그러면 아까 그 정적을 못 참아서 쓸데없는 얘기 한 적 있다 없다.
1: 아우 있죠 많죠.
2: 네. 후회도 하세요 그러면?
1: 후회도 많이 하죠. 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아는 척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아는 얘기가 나왔어.
2: 아 맞아 맞아.
1: 근데 그럼 이 정적이 싫어서
0: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1: 제가 예전부터 해봤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했는데 그 모임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에 전문가가 한 명 계셨어. 막 이런 거지.
2: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1: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아 이번에 요즘에 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 아는 척을 하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애널리스트야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미쳐갔고 내가 번데기 앞에서 내가
2: 아 네, 너무 뭐 부끄러워 거.
1: 너무 부끄러워.
0: 이분께 드신 좀 팁이 있다면 네네. 이 쓸데없는 얘기가 진짜 쓸데없는 얘기해야 돼요. 할 거면
1: 진짜 가벼운 거.
0: 진짜 가벼운 거. 그리고 실수를 뭐 하냐면 보통 실수가 그런 거거든요.
2: 네.
0: 살 쪘죠. 아, 살 빠졌나?
2: 아,
0: 결혼했죠.
2: 아 최악이야.
1: 금기셔야 돼.
0: 이런 거를 뇌에 일단 넣어놓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2: 사실 궁금한 걸 다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1: 얼마 벌어요? 안 돼, 안 돼.
0: 죄송합니다. 이사 전세. 어디 갔어? 이런 걸 그러니까 빼고 진짜 월드컵 축구 봤어요?
1: 그렇지.
0: 와 진짜 말도 맞아, 맞아, 맞아. 막
2: 가벼운 것들
0: 뭐 뉴스 봤어야 하고 우리가 큰 이 사람한테 지장 없는 거 네. 이런 걸 하고 진짜 정적을 이기려면 절에 한번 갔다 오세요.
1: 무관수행 바로
0: 아니 절 자체가 정적이기 때문에
2: 직관적이다.
0: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좀 아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구나.
1: 중간에 탈출하실 것 같은데.
0: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정적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정적이 딱 생기면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저를 찬스거든요.
1: 아~ 나를 위한 스테이지.
0: 사고 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있죠. 뭐 몸, 결혼,
1: 그래 외적인거나
0: 그런 것만 안 하고 하면은 큰 말 실수하는 거 없을 거예요. 저는 50이 되면서 이제 말 실수는 다 줄였어.
1: 오~
0: 그냥 말은 많은데.
1: 근데 확률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할 확률도 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2: 근데 저는
0: 그거는 맞아.
2: 그 정적을 견디는 연습은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1: 네,
2: 근데 그 전에 내뱉고 후회를 덜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잖아요. 후회는 막을 수 없어서 저는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어떻게든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우와. 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철이 형은 뭐가 있으시냐면요 Just kidding 이렇게 가져가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농담 아이고 농담도 못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1: 그거 잘못하면 혼나겠다.
2: 그러니까 근데 뭐든 간에 조금 내 후회를 줄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결혼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뭐 약간 이렇게라도 하면 좀
1: 제가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0: 그렇지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2: 네.
0: 살이 빠지니까 좀 뭐 그래도 어쨌든 얼굴이 좀 약간 뭐라 그랬지 이쪽 주름하고 이런 게 있는데
1: 역시 팽팽한 게 좋구나 또 뭐
0: 그렇지
2: 그러다가 저스 캐링 하시잖아요.
0: 저스 캐링 아니면 뻥이야.
1: 근데 다음에 안 만날 확률 좀 있습니다.
2: 그쵸,
1: 이러면
2: 그쵸. 아 근데 후회를 좀 어떻게든 덜하려는 노력 정도로 그냥
0: 아니면 마지막 그거는 진짜 후회를 덜하려면 진짜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오늘 또 말실수로 또 했구나. 내일 조금 줄여야지 이런
2: 인정하라.
0: 마음으로
2: 하라. 예.
0: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도 오늘 제가 좀 많이 뛰게 되는데 두 분의 처방송을 한번 들어보죠. 장원 씨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말하지
1: 않아도 알아요.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죠.
0: 이거 누가 가져왔죠?
1: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야, 이게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를 선곡해왔습니다.
0: 오늘 선곡 좀 세다. 이유는요?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승우 씨도 얘기했지만 후회할 일을 일단 안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률을 줄이는 게임을 해보자.
0: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1: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이 쪘으면 쪘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고요.
0: 그렇죠.
1: 네. 그다음에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해서 한 번도 아픈 곳을 짚지 맙시다.
0: 그렇지. 네,
1: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아도 일단은 알고 계실
0: 말하지
1: 겁니다.
0: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괜히 돌려산다고 운동할 시간이 요새 많이 없지?
1: 알고 있습니다.
0: 뭐 이렇게 하면서
1: 그럼요.
0: 왜? 나 살쪄 보여? 아니야. 그 뜻을 한 게 아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1: 알고 있습니다. 네.
0: 좀 약간 노래가 채택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일단 네. 그냥 약간 1차원적으로 일단 집중을 확 시키는 것 같아요.
1: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이제 정서로 승부를 네. 보겠다 이거죠.
0: 더 얄밉지 않아요?
2: 그렇죠.
1: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2: 성시경 선배로 가겠다.
0: 본인은 자 정서를 얘기했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은
2: 전 딱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사연자님.
0: 승우 씨가 정서로 접근할까요? 피카 노래는요?
3: 사랑받고 싶어서
2: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장들레 사랑받고 싶어서인데요. 그게 사실 다 그 어떤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예, 그 사실 이분은 그리고 약간 전 선의로 하시는 거라고 봐요. 대화하다 정적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착해요.
0: 악한 그렇죠. 사람이 없어.
2: 네, 네, 그 대부분 그냥 누군가의 말을 좀 자기가 좀 거들어주려고 대신해주려고 약간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까 사실 근데 뭐 장원영님도 너무 좋은 선곡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너무 그 짐을 혼자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1: 선곡 왜 이렇게 잘해요?
2: 네, 사랑받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아 나래도 이거 틀겠다.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0: 선곡 수준이 예. 너무 높아.
1: 그러니까 예. 너무 1차원이고 여기 너무 고차원이에요.
2: 아 무슨 소리야.
0: 다음 주에 뭐 하는지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1: 사전에 내가 미리 연락할게. 제 거 선곡까지 좀 부탁드려야겠어요.
0: 아 근데 저기 우리 승우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현우 가수 이현우 선배.
1: 네. 네. 네.
4: 안녕하세요.
0: 예. 네. 이현우입니다. 이현우 선배는 라디오를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게스트 고정 게스트 한 적이 예, 있었어요. 예. 노래 나갈 때 현우 형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철이 잘 지냈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정적이 너무 많이 새긴 또 기억이 네.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형 막 그 정적 어떻게 참지했더니 난 영철아 그냥 너랑 노래 말하고 노래 나갈 때 가만히 이 순간이 너무 좋대. 너도 이런 순간을 좀 즐겨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분께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께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적으로 있는 그 순간도 좀 즐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사람이 날 싫어서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정적을 못 견디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정적을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니까
0: 그러니까 이분께 네. 즐기지는 못하되 당분간 정적을 조금 아니면 진짜 혼자 꼬집어봐.
2: 맞아.
0: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좀 해봐봐.
2: 그리고 친구들은 알아요. 다 뭐 본인이 막 말이 많고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1: 그치.
2: 사람 배려하는 애라서 쟤 또 떠드는구나 이렇게 알 거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돼요. 후회를.
0: 아니 두 분의 처방송까지 들어봤는데 자 이제 나진고의 화제 코너죠. 임실왕자 곽상윤 PD의 선택 이망선. 자 과연 어떤 곡을 뽑았을지 우리 임실왕자 기대할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보내세요. 노래는 에이트의 노래 준비했어요. 그 입술을 어떻게 하더라? 그 입술을
2: 처음이다. 이렇게 바뀐 거.
0: 그 입술을 막아본다.
2: 그 어디 CM 속에
0: 나가보자 막아본다. 됐어. 노래 하는 사람 큐. 그 입술을
2: 왠지 그거 같아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0: 듣고 네, 오는
2: 들어보시죠 일단.

0: 데이트 그 입술을 막아본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임왕선 임실왕자의 선택 가볼게요. 자 임실왕자 오늘은 뭐 컨셉이 좀 있나요? 오늘은 어떤 정서적으로 뭐 과몰입 쪽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그냥 감정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1: 객관적인
0: 오늘은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이라면
2: 늘 그랬죠. 늘
3: 전엔 주관적이셨나요?
0: 그지 티났지. 네, 네.
3: 아 제가 뭐 삐진 건 아니고. 네. 네.
0: 삐졌잖아요.
3: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저라도 승우 씨 곡을 고를 것 같은 느낌인데.
2: 아 왜 그러세요 또 왜?
3: 너무
2: 사전 밑밥을 또
3: 선곡에 감동 받아서 오늘 아니,
0: 반 네. 또 반전 또 있으려고
3: 아,
0: 또.
3: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럼 뽑아볼게요. 그의 선택은 자 임실왕자 임왕산의 선택은.
3: 어!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0: 잠깐만요 김장훈
3: 동정인가요
0: 선택됐다 자 본인이 자 저는 저 캐릭터 정확하게 알거든요 자격지심 있는 아이들은 네. 이런 동정도 받아야 돼요
3: 아 감사합니다
2: 당신 당신 밀당하는 거야
0: 당신 임실왕자 왜 이 노래죠 동정인가요
1: 완벽한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객관적으로
3: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을
2: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 당신
0: 기분이 어떠세요?
3: 아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네. 어 저는 사랑 받고 싶어서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와 오늘 나도 이거구나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2: 그럼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랑 받고 싶어서 하는 건 너무 오히려 또 맞는 수도 있지만 네네.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줄이는 연습도 좀 해라.
3: 맞습니다.
2: 그쵸, 그쵸.
0: 다 안다 이거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노래가 오 성시경 강수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가게 됐고요 선물 받을 효과로도 선곡 배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사부 준비할게요 왠지 아시죠 성시경 씨 노래니까요 잘 들어요.

X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측정값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작은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가스 감지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교정체계 코라스 교정인데요. 측정 결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장비를 검증하고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는 코라스 성적서. 가스감지기에 특화된 기술을 확보한 업체에서 코라스 교정을 받는다면 안전이 더 완전해지겠죠?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설사를 멎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고 하니까요. 쌀은 주식을 넘어서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이죠. 지금 서울의 기온이 25.1도고요.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설파에
1: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2: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수정님이 요즘 자주 가는 단골 카페가 생겼는데요. 두 달 내내 아이스라떼를 시켰더니 이제는 제가 가게 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아이스라떼 반쯤 만들어 두세요.
3: 야 진짜 단골이네.
2: 저를 기억해 두시는 거 정말 고마운데 이제 다른 메뉴 먹고 싶거든요. 아 살짝 부담되는 거 뭔지 아시죠?
4: 너무 팔죠.
2: 아 이제 단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슬쩍 준비하는 거 딴 거요 하고 싶은데. 네.
4: 그럴 수도 없고 또.
2: 카페 좋아하시는 스타일?
4: 아 좋아하죠.
2: 장원 씨.
4: 좋아하죠.

0: 장훈씨는 약간 보니까 음식을 먹지만 디저트도 좋아할 것 같아.
1: 아, 디저트도 좋아하죠. 어.
2: 그러니까.
1: 싫어하는 가리는 음식 없습니다.
0: 오, 그럼 디저트 중에서 뭐 어떤 거?
1: 그 당이 좀 덜 들어간 디저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신경을 쓰는
1: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를 집에서 좀 만들기도 하고.
2: 맞아. 네. 팥빙수도 저번 주에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0: 놀랬잖아요.
2: 그러니까요. 그 팥이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직접 삶으신다고.
0: 안 산다고 했더니 아, 안 돼요. 그 삶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커피도 혹시 라떼 안 드시죠?
1: 어, 라떼까지는 먹는데 라떼는 이제 그 오트밀이나 아몬드 밀크로 바꿔서 또 이렇게 아. 우유 대신에
0: 오.
1: 그럼 유당을 좀 줄일 수 있어서
2: 야.
1: 좋습니다.
0: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2: 네. 야.
0: 아니 뭐 진짜 지어내는 얘기 아니죠?
1: 아, 지어내기에는 또
0: 아, 캐릭터 네. 만들려고
1: 말 아닙니다.
2: 그러니까
1: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2: 그러니까 뭐 어. 드라마 캐릭터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대사 따라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0: 어, 나중에 들통 나고 이러면 안 돼요.
1: 알고 보니 설탕 막 이만큼씩 넣어서 먹고.
2: 아, 너무 대단해서 그래요, 너무.
0: 약간 캐릭터 위조설.
1: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0: 아니고요.
2: 이야, 굉장한데.
0: 라떼까지는 드시고 승우는 아메리카노 파예요, 아니면은?
2: 저는 좀 피곤할 때만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0: 그 잠 좀 깨는 효과가 있던가요?
2: 네, 제가 커피가 몸에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카페인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심장 뛰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1: 아,
2: 오히려 피곤할 때 약간 각성시키려고 좀 마실 때가 있는데 보통은 전 차를 많이
0: 마시는 거. 차 파군요. 근데 네. 여기는 이거 어떡할까요? 저 이제 막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1: 저는 네, 당당하게
2: 맞아요.
1: 오늘은 라떼 안 마시겠습니다. 네. 라고 당당하게 내가 소비자고 고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죠.
2: 네. 웬만하면 솔직함이 능사예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1: 네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코너 속의 코너 뭐 되게 많죠, 그죠?
2: 그러니까요.
0: 둘 야. 중에 하나만 골라 ARB. 이번에 철가루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봤어요. 사연을 듣고 장훈 씨랑 승우 씨가 3초 안에 동시에 답해 줄 건데요. 두 분이 과연 3개 질문 중 몇 개의 답이 통할지 지난주 담아뒀죠.
1: 네.
0: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마친 철가루들에게 랜덤 선물 보내드리면서 자 초식에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먼저 한유나님의 사연입니다.
2: 네?
0: 제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는데 며칠 전 신입 직원이 들어와 앉게 됐습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섣부르게 다가가면 오히려 멀어질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이번에 그 신입 직원이 이사하는 걸 하게 됐어요. 축하해주고 싶은데 작은 선물 하는 게 좋을까요? 선물하면 부담스러울까요? 신입의 이사 선물 준다 만다 준다 만다 하나 둘 셋
3: 준다.
0: 오 좋아. 굿다. 두 번째 3300님의 사연입니다. 걷기엔 멀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에는 가까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걸어가다 힘들어서 스쿠터라도 살까 고민 중인데 스쿠터 살까요 말까 살까 말까 하나 둘 셋
2: 말까요.
0: 야, 얘네들 뭐하는 거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2: 야.
0: 자, 세 번째 마지막 안귀영님의 고민. 지방 사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경복궁에 갈 건데요. 소녀시대처럼 놀면서 서울 구경하려고 해요. 한복을 빌려 입을까요 말까요? 참고로 50대입니다. 주책일까요? 자 한복을 빌려 입어라 말아라 빌려 말아 하나 둘 셋
3: 빌려.
1: 빌려! 야 웬일이야.
0: 이거 웬일 아니 점점 아니 두 사람이 뭐 중간중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2: 네.
0: 친해져 가는 것도 저도 보이고
1: 그러니까요.
2: 아, 이 정도면 형수님보다 제가 더 잘 맞겠어요.
1: 아, 살자같이. 좋다.
0: 장훈 씨 이거 원고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와봐.
1: 한 개도 안 맞을 것 같아요.
0: 한복을 뭐 나 저거 빌려 입지마 그러고.
2: 아, 뭐 하재 텐션이 나오피라니까.
0: 아, 근데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2: 예.
0: 어, 저도 이렇게 보러 있는데 첫 번째 한유나님 사연이 그 후배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선물을 준다.
1: 예.
0: 근데 주라고 했어요.
1: 네네.
0: 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죠.
1: 작은 선물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2: 네. 아 그리고 그 부담보다도 그 약간 그게 약간 고마움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처음에 그렇죠. 부담이더라도.
0: 그럼.
2: 그냥 곱씹어 보면은 아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구나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1: 그렇죠.
0: 어떤 선물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2: 이사니까
1: 방향제도 괜찮고
0: 그치 나도 방향제 디퓨저 생각났고
1: 예,
0: 아니면 장훈 씨는 팥 삶아서 주는 거 어때요?
1: 아, 괜찮은데요? 내가 만든 수제팥이야.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당을 줄였단다.
2: 부담스럽긴 하다. 수제팥
0: 아니, 수제팥만 또 주고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니면,
2: 단어도 좀 폭력적이야. 수제팥
1: 왜? 아 발음이?
2: 내가 만든 수제팥이야.
1: 내가 만든 수제팥
2: 뭔가 싫어.
0: 수제팥 수제

0: 설탕도 안 넣었어 이러고 주면 막 이상한 거 넣었을 것 같고 괜히.
1: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가 유머했지만 이런 음식 네. 뭐 이런 거를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스쿠터 살까 말까에 3300번이 사면 두 분이 뭐라고 했어요?
0: 말까요? 말까요.
1: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잠깐만 승우 씨도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0: 맞아요.
1: 스쿠터는 또 안 타요?
0: 자전거 타면 제일 좋은 좋죠. 건데.
1: 그래
0: 스쿠터까지
1: 걷는 것도 좀 해야 될 텐데.
2: 지하철 버스 타기 가까운 곳이잖아요. 걷기에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지. 그게 습관이 들어지면 그러니까요. 건강도 좋아지고
0: 맞아요.
2: 적당히 또 하루에 많이 네. 걸으시면 이 정도 거리면은 걷는 된다. 것도 맞아요. 운동에 좋은 일이.
1: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까 안경인 사연이 이제 한복을 빌려 입을까 말까. 궁에 놀러 갔든지 한복을 입으면 이게 무료 입장도 되고
2: 네. 네. 좋죠, 좋죠.
1: 그렇대요. 또 사실 사진 찍기도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남기기도 좋고 두 분은 한복 렌탈 한 적이 또 없다 이렇게.
0: 아, 전 방송 빼고는 없습니다.
1: 그죠. 아 근데 저도 그 서촌 북촌 마을 한옥 마을 가면 네. 네. 한국 분들도 이제 뭐 입은 분인데 외국 분들은
0: 진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외국 분들 많아요.
2: 외국 분들은 무조건 거의 입는 것 같아요.
0: 그죠.
1: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한복을 좀 덜 입는 것 같아요.
2: 근데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이제 뭐 이렇게 태국이나 동남아 쪽 나가면 또 그것도 현지 옷 입고 돌아다니는 한국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또 그런 문화를 또 그 나라에서 또 이렇게 겪는 게 추억이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둘이 빌려 입으라고 했죠.
2: 네네네.
0: 그 저는 빌려 입으라고 추천을 드린 게 그 안기 형님이 뭐 형님인지 누님인지 모르겠지만 50대다 자기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 좀 주책일라나? 막 이런 그래.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아서 사실
1: 주책일까요?
0: 빌려 입어라 말하라가 아니라 주책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빌려라고 했습니다.
1: 저도 50대 동생이 주책 네, 아니라고
2: 50대입니다. 주책일까요? 여기서 아 이거는 빌려 입으셔야 되는 게
0: 그죠 그죠.
2: 사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이 기억이 굉장히 저는 크게 남을 수 있다고.
0: 맞아요.
2: 아 그때 그 주책이었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
1: 네. 네. 전혀 진짜
2: 나의,
1: 저도
2: 나의 소중한 기억.
1: 무조건 추억 만드시고.
0: 그렇죠.
1: 네. 어렸을 때 우리 아마 초등학교 때는 한복 다 입었어요. 우리가 한
2: 명절 때 많이
0: 맞아요.
1: 30년을 안 입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주책이라 그럴까 나이 들고 아닙니다. 꼭 입고 사진 쭉 찍고요.
0: 네.
1: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사연 올리고 싶은 분들 일요일 게시판 둘 중이라고 말머리 달고 올려주시고요. 소개되면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래는 우리 또 궁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경복 궁 얘기했잖아요.
0: 네.
1: 궁 OST 중에서 예. 하울 제이가 부르는 사랑인가요?
0: 너무 대명사 같은 노래죠. 궁 네. OST 하면은
1: 맞아요.
0: 예, 너무 좋았는데.
1: 아, 저 노래 좀 듣고 오면 안 될까요?
0: 아, 예.
2: 좋아요.
0: 토크 시간인 줄.
1: Perhaps Love 듣고 올게요.

0: 유승우 씨와 함께 다름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고민입니다. 철가루 김가영님의 사연인가요? 이번엔 승우 씨가
1: 아 틈새 개
2: 맞는가요?
1: 피식해버렸네. 네.
0: 승우 씨가 읽어볼까요?
1: 남편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입니다. 오래 신어서 구멍이 나고 비 오는 날이면 빗물까지 들어오는 운동화를 못 버리고 있길래 제가 큰맘 먹고 새 운동화를 사줬는데요. 남편이 새 신발을 받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낡은 운동화는 버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버렸어? 그건 예비로 신을 수도 있잖아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새 운동화도 있고 오래 신어서 구멍까지 난 신발인데 그걸 굳이 예비로 보관해야 하나요? 아, 집이 창고도 아니고 신발장 자리도 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남편은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깝다고 하고 저는 너무 낡아서 역할을 다한 물건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0: 와, 우리가 사실 이 코너에서 진짜
1: 네.
0: 사실 누구 말이 맞다고 네.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라고 해주려고 한 코너 맞죠?
1: 그렇죠.
0: 예. 네. 네.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참 다르군요. 물건 하나 가지고도.
3: 아 저는 사연
0: 두 분 애매할 것 같아.
3: 보는데 어. 저 집에 있는 아내 제 아내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어요.
1: 아 진짜요?
3: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 삶은 팥을 안 버렸나요?
3: 아 아니요. 아니 실제로. 아내분이 저한테 신발을 사줬어요.
0: 어.
3: 그럼 전에 걸 버려야 되잖아요.
1: 아, 아내분이 사줬어요.
3: 네. 전에 거가 계속 이거 신발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버려? 밖에서도 어 저거 뭐지? 쓸만한데 그럼 주워 오는. 아니 오. 그 저희 아파트에 어. 그 가전 폐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네. 가면은 네네. 진공 청소기, 선풍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어 요거는 좀 쓸만한데 가져가서 고쳐볼까?
0: 그런 게 있구나.
1: 야.
3: 그러면 이제 심지어 뜯어서 한 절반 정도 잘 고쳐요.
1: 오.
0: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능력이 또 있구나.
1: 그러니까 아니, 능력이 뭐, 있으면 저는 섹시할 것 같은데.
0: 아니 매회 점점 이렇게 잘하는 게 되게 많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내가 진짜 장우 죄송해요. 네. 되게 가소평가했다라는 게.
3: 아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0: 어, 나 네.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약간 톤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1: 네네.
0: 약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귀차니즘일 줄 알았어요.
1: 아 저도 약간 그럴라나 했어요.
0: 전 무조건 외식하고요. 뭐 청소 뭐 가끔 뭐 시간 되면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관심도가 되게 많잖아요.
1: 네네네.
3: 제가 이것저것 되게 잡스러운 다방면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선풍기 고장난 게 두 대가 있어요.
1: 네네.
3: 두 대 갖고 와서 한 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1: 오. 부품을 이렇게 잘 조립을 해서
3: 팬은 살아 있는데 이쪽 거는 모터는 살아 있고 그러면 여기 모터에다가 여기 팬을 달면
0: 해가지고 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다 못 쓸
3: 날개가 일이니까. 부러진 선풍기가 하나 있고요 모터가 고장난 선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날개를 살려서 이쪽 모터에 이식을 한다. 그러면 야. 약간의 소음이 나더라도 잘 돌아간다.
1: 거의 뭐 이런. 이국종 교수님이네요. 거의
0: 진짜 아니 나
3: 집에서 내가 하는 거지.
0: 나 이것만 이제 확인되면 돼. 진짜 본인 얘기 다 맞죠 오늘.
3: 와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큰일났네.
0: 아니 매회 캐릭터가 까도 진짜 너무 매력남이야.
1: 아니 왜 너튜브를 안 하세요 형님?
3: 아니 해야겠어요.
1: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3: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집에 어느덧 공구가 이만큼이 모이는 거예요.
1: 오.
3: 그래서 이제 공구함도 마련해서 딱 열면 어디에 나사 어디 뭐 이렇게 있어. 갖고
0: 아 알았어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승우 씨는 좀 버린 스타일 그래도?
1: 네 저는 좀 잘 버립니다. 저는 좀 잔소리예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0: 오히려.
1: 아 이거 안 쓰면 뭐 갖고 있어서 뭐해 그래.
3: 버리기 전에 전화 좀
1: 하나로 합쳐줘요. 네.
0: 네.
3: 진짜. 가서 제가 수고 좀 해요. 네.
0: 빨리 네. 시작합시다 유튜브 네. 김장원의 공부.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고른 처방송을 들어볼 텐데 이번에 승우 씨 곡부터 들어볼까요?
4: 길만 걷게 해줄게.
3: 아이고야.
0: 이거는 잠깐만 너무 갑자기요? 갑자기?
1: 그 제가 일단 운동화 얘기였잖아요. 그 왜 버렸어? 그건 예비로 신을 수도 있잖아. 뭐 남편분이 이런 마음이셨지만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사연자분이랑 좀 비슷해요 성격이. 그래서 진짜 좋은 마음에 우리 남편이 새 신발 신고 헌 신발 말고 좋은 곳만 다녔으면 좋겠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남편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꽃길만 걸으시라고 그 아내분 마음처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3: 선곡은 좋은데
0: 선곡은
3: 오늘 좋은데. 오랜만에 저랑 의견이 좀 다르네요. 오늘은
0: 아 선곡은 좋으나
3: 네.
0: 선곡은 재치 있어 보였으나 그렇다면은 오 승우 씨가 이렇게 종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